0: 5월 17일 5월의 세 번째 주일 아침 첫 곡은요. I Believe 신승훈이었어요. 저는 살레시오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우울은 과거에서 온다. 그리고 불안은 미래에서 온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현재에만 집중하면 우울과 불안과 어느 정도 손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는 걱정 대부분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걱정이라고 해요. 설령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때 내가 아주 잘 미션 클리어하리라. 자신을 믿는 긍정 마인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한 주일 동안 수고한 우리 마음들 우울 불안 털어버리고요. 평화의 마음 들여놓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세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주일 아침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영성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스녀 라디오스의 빛스녀 마음술래. 마음의 치유와 평화를 만나러 함께 거닐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요. 은빛스녀의 마음술래 만나볼게요.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퓨.

0: 요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영화 제목처럼 우리는 늘 불가능한 임무, 미션 임파서블에 더 익숙하지만요. 가만히 돌아보면 가능한 임무, 미션 파서블 이런 순간도 많다는 것. 수많은 마음의 고비를 지나 오늘 여기까지 걸어왔기에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만큼은 내 존재가 기특해서 내 마음을 쓰담쓰담 해주면서 함께 순례길 떠나보실래요? 은빛 수녀의 마음.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런 문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5월의 햇살이 너무 찬란해서일까요? 요즘은 어느 때보다 사무치게 외롭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햇살은 눈부시고 거리엔 연둣빛 바람이 가득한데 어떤 날은 그 찬란함이 오히려 외로움을 더 또렷하게 비추어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멀리 떨어져 있는 기분. 누군가에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또 누군가에겐 가장 쓸쓸한 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읽고 한참 동안 쉽게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괜찮다라는 말도 힘내라는 말도 그 마음 앞에서는 너무 가볍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외로움은 참 이상한 감정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찬란한 5월에도 문득 문득 찾아오고 아무 일 없는 평범한 날에도 예고 없이 마음 한켠에 내려앉곤 합니다. 사상가 크리슈나무르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왠지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아, 이 감정을 꼭 몰아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억지로 밝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요. 사실 우리 삶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늘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듣기도 하고 누군가의 목소리에 위로를 받고 따뜻한 차 한 잔에도 오래 마음을 기대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문득 혼자 걷는 저녁길에 괜히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깊은 고요 속에서만 들려오는 마음의 위로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리고 오래 잊고 있던 그리움 같은 것들. 어쩌면 이 외로움은 우리 내면의 가장 여린 마음을 조용히 드러내주는 소중한 그런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찬란한 5월, 그래서 더 마음이 시린 달. 오늘은 그 외로움을 애써 밀어내지 않으렵니다. 이런 날도 있구나 하고요. 그리고 마음 곁에 잠시 이 외로움이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누군가의 목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조금 덜 외로운 하루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도 그 외로움이 작은 숨결처럼 따뜻하게 머물러주기를 바래봅니다.

글렌 캠벨 What's the Line Man 들려드렸습니다. 이 노래는요. 아, 외로운 전선 기사의 일상 속에 담긴 사랑과 그리움을 섬세하게 묘사한 그런 노래입니다. 외롭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는 그 마음. 때로는 우리도 그렇죠. 외롭지만 버티고. 외로움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니까 그냥 바라봐주는 것. 그런 마음을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주일 아침 위로와 영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은빛소녀라도 에세이 은빛소녀의 마음술래. 오늘은 김용순의 에세이 외로움이란 감정에 대한 이야기

맛있게 나눴습니다. 5월 햇살이 너무나 찬란해서 오히려 사무치게 외롭다. 이 문자를 받아보고 우리 참전가자 여러분 공감이 되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은데도 외로워요. 너무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쁜 것 같으니까 더 외로울 때도 있어요. 5월의 햇살이 너무 찬란하니까 왠지 더 쓸쓸해지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마 그 순간은 지금 내가 많이 지쳐 있구나라는 사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거죠.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억지로 아 나 왜 그래 라고 벗어나려 하기보다는 아 오늘은 이런 날이구나. 외로움이 나에게 찾아왔구나. 외로움이라는 이 감정 손님이 잠깐 있다 가겠지 하고 그냥 바라봐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어지는 노래는요. 린다 런스타드 블루바이유 캡틴 앤 테니엘 Do That To Me One More Time.

린다 론스타드, 블루바이유, 캡틴 앤 테니, Do That To Me One More Time. 오늘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5월 이 찬란한 햇살이 쏟아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외로움이라니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외로움을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죠. 꼭 혼자 있을 때만 오는 것도 아니니까요. 꼭 내가 힘들 때만 또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그리고 또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리고 내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찾아오는 외로움이라는 감정. 어쩌면 이 감정은 내 마음을 보살피라는 그런 신호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외로움으로 또 라디오를 켜신 분들 계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같이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 아,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조금 덜 외로울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노래는요, 스티븐 비숍, It Might Be You, 스티븐 쇼츠, Day by Day.

스티븐 비숍, It Might Be You, 스티븐 슈워츠, Day by Day, Day by Day, 하루하루 그냥 하루씩 잘 살면 됩니다. 오늘 하루 충분히 잘 살아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께서는 CPBC 라디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은빛소녀 라디오에서의 은빛소녀의 마음술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사연도 보내주세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외로움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외로움은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내 마음이 힘들 때 억지로 털어버리지 않고 그냥 아 많이 힘들구나 외롭구나 이 한마디로 남에게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나한테 해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잉글레드 댄 앤 존 폴드 콜리 I'd really love to see you tonight. Ace, how long?

잉글랜드 댄 앤 존 포드 콜리 I'd really love to see you tonight. It's how long? How long?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참 외롭고 고단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외로운 순간들이 지나고 나면 또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사실은 기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줄 안다. 요즘 이 세상에 너무나 빠른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how long 기다리면 된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Spanky and Our Gang, Sunday Morning, Ray Charles, Georgia on My Mind.

일요일 아침에 어울리는 노래죠. Spank and Our Gang, Sunday Morning. Ray Charles, Georgia on My Mind. Georgia on My Mind 들으면서 저는 유학 시절에 수녀님이 저만 보면 Georgia 이 노래를 불러주신 그런 기억이 나요. 제 세례명이 Georgia, 영어로 Georgia거든요. 주일 아침 우리 참 전까지 여러분 마음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외로움이라는 감정 애써 외면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바라봐주기만 하면 그것이 따뜻한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당연하고 당연한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 생각해봤습니다. 찬란한 5월 그 햇살이 오늘 우리 참 전까지 여러분 마음에도 따뜻하게 내려앉기를 바라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마웠습니다.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수녀였습니다. 끝곡으로요. 로긴스 앤 메시나 데니스 송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 이장입니다.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2: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3: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2: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3: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4: 뚝뚝 하면 아빠가 한우 사줄게.
5: 정말?
4: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6: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0: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7: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0: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60번, 영광의 성모,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시시하다라는 말은 하찮고 별 볼 일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많은 일들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 출발하는데요. 거대한 온라인 기업도 처음엔 하나의 코드에서, 전 세계를 사로잡는 베스트셀러도 한 줄의 문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힘도 거창한 말보다 일상 속 소소한 대화에서 생겨났죠. 안녕하세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이준영입니다. 어쩌면 행복이라는 것도 대단하고 특별한 순간보다 이렇게 시시하고 사소한 즐거움을 자주 발견하며 살아가는 데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작고 평범한 행복, 마음껏 누리는 휴일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2시간 함께합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제르맹 타이페르의 느린 왈츠 들려드렸어요. 알도 치콜리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조지 프레드릭 헨델의 오라토리오 테오도라 가운데에서 합창곡, 그분께서는 훌륭한 젊은이를 보시고 He saw the lovely youth 들려드립니다. 폴 맥크리시가 지휘하는 가브리엘리 콘서트와 플레이어즈 연주입니다.

네, 핸델이 자신의 합창곡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고 밝혔다는 일화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오라토리오 테오드라 가운데서 He saw the lovely youth. 그분께서는 훌륭한 젊은이를 보시고 폴 맥그리시가 이끄는 가브리엘리 콘서트와 플레이어스가 연주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1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네, 1부에서는 음악은 잠시 동안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음악 이야기와 또 음악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 역사 안의 음악 다양하게 알아봅니다. 오늘 먼저 고른 작품은 아주 오랜만에 20세기 독일 작곡가 파울 힌데미트의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힌데미트는 작곡가뿐만 아니라 당대를 대표하는 뛰어난 비올라 독주자이기도 했고 또 교사이기도 했고 오늘날 고음악 운동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언급해야 하는 선구자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런 면모가 다 담긴 그런 중요한 협주곡인데요. 바로 힌데미트의 비올라 협주곡입니다. 힌데미트는 비올라 협주곡을 세 곡 남겼는데 나머지 두 곡은 협주곡이라는 제목을 쓰지 않고 칸먼 뮤직 그 실내 음악이라는 제목으로 한 곡을 썼고 그 외에 또 다른 제목의 곡을 써서 비올라 협주곡이라고 이름 붙인 곡은 한 곡입니다. 그런데 이 곡에는 Der Spannendreher라는 재미있는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백조를 돌리는 사람이라는 직역하면 뜻이 되겠는데 이 이야기는 그 백조 고기를 통구이를 이렇게 꼬치에 꽂아서 불 위에서 돌리는 한마디로 백조 고기를 굽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백조를 먹지 않지만 중세 시대에는 백조를 먹었죠. 중세 민요 선율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힌데미트는 1934년에 아주 큰 인생의 굴곡을 겪습니다. 교향곡 화가 마티스 초연을 둘러싸고 우리가 오늘날 힌데미트 사건이라고 부르는 큰 음악 스캔들이 일어나서 이게 이제 나치스의 예술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었는데 평상시에 힌데미트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던 나치스 당국이 결국 사실상 힌데미트를 음악계에서 퇴출시켜버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힌데미트는 이제 사랑하는 조국 독일에서 더 이상 자기가 살 수 없음을 서서히 깨달으면서 이제 정신적인 어떤 그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내면의 내밀한 감정을 담아낸 작품이 바로 이듬해 쓴 이 비올라 협주곡입니다. 이 비올라 협주곡에서 힌데미트는 고음악 전문가의 어떤 그 명성을 실감케 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었죠. 바로 중세시대 독일 민요 노래의 네 곡을 인용해서 세 악장에 심어놓았습니다. 이 노래들이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뜻을 지녔는데 결국 그 나중에 힌데미트가 영혼의 망명이라고 부른 이제 독일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는 그런 마음을 담아놓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 독일의 정치적 문화적 상황을 풍자한 그런 뜻도 담아놓았습니다. 제목 백조 고기를 굽는 사람이라는 그 말은 사막장에서 인용한 그 노래에서 가져온 제목인데 실제로는 이 노래는 백조 고기를 굽는 그 말하자면 요리 보조사를 노래하지만 여기서 힌데미트가 뜻한 건 실제 백조 고기가 아니라 그 거리의 악사, 떠돌이 유랑 악사들이 중세 시대에 연주했던 손풍금 아니면 허디거디 이런 악기가 이 백조 모양으로 된 손잡이를 돌리는 악기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백조를 돌리는 사람이란 말은 힌데미트는 그러니까 거리의 악사, 중세시대 유랑 악사, 즉 자기 자신을 자조적으로 빗대서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작품의 1악장과 2악장을 골라봤습니다. 1악장은 산과 깊은 계곡 사이에서라는 중세 노래를 인용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고향을 떠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이 민요 선율을 인용하면서 힌데미트는 자신이 독일에서 이제 밀려나서 다른 곳으로 망명해야겠다는 혹은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이 악장은 작은 보리수야 잎을 떨구어라라는 민요를 인용하고 있는데 역시 비가풍 혹은 자장가풍이 아주 구슬픈 분위기여서 당시의 내면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협주곡
독주곡이 매우 적은 비올라 연주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아주 소중한 레퍼토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파울 힌데미트의 비올라 협주곡 백조 굽는 사나이 가운데서 1악장과 2악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연주는 타베아 침머만이 독주 비올라 연주하고요. 한스 그라프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네, 파울 힌데미트의 비올라 협주곡 백조고기 굽는 사람 데어 슈바넨드레허 그 중에서 1악장과 2악장 들려드렸습니다. 결국 힌데미트는 몇 년 후에 스위스를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 비올라 협주곡에는 그때 그 전까지 힌데미트가 작곡가로서 또 연주자로서 겪었던 개인적인 감정이 잘 담겨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역사 안에 오늘 5월 17일의 음악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오늘은 생일을 맞은 음악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설적인 클라리넷 연주자 마르셀 모이세가 오늘 태어났고요. 그런가 하면 지휘자 아이버 볼튼도 오늘이 생일입니다. 오늘 생일을 맞은 음악가 가운데 위대한 소프라노 두 명이 눈에 띕니다. 크로아티아 출신 소프라노 징카 밀라노프가 1906년 오늘 5월 17일에 태어났고 스웨덴 출신의 20세기를 대표하는 드라마틱 소프라노 바그너 소프라노로 꼽히는 브리기트 닐슨이 1918년 오늘 태어났습니다. 뭐 두 명 다 당대를 떵떵 거렸던 대소프라노인데요. 그 중에서 대중적으로는 그 전시대 20세기 초반에 주로 활동했던 밀라노프보다 브리기트 닐슨이 조금 더 잘 알려져 있죠. 닐슨은 20세기 전반기에 이 플락슈타와 함께 20세기 후반기에 바그너 슈트라우스 오페라를 대표하는 가수입니다. 뭐 당당한 체구의 빛나는 고음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뚫고 나오는 강한 그런 음색 엄청난 힘 스태미너 그리고 이 고음에서 아주 이 투명하게 선명하게 울리는 음색 등이 누구와도 뚜렷하게 구분되는 그런 가수였습니다. 다만 저는 안타깝게 실연은 못 들어봤는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드라마틱 소프라노는 녹음 매체에서는 좀 손해를 보죠. 소리가 너무 커서 녹음을 하러 가면 항상 브리트 닐슨한테는 프로듀서들이 한 발짝만 뒤로 더 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이크 앞에서는 오히려 소리가 좀 작고 고르고 예쁜 성악가들이 더 빛을 발하고 이 브리기트 닐슨 같은 소프라노들은 실제 극장 안에서 노래를 들었을 때 그 압도적인 위력을 더 잘 발휘했다고 합니다. 뭐 다만 음반 매체로 들어도 이 닐슨의 어마어마한 힘과 성량은 뭐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해야겠죠. 닐슨은 뭐 투란도트로도 유명하고 또 뭐 그림자 없는 여인 같은 슈트라우스, 살로메 뭐 이런 오페라도 일세를 풍미했지만 역시 한 명의 작곡가만 골라야 한다면 바그너겠죠. 네,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가운데에서 리베스토트 사랑의 죽음 들려드립니다. 많은 녹음을 남겼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비교적 초기 녹음 젊은 시절 연주로 골라봤습니다. 한스 크나퍼츠 부시가 지휘하는 빈필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브리기트 닐슨의 사랑의 죽음 들어보시죠.

마그너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가운데에서 사랑의 죽음 혹은 이졸데의 죽음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비르기트 닐슨의 노래 한스 크나포츠 부시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어우 대단하네요. 네, 오늘 생일을 맞은 음악가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호른 연주자 데니스 브레인입니다. 데니스 브레인은 당대를 대표하는 혼의 비르투오스였습니다만 너무 일찍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했던 비운의 연주자이기도 하죠. 브레인 하면은 역시 모차르트 호른 협주곡이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가장 대중적인 곡은 4번이지만 오늘은 2번 E플랫 장조 교향번호 417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들려드립니다. 데니스 브레인의 호른 그리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호른협주곡 2번 E플랫 장조 그 일본어 417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소였습니다. 데니스 브레인의 호른 연주 그리고 헤르베르트 폰 카레안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미 반세기 훨씬 더 오래 넘은 70년이 넘은 녹음인데 아직까지 명연으로 꼽히는 걸 보면 데니스 브레인이라는 연주자의 위력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벤자민 브리튼을 비롯한 수많은 작곡가들이 데니스 브레인을 위한 작품을 쓰기도 했죠. 1부 마지막 곡은 가브리엘 포레의 바카롤 벤노래 5번 F샵 단조 골랐습니다. 작품 번호 66번이죠. 찰스 오웬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힐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담뱃불씨가 나무로 옮겨 붙는 시간 1초, 가스버너불이 바람에 날려가는 시간 2초, 논 밭두렁을 태우던 불이 숲으로 퍼지는 시간 5초, 나무 한 그루에 붙은 불이 주변 나무로 번지는 시간 1분, 그리고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는 시간 100년. 무심코 태운 불씨 하나에 100년의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전, 논 밭두렁을 태우기 전, 버너를 켜기 전 100년의 숲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주의가 100년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FM 94.

0: 3.1메가 헬츠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가곡 일요일 손탁 작품 번호 47의 첫 곡이었습니다. 바리톤 한스 호터의 노래였고요. 제랄드 무어가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독일 건반 전통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얀 페테르스 존 스베일링크의 내 젊은 생명이 끝나려 하네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들려드립니다. 레온 베르벤의 오르간 연주입니다.

얀 페테르슨 스펠링크의 내 젊은 생명이 끝날이 한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들으셨습니다. 레온 베르벤의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2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2주의 음악 신보. 네, 2부에서는 2주의 음악 신보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새 음반 소개해드리고 함께 들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오늘도 두 장의 흥미로운 새 음반 준비했습니다. 예, 이 시리즈는 우리 2주의 음악 신보 코너를 통해서 꾸준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와 바젤 실내악단을 번갈아가며 기용하며 진행되는 지휘자 조바니 안토니니의 하이든 교향곡 전곡 시리즈입니다. 2032년 하이든 탄생 300주년까지 끝내겠다는 그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서 2032 시리즈, 2032 시리즈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번에 19집 19번째 음반이 나왔습니다. 이번 음반의 제목은 애도 혹은 추모를 뜻하는 트라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단조에 좀 비감 어린 곡들로 컨셉을 잡아서 프로그램을 꾸몄습니다. 이번 19집에는 교향곡 44번, 52번, 108번 그리고 다른 작곡가의 작품 두 곡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은 44번 2단조인데요. 이 곡은 1770년대 중년 하이든의 이른바 그 질풍노도 교향곡 중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44번이 애도라는 제목도 여기서 왔습니다. 45번 저 유명한 고별 교향곡과 함께 이 질풍노도 시대 하이든 교향곡에서 가장 대표적인 걸작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이 2단조는 100곡이 넘는 하이든 교향곡에서 오직 이 44번에서만 쓰인 조성이기도 합니다. 애도라는 제목은 하이든이 직접 붙인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이든이 이 교향곡인 느린 악장을 자기 장례식에서 연주해 달라 그래서 애도라는 제목이 붙었다는 어떤 얘기도 있고, 그런가 하면 하이든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베를린에서 열린 추모 음악회에서 실제로 이 곡을 연주했다고 해서 그런 제목이 붙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확실히 이 곡의 3악장, 느린 악장에서 반음계로 이렇게 내려가는 음영은 바로크 시대부터 슬픔, 애도, 추모를 상징하는 그런 음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설사 하이든이 붙인 게 아니더라도 제법 잘 어울리는 제목이라는 뜻이, 그런 느낌인데요. 그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이 질풍노도 시대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유머 넘치고 우아한 하이든이 아닌 좀 더 강렬한 감정 표현을 하는 중년 하이든의 모습을 잘 담아낸 드라마틱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곡에서 조바니 안토니니와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는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처럼 훌륭한 연주를 들려주는데요. 오늘 요셉 하이든의 교향곡 44번 2단조 가운데서 문제의 3악장 아다지오 그리고 4악장 프레스토 두 악장 골라봤습니다. 조바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요셉 하이든의 교향곡 44번 2단조 가운데서 3악장 아다지오, 4악장 프레스토 두 악장 들려드렸습니다. 조바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가 연주했습니다. 이 하이든 교향곡 전곡이라는 위협은 베하 칸타타에 비교할 만한 그런 큰 작업인데 이제까지 많은 지휘자들이 이루지 못한 그런 아주 대형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조바니 안토니니의 녹음이 기존의 그 어느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역작이 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하이든 교향곡은 지나치게 이 부제, 제목이 있는 작품만 인기가 있는 편이죠. 뭐 놀람이니 군대니 시계니. 하지만 그에 반해 그보다 더 뛰어난 혹은 그에 못지않은 교향곡들이 부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좀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게 좀 안타깝지만 이번 음반에 수록된 이 에도 교향곡만큼은 부제가 있는 그런 교향곡의 인기를 더 누려야 된다는 왜냐하면 중기 교향곡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음반에는 그 외에 기존 이 시리즈의 다른 음반들처럼 같은 컨셉을 공유하는 다른 작곡가의 작품이 실렸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두 곡이나 들어있고 또 20세기, 더 정확히 말하자면 21세기 우리 시대 작곡가도 담겨 있습니다. 바로 아르보 페르트의 평화를 주소서, 그리고 오히려 또 하이든보다 훨씬 더 선배였던 바로크 시대의 사무엘 샤이트의 작품을 넣었는데 두 곡 모두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요즘 세상이 참 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데 이를 겨냥한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아르보 페르트의 그 평화를 주소서는 뭐 방송에서 많이 소개해드렸고 불과 얼마 전에 합창곡으로 들려드렸죠. 이번 음반에는 작곡가가 직접 만든 현악 오케스트라 편곡판을 실었는데 아주 근사한 연주입니다만 이 곡을 들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늘은 하이든보다 150년 전에 나온 작품 사무엘 샤이트의 사성부 파두아나 돌로로사, 슬픔의 춤, 뭐 춤곡 이런 정도의 뜻이 되겠죠. 이 곡 들려드립니다. 아까 하이든 교향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애도와 슬픔을 뜻하는 음형이 대로 담겨 있어서 이런 음악의 어떤 상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지금 우리 세상에 절실하게 필요한 평화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사무엘 샤이트의 사성부 파두아나 돌로로사, 조바니 안토니니와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멀샤이트의 사성부 파도 하나 돌로로사였습니다. 조바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일자르디노 아르모니코가 연주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세연반 소개해드립니다. 두 번째 세연반은 오랜만에 오페라 전곡반 골라봤습니다. 예, 요즘에 오페라는 이제 그 영상물로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음반으로 듣게 되는 경우는 예전보다 좀 많이 줄었는데요. 영상물도 또 물론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만 음반으로 듣는 오페라도 저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오페라 전곡반은 바로 비제 카르멘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인기 있는 오페라를 꼽으라면 이 카르멘이 아마 1, 2, 3등 중에는 꼭 들어갈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1등이 아닌가. 네, 정말 매력적인 오페라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는 그리고 드라마의 어떤 그 흐름도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작품. 오페라 초보자가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나요? 할때 저는 언제나 카르멘을 추천하곤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물과 음반이 같이 담긴 이 세트는 바로 작년에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이 왕립 오페라 극장에서 있었던 실황입니다. 카르멘이 1875년에 초연되었는데요. 이번 이 영상물 및 음반은 바로 이 카르멘 초연 15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베르사유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 당시에 그 연출 세트 의상을 가능한 한 재현한 그런 역사적인 어떤 연출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뛰어난 가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르베니케의 탁월한 지휘가 굉장히 마음을 끄는 그런 연주입니다. 이 카르멘은 워낙 너무 좋은 곡들이 많아서 뭘 들려드려야 될지 고르는 게 항상 힘든데 오늘 그 중에서 카르멘이 노래하는 세기디아 그 다음에 이른바 투사의 노래라고 불리는 당신의 축배를 들려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테너 아리아 이 도노스의 유명한 곡이죠. 이른바 꽃노래라고 불리는 그대가 내게 던진 이 꽃은 이렇게 세곡 골라봤습니다. 카르멘 역의 메조소프라노 아델 샤르베고요. 도노스의 역에는 테너 줄리앙 베흐 그리고 이 투사 에스카미오 역에는 알렉상드르 뉘아멜입니다. 에르베니케가 지휘하는 오페라 로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네, 조르주 비지의 카르멘, 작년 2025년 베르사유 오페라 극장 실황 가운데서 카르멘과 도노세와 스카미의 노래 한 곡씩 들려드렸습니다. 에르베니케가 지휘하는 오페라 로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었습니다. 아우, 카르멘은 들어야 할 곡이 훨씬 더 많은데 여기서 끊어서 좀 아쉽습니다. 다른 곡들도 시간 있을 때 조금씩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오페라와 함께 오늘도 2시간이 다 끝났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프란츠 리스트의 사랑의 꿈 A플랫 장쪽을 놨습니다. 도라 델리스카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갑자기 더워졌는데 모두들 역시 몸 조심,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0번, 복되신 마리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의 대리사입니다. 세상이 나만 빼고 빠르게 달리는 것 같아 괜히 속상한 날이 있죠. 내가 흔적도 없이 뿅 사라지면 좋겠다 싶은 날. 그럴 때 곁에서 그럴 수 있어. 네 마음 내가 알아.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든든한 내 편과 눈빛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없던 힘도 불끝 솟아납니다. 내 편 드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삶에서 도망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려는 용기가 바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사랑나눔 프로그램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의 진행을 맡은 배우 이인혜 대리사입니다. 5월 17일 주일 첫 곡으로 10cm의 너에게 닿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언제였죠? 제가 약속 장소에 한번 나갔는데 친구가 제 얼굴을 살피더니 야, 우리 진짜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고 끌고 가는데 그때 기분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고생했어. 괜찮아. 라고 오프닝 때처럼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빙빙 꼬여버린 실타래를 조금 푸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마음의 긴장이 또 탁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우리는 혼자라는 생각에 자주 길을 잃지만요. 우리를 붙드는 작지만 힘이 센 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꺼이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랑 웃고 떠드는 시간이야말로 정말 거친 세상을 버티게 하는 정말 큰 힘이죠. 이 시간 아사 아나가 여러분들께 그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은요.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고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잇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이웃돕기 방송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삶을 들으시면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금이 자동으로 전해지는 ARS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060-700-1225 060-700-1225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하나은행이고요. 계좌 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금 창구는 방송 후에도 한 주간 계속 열려있습니다. 다음 방송 전까지 모인 후원금은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액 그대로 전달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여자아이들,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0: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소개받아 사랑을 실천하고 혼자가 아니란 걸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오늘도 허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와, 이제 진짜 계절의 요양. 5월의 중간이 됐습니다.
1: 네.
0: 벌써 중순이라니. 아, 5월 5일을 막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요 날씨 참 좋아하거든요. 약간 초여름? 조금 더운데?
1: 완전히 그, 덥지 않고.
0: 네, 그늘에 있으면 약간 선선한 그 느낌. 아, 그거 참 좋아하는데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허윤희 리포터님은 늦봄 혹은 초여름? 요 계절 잘 만끽하고 계시나요?
1: 저도 그래서 가족톡에 그렇게 올렸어요. 별다른 대꾸는 없는데.
0: 네.
1: 짧은 5월, 가성비 있게 즐기는 5월. 뭐 이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5월에 너무 돈을 많이 써가지고 가성비를 넣어보긴 했는데.
0: 근데 그게 그 가족톡에 그렇게만 딱 남기면 그다음 원하시는 답변은 뭐세요?
1: 뭐 가까운 데 가자. 뭐 이런 거. 뭔가 누군가 이제 주도하기를 바라는 건데. 그래 뭐 엄마 이걸로 끝나고 그러자 뭐 이런 걸로 끝나니까 결국은 내가 알아봐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데 아무튼 가성비 그럼 여행에 가성비 있게 어떻게 여행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긴 하는데요.
0: 네, 걷는 아무튼. 여행?
1: 아무튼 뭐 알아보고 찾아보고 그냥 네. 으쌰으쌰 하는 것만으로도 네 그런 뭔가 이렇게 즐거워요. 생각하면.
0: 네, 맞아, 네. 맞아. 아 그리고 요즘에는 그냥 진짜 푸르른 잔디만 봐도 푸르른 뭐 나무만 봐도 기분이 막 좋아지고 뭔가 맑은 공기를 마셔서 내 몸이 깨끗해진 느낌이랄까?
1: 예.
0: 이런 것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만 나와도 햇살이 좋아서 그런지 기분이 참 좋아지고 비가 조금 와도 또 그 비도 또 단비라고 해서 맞아도 왠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초여름은 너무 짧잖아요. 요 때를 좀 만끽하시면서 산책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그 꽃도 보고 또 이렇게 잎이 막 울창하게 조금씩 나오는 모습 푸릇푸릇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녹색이 또 눈에 좋다고 하니까요. 네,
1: 초록도 점점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0: 표현 너무 좋다. 깊어지는 거. 맞아, 맞아. 맞아요.
1: 눈을 보니까 깊으셔가지고.
0: 아, 정말, 아, 그, 계절이 주는 기쁨, 아름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럴 때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위로받음, 또 이웃 사람들, 혹은 가족들한테 위로받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요 때, 좀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모임도 많이 하시고 가성비 좋게 만남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듭니다.
1: 아, 저 지난주에 참 그 집에 들어가다가 5월 8일 금요일이었는데 네. 그 전철역에서 딱 저희 동네 내리면 꽃가게가 있긴 하거든요. 네. 거기에 그렇게 줄 서 있는 모습은 풍경을 처음 봤는데요. 아, 청년들이
0: 부모님한테
1: 네, 꽃 사려고 그렇게 줄을 쭉 서서 바깥 계단 위까지 서 있는 모습 보고 네. 사진 찍으면 또 뭐 초상권 이런 얘기 나올까 봐 가슴에 담기만 했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0: 진짜 달라졌네요. 네. 낭만 있는 청년들이네. 네, 네. 너무 좋네요.
1: 그건 그날만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미리 맞아. 드리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네. 당일에 드리는 부모님께 드리는 카네이션 꽃 한 송이를 사기 위해 줄 서 있던 그 청년들 앞날에 축복합니다. 갑자기 그 얘기는 하고 싶었어요. 5월에만 할 수 있는 예, 그런 가족 사랑이잖아요. 부모님에 맞아요. 대한 감사의 네. 마음이고요. 네.
0: 진짜 그 부모님은 자식한테 무한사랑 내려줘도 자식들은 꼭 부모님한테 그렇게 무한대 사랑을 드리기가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날만이라도 정해진 날만이라도 좀 표현하는 거는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족에게 사랑 표현하는 날로 좀 정해서 한번 사랑을 듬뿍 표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소개해드릴 이 이웃도 사랑이 많은 가족인 것 같은데 아직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어떤 이웃인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1: 네, 의지할 곳 없는 이주민 어머니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좀 이웃도 생기고 아 한국의 이런 따뜻한 정도 좀 느끼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0: 네.
1: 한국인 남편을 따라서 2012년 한국으로 왔는데요. 지금 남편은 4년 전에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고요. 5살 그리고 13살 남매를 키우고 있는 라타나 씨입니다.
0: 아직 어려요. 네. 네.
1: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민이기도 한데 사실 남편을 의지했던 부분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한국에 온 것도 한국인 남편을 바라보고 온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남편이 결국은 오랫동안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고요. 그 당시에 작은 아이가 아들이 생후 8개월이었다고 하니까 어머니의 그런 상심과 충격이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뭐 물류센터나 김치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왔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엔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요. 지금은 화장품 케이스를 조립하는 일을 하긴 하는데 그걸로만은 이제 생계가 어려워서 나라의 조건부 수급권자로 도움을 받고 있지만 세 식구가 생활하기에는 어렵고요. 네. 또 최근에 이 라타나 씨도 그렇고 큰아이도 그렇고 사고를 당하고 질병에 이제 노출이 되면서 며칠씩 입원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병원비와 함께 이 어머니가 일을 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관리비가 체납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많이 후원해 주시면 어머니가 조금 기운을 내서 네. 네, 한국에 더 아이들 키우면서 잘 정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4년 전에 남편과 사별한 것도 사실 굉장히 심적으로 힘든데 올해는 라타나 씨도 수술하고 딸이 교통사고도 당하고 정말 여러 힘든 일이 겹쳤어요. 그러면서 생계도 더더욱 어려워진 거죠.
1: 남편이 심장 수술을 예전에 했었다고 하고요. 간경화가 심한 상태에서도 때로는 또 술도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본인도 여러 가지가 힘드니까 아마 그랬을 텐데 결국은 몸이 안 좋은 남편을 대신해서 사별 전까지도 라타나 씨가 계속 가장 역할을 이제 해오다가 어린 아기가 있으니까 그 아들을 계속 누군가는 돌봤어야 되잖아요. 아빠가 집에 있으면서 약을 먹으면서 근근히 그때도 생활해왔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밖에서 라타나 씨는 돈을 벌고 남편은 아기와 이렇게 아기를 좀 케어하면서 그렇게 부부가 그래도 의지하면서 살았었는데 네. 남편이 쓰러진 당시에도 물류센터에서 2교대로 일을 하고 있다가 퇴근하던 길에 남편의 전화를 받았고요. 급하게 왔더니 사방에 그 남편이 피를 토한 그런 흔적이 있었고 너무 놀라서 이제 119가 오게 됐고 네. 그렇게 남편이 실려간 이후로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난 건데요. 이 라타나 씨도 평소 무거운 짐을 많이 들면서 그런 일을 해왔던 분이라 네. 이제 30대 후반인데도 어깨와 팔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그냥 아프다고만 하더라고요. 뭐 진단을 받아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0: 근데 아프다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아픈 예, 걸까요?
1: 네. 또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0: 맞아요. 예,
1: 얼마나 힘든 일을 해온 건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올해 초에 특히 급성 충수염 수술을 했는데 입원비가 115만 원이나 나왔고 4박 5일이나 입원을 하는 그 수술이라는 게 간단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특히 이분은 좀 심했었다고 하고 네. 참았던 시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0: 그럴
1: 드는데요.
0: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돈 때문에. 네. 네.
1: 딸도 폐렴에 걸려서 또 입원을 했었고 아이고. 최근에는 지금 올해 딱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네. 입학해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차량을 좀 피한다고 하는 게 쓰러지면서 예, 교통사고까지 당해서 또 딸도 입원을 했었고요.
0: 네.
1: 그러니까 연이어서 계속 아프고 또 사고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큰 그 지출이 늘어나면서
0: 네.
1: 관리비가 체납이 되기 시작했고 그 병원비도 참 빚을 내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 체납된 부분이 100만 원 정도인데 어느 분, 그러니까 어느 가정에서는 100만 원으로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분한테는 그 몇 개월 동안에 진짜 마음의 무거운 짐이고 돌덩어리가 이렇게 가슴에 있는 거예요.
0: 네.
1: 관리사무소 전화라도 오면 이제 가슴이 철렁철렁하는 거고
0: 그쵸.
1: 누군가 이제 문을 두드리면 네, 불안한 마음이 몇 네. 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쌓여가는 건데요.
0: 그리고 이분한테 관리비 100만 원의 체납은 진짜 큰 돈이잖아요. 관리비만으로도 네. 1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면. 네.
1: 월세도 38만 원이나 나가기 때문에 매달 이 세 식구가 생활해야 되는데 이렇게 크게 크게 자꾸 입원하는 일이 생기면 체납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맞아요.
1: 그 부분도 좀 해결을 해주시면 나눔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하나하나의 좀 어려움들이 그 하나의 물꼬가 좀 트이면 조금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서 아이들을 더 돌볼 수 있고 일을 더 힘내서 할 수도 있고 어깨와 팔이 아프면 병원을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고 주머니에 어느 정도 좀 채워지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이 가정에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0: 네.
1: 라타나 씨의 이야기, 남편과 사별하던 당시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 남편이 병 때문에 아프니까 약 잘 먹고 애기 좀 봐주고 저는 택배 정리하는 거 2교대예요. 내가 돈 열심히 벌으면 당신은 애기 잘 보고 나는 걱정 안 해도 돼. 저한테 전화 와서 어디 있어요? 저는 버스 타고 있어. 빨리 와. 이렇게 해서 남편이 계속 퇴원해서 비 잔뜩 나 병기에서 한 달 동안만 입원하고 들어갔었어요. 딸은 아빠 좋아하는데 그날에 좀 상처받았어요. 눈물 나와요. 소원해요. 우리는 당신의 하늘나라 꼭 가시고 다른 데 걱정하지 말고 당신 위해서 미 딸한테 좀 말 잘 듣고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발목에 부러지세요. 많이 아파요. 계속 그날에 많이 울어요. 엄마 하나 얼굴 어떡해요. 학교 못 가요. 창피해요. 이렇게 해서 폐렴도 걸렸어요. 그때도 돈 많이 나와요. 그때도 또 이번은 또 자전거 피에다가 넘어지고 저도 이렇게 아파하는 거 조금은 그 갚았는데 8개월 정도 밀려요. 하다가 갑자기 이런 일 생기고 또 하다가 이런 일 생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리비가 많이 밀려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불안해서 그냥 항상 문전에 죄송합니다. 진짜 갚을 거예요. 많이 안 해지만 그래도 20나 30에 갚을 거예요. 이번은 이렇게 항상 말해요.
0: 결혼하느라 한국에 왔는데 남편이 사망하면은 이주민 여성의 체류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사실 아이들이 한국에서 어쨌건 생활하고 태어났으니까 한국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1: 그렇죠.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한국인 자녀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예, 그러면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F6 비자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0: 다행이네요.
1: 예, 아이들은 한국인이기 때문에요.
0: 맞아요.
1: 네. 라타나 씨는 캄보디아 본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아이들과 한국에서 함께 살기를 바라고 있었고요.
0: 네.
1: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 장기적으로 봐도 귀화를 해서 한국 국적을 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귀결이 된 것 같아요.
0: 네.
1: 네. 그래서 지금 그 과정, 그 5단계의 과정을 한국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 그 5단계 과정을 한가운데 지금 맞이하고 있거든요. 3단계를 앞서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2단계까지 통과를 하셨고요.
0: 네.
1: 3단계 시험 준비 중이고 굉장히 까다로운 시험이지만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내년 봄에는 5단계까지 통과하는 그래서 국적을 시험을 일단 5단계까지 통과해야 국적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귀화 시험을
0: 네.
1: 볼 수 있는. 그래서 열심히 공부 중이라고 하는데 그 바람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게요. 예. 어제 이어 오늘은요. 사별 후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결혼 이주민 여성 라타나 씨의 사연 들어보고 있습니다. 들으면 남편이 생각나서 슬퍼진다는 노래가 있다는데요. 어떤 곡이죠?
1: 장윤정의 초혼이라는 곡이고요.
0: 네,
1: 좀 슬픈 곡이긴 하죠.
0: 네. 네.
1: 한국에 와서 남편과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네, 사별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그런 그 남편 세상 떠나고 나서 더 자주 듣게 되는 곡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자주 듣진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도 그러니까. 들고 어떻게 보면. 네.
0: 그러니까 너무 맞습니다. 힘든데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남편을 그리워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남편이 있을 때도 남편이 너무 술 좋아하시고 하시니까 너무 고생했을 것 같거든요, 라타나 씨.
1: 그럼요.
0: 근데도 남편을 네. 그리워하는 거 보면 사실 주변에 너무 의지할 사람이 없는 맞아요.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진짜 아이들밖에 없는데 모든 그 마음에 이제 깊은 어떤 이야기들까지 아이들한테 할 수는 없죠. 없는 거잖아요.
0: 아이들한테는 엄마니까.
1: 그렇죠. 네. 울지 말아야 하고 강해야 하고 계속 라타나 씨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좋은 것만 주고 싶고 그러니까 힘든 이야기 또 눈물 보이는 일 안 하시고 네. 못 하시는 건데요.
0: 네.
1: 아이들이 잠들면 그냥 이 노래라도 이렇게 들으면서 남편 그리워하고 그냥 힘든 걸 노래로 그냥 풀어내시는 것 같아요. 듣는 네. 걸로.
0: 아 정말 오늘부터는 이 노래가 눈물 흘리는 노래가 아니라 아사나에서 아 행복했던 감사했던 이러면서 들을 수 있는 그렇죠. 노래로 바뀌었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1: 전환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이 노래 들으면 남편이 많이 그립고 보고 싶어진다고 하는데 예, 노래에 얽힌 사연 직접 들어보시고요. 장윤정의 초혼 노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2: 저 초혼 신청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들어요. 자기 전에. 노래는 내 마음이 똑같아네요. 이렇게 생각해요. 슬퍼지만 그래도 생각나요. 남편이 또 만나고 싶어. 마음은 아파지만 남편은 만나고 싶어요. 그래도 행복해 못하지만 남편 없어도 행복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저랑 딸랑 아들랑 행복해 살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꼭 하늘나라 가지고 아무데 생각하지 말고 아들, 딸은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제가 잘 키울 수 있어요.

0: 나타나 씨가 사별한 남편을 생각하면서 매일 듣는다는 곡이었죠. 장윤정의 초혼, 나타나 씨의 내 마음의 노래로 함께 들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방송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오늘은요, 남편 사별과 본인 수술, 딸의 교통사고까지 힘든 일을 연이어 겪으며 어려움에 처한 결혼 이주민 여성 나타나 씨가 생계를 위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그동안 라타나 씨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아픈 몸으로도 쉬지 못하시고 일하시는 거 생각하면은 너무 속상하거든요. 지금 라타나 씨의 몸과 마음의 건강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1: 아직 30대 후반인데 어깨와 팔에 염증이 있는 건지 굉장히 팔을 들지도 못하고 아프다고
0: 아니,
1: 하시더라고요.
0: 그런 몸으로
1: 네,
0: 어떻게 일을 해요, 지금도?
1: 그러니까요. 아무리 아파도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됐으니까 병원에 갈수 없고 또 게다가 남편 사별 후에는 아이들 돌보느라고 또 이제 아빠를 많이 따랐던 딸이 사춘기하고 맞물리면서 엄마하고 좀 소원해진 시간도 있었고요. 그 이제 작은 아이 돌보랴 터울이 있으니까 또
0: 맞아요.
1: 사춘기 딸 돌보랴 엄마가 이 전방위가 돼야 되는 게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또 아직 작은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 할수 있는 일을 할 수는 없고요. 예,
0: 맞아요. 그럼 만약에
1: 제한적이어서
0: 하루 종일 일하면 또 아기 봐주는 누군가가
1: 그렇죠.
0: 있어야 되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네. 지금 할수 있는 일이 그래서 부업처럼 화장품 케이스를 조립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어제도 제가 놀라면서 말씀을 드린 게그 하나 끼우는데 고작 1원이라고
0: 1원.
1: 합니다. 예. 그거를 한달 내내 해도 16만 원에서 많아야 2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이거 안 가면 안 돼요. 꼭 가야 돼요. 이렇게라도 벌어야 돼요. 뭐 아이들 뭐 교통비라도 하라고 하고 특히 큰아이요. 뭐 친구들하고 떡볶이라도 먹을 때 혼자만 못 먹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0: 네.
1: 예, 아이를 위해서라도 난 이거 꼭 벌어야 돼요라고 말씀하시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아이들 남매 키우고 뭐 모든 것들이 조금 다 여러 가지로 또 체납돼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경기 글로벌 센터의 송인선 센터장님도 라타나 씨가 이런 여러 가지 생활비 때문에 생활고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고 아는 사람도 많이 없는 분인데
0: 네.
1: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 조금이라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뭔가 좋은 쪽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작이 되길 바란다는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하셨다고 해요. 체납금은 100만 원이지만 그 이상의 어떤 나눔을 좀 부탁드린다는 그런 말씀 어제 들었고요.
0: 네.
1: 아들의 목소리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엄마를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최고로 좋은데 나는 게임을 잘하는 경찰이 되고 싶다는 그
0: 네.
1: 얘기 목소리까지 들어보고요. 어머니 한국에서 아빠는 없지만 엄마라도 꼭 내가 아이들 옆에 있겠다라는 열심히 공부해서 귀화하겠다는 그런 바람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라타나 씨 지금 경제적인 상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 화장품 케이스 조립하는데 많이 받으면 20만 원, 조금 하면 16만 원 그 정도. 근데 계속 가야 돼요. 빠지면 돈안 돼요. 하나 끼우는 거는 1원이에요. 그때는 조금 아팠는데 또 막내 나 때마다 택배 김장 만드는 거 먹고 일잖아요. 김치 먹고 일은 하지 듣지 마세요. 그래도 일은 안 하면 돈 없어지잖아요. 그래 계속 해요. 가족 때문에 저안 벌으면 아무데 못 먹어요. 남편 약값도 못 내고 딸도 먹고 싶어도 못 사주고 막내도 분유도 못 사주고 그래도 열심히 해야 돼요. 좋은 것만 좀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말라고.
3: 엄마가 많이 좋아서. 게임 잘하고 싶어.
2: 게임 잘하고 싶어? 그때 뭐 게임 잘하고 싶다며?
3: 게임 잘하고 싶어.
2: 게임 잘하고 싶어? 좀 마음이 좀 답답해요. 빚 있으면.
3: 울고 싶어.
2: 나랑 아들랑 한국에 살고 싶어요. 엄마도 없으면 안 돼요. 같이 힘들어도 나랑 아들랑 같이 살고 싶어요. 한국에서. 그 한국 말 열심히 배워서 한국 국적에 따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배워요.
0: 아이들을 위해서 타국에서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려는 나타나 씨를 보니까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아, 아이들한테 더 잘해야겠다. 이렇게 자세를 좀 바로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타나 씨의 가장 큰 걱정도 아이들, 가장 큰 바람도 아이들이 잘 맞습니다. 잘하는 거겠죠?
1: 네, 네. 귀화 시험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하고 또 취업해서 아이들을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잘 키우는 게 가장 큰 희망이고 바람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어머니가 계속 어제부터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좋은 것만 가르치고 좋은 것만 주는 착한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0: 네.
1: 이미 착한 어머니시거든요.
0: 그럼요.
1: 이미 너무나 훌륭한 어머니셔서.
0: 없는데도 모든 걸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1: 이 좋은 것만 주고 싶다는 말이 좀 뭉클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다른 분들도 얘기하고 저희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고는 있는데 아, 모든 것이 힘들고 한국어도 아직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0: 네.
1: 한국 생활에 좀 더 난 잘 정착하고 싶고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은 터울 있는 그 아직 어린 남매를 키우는 어머니가 어떻게든 좋은 것만 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노래 가사로만 들려지지 않고
0: 네.
1: 예, 어머니의 그 바람이 너무나 뭉클하게 와닿습니다. 이미 훌륭한 어머니시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터뷰에 동행한 그 작은 아이 아들을 보니까 라타나 씨는 이미 너무나 좋은 어머니셨고
0: 네.
1: 예, 훌륭한 어머니시라는 거. 여러분들께도 그런 모든 기운들이 전달이 돼서 어머니가 다시 한번 힘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딸과 아들이 잘 성장할 수 있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분들 후원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나중에 한국어와 또 한국 문화 그 관련한 귀화시험 다 통과를 해서 하면 번역하는 일도 하시고 싶다고 했고요. 친구가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0: 네.
1: 굉장히 커리어 갖고 이렇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
0: 아.
1: 그런 일도 하고 싶고
0: 네.
1: 어쨌든 지금과는 또 다른 조금 더 다른 그런 당당한 엄마로 서고 싶다는 바람 얘기해 주셨습니다.
0: 너무 멋지네요. 그쵸?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1: 네.
0: 것만으로도.
1: 모델이 있는 거. 구체적인 모델이 있으니까
0: 네.
1: 더 가까이에 실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타나 씨의 희망 이야기입니다.
2: 저는 희망이는 아이들은 열심히 키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착한 엄마가
3: 됐다.
2: 하고 싶어요.
3: 엄마 됐어.
2: 좋은 거는 많이 가르치고 싶어요. 좋은 것만 가르치고 싶어요. 방법에 좋아하는 것만 다 알려주고 나중에 커서는 항상 말해 착한 사람도 하고 나쁜 사람 하지 말고 열심도 공부하고 기아도 합격하면 번역사하고 뭐 사무실 일하는 거는 이런 일 같이 하고 싶어요.
0: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결혼 이주 여성 라타나 씨. 생계를 위해 일하다 건강이 악화됐고 최근 딸의 교통사고까지 겹쳐 심각한 경제적 심리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라타나 씨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방법 허윤희 리포터님이 알려주세요.
1: 라타나 씨에게 우리 한국인의 정스러움, 나눔의 힘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정말
0: 정스러움
1: 고맙겠습니다.
0: 좋다. 정스러움, 네.
1: 그렇죠. 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국인의 정을 발휘하실 수 있는, 발휘되는 그런 나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번입니다. 뒷번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번호입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060-700-1225번입니다.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때는 하나은행입니다. 810-1009-1009-803입니다. 가운데 1009-1009 두 번 들어갑니다. 천국을 예약하시려면

0: 남편의 죽음, 그리고 아이의 교통사고, 또 나의 병, 이런 수술들,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아이들에게는 건강을 주고 싶다. 그리고 정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에서 좋은 것만 주고 싶다라고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힘듦,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것 같거든요. 아유, 우리 중학교 딸이 빨리 사춘기 지나서 우리 동생 잘 돌봐줬으면 참 좋겠는데, 아빠의 죽음을 보게 되었고, 지금 딱 사춘기 나이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좀 생활비 지원에도 많은 도움 주시고, 그리고 이제 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나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나눔과 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수고해주신 허윤희 리포터님과 인사 나눠야 할 시간인데요. 건강하고 행복한 한주 되세요.
1: 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0: 노래 듣고 올게요. 폴포츠, 네순도르마.

지난 1월 나는 배가 끊어질 듯 아파 급성 충수염 수술을 했습니다. 의사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내가 쉬면 아이들이 굶는다는 공포가 나를 다시 일터로 내몰았죠. 그때까진 그럭저럭 견딜 수 있었는데 큰딸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론 나도 마음이 한풀 꺾여버렸습니다. 발목이 부러지고 얼굴에 상처가 남은 딸아이를 보며 내 몸이 다친 듯 아프더군요. 안 그래도 늘 마음이 쓰이는 아이들입니다.

아빠는 세상에 없고 엄마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을까 봐 그게 늘 걱정이고 미안한 엄마죠. 우리 아이들에게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계속되는 걸까요? 나도 몸이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다친 딸을 간병하고 아직 어린 아들을 양육하느라 간단한 일을 하는 것만도 힘에 부칩니다. 화장품을 한 개 조립하는데 1원, 한 달 수입이 고작 10만 원 남짓이라 관리비를 몇 달째 내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생존조차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날 짓누릅니다. 악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니 이젠 정말 일어설 기운조차 남지 않은 듯합니다. 그럼에도 내 손을 잡은 아이들을 보며 누군가 내밀어줄 따뜻한 손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사별 후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라타나 씨. 쉬지 못하고 일하다 건강이 나빠졌고 최근엔 딸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여러 위기가 겹쳤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생활고 속에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낼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창구는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열려있습니다. 한 주간 ARS 전화와 계좌 입금을 통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방송에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액 그대로 전달됩니다.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올게요. 아바, I have a dream.

마이클 부튼이 부른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인의 대리사였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한 만큼의 사랑과 도움이 꼭 채워지길 기도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가 마련한 광주 북구의 오병이엽 밥집.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면 하나 둘 식구들이 모여듭니다.
5: 노숙인들이 한 45명 있는데 서로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하루 한 끼라도 먹고 고마움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4: 갓 지은 밥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소박한 밥상. 이들을 맞이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는 가족을 먹이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6: 가톨릭인의 본분이 사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활동함으로써 이렇게 더 기쁨을 얻는 거죠.
4: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이웃은 어느새 가족이 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8: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9: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8: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9: 뭐라고요?
8: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2: 가톨릭 평화방송.
1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경 약방 말씀을 엮은 꽃향기가 나는 성경 약방 성경 속 구절로 주님의 향기가 나게 만들어드립니다. 이 시간 서울대교구 성서모짜리 담당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성서 목자를 담당하고 있는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네, 이번 주도 이제 어느 정도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여름이 온다는 느낌이 듭니다. 벌써부터 이게 낮에 좀 더워지기도 하고, 제가 저번 주까지만 해도 반팔이 아니라 낮에도 좀 긴팔 입고 다녔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더워서 이제 반팔만 입고 다녀도 될 정도가 되면서 드디어 여름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어떤 공포에 좀 떨었던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가 성경 약방을 통해서 또한 주간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살아야 될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제가 주의 독서와 복음에서 성경 구절들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그 주의 독서와 복음이 아니라 제2독서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2독서에서 에베소에서 제2독서와는 좀 다른 에베소의 다른 구절을 가져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주제가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에 나타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복, 또 하나님의 은총, 이것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안에서 다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그 제가 가져온 성경 구절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 개념과 하느님에 대한 복이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어떤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재물의 축복, 그죠? 내 소원의 성취, 또내 가족들의 건강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들에 대한 개념들은 바로 인간의 소망이 담긴 복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들을 잘 생각해 보면 어느 하나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죠. 재물의 축복도 어느 순간에 재물의 축복이 있었겠지만, 그 기쁨도 재물의 축복이 계속되면 모르겠으나, 그러한 어떤 재물의 축복이 계속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기쁨도 사라지게 마련인 것이고, 내 소원의 성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 기뻤겠지만 그 기쁨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또한 내 가족들의 건강도 영원히 건강해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으나,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건강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재물도 없어질 것이고 가족 건강도 한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들은 영원한 복이 아닙니다. 결국 일시적인 복들이며 임시적인 복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과연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복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히브리어로 복, 또 찬양을 의미하는 단어가 베레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몇 가지 정도 안에서 그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느님의 선물로서의 복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즉, 하느님이 인간이나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어떤 번영, 또 평화, 또 생명, 이 모든 것들입니다. 또 이는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풍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화와 또 생명의 충만함을 뜻하는 것이 하느님의 선물로서의 복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의 계약과 안에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잘 들어보시면, 내 고향과 친족과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사용됐던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베레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 복을 달라고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 주신 것 자체가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려야 하겠죠. 그래서 이 베레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찬양이란 의미도 함께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베레카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며 감사하는 행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교회 어떤 전통에서는 식사 전후나 예배 중에 드리는 짧은 기도문을 베레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기도문, 이 베레카는 주로 보통 복되시도다, 우리 주 하느님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복되신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찬송과 찬양의 모습이 무속적 기도의 내용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속과 이 카톨릭 전례의 어떤 목적과 지향점이 좀 다른데, 이 무속의 전례인 굿은 기본적으로 현세적인 복, 즉 기복을 빌거나 또 죽은 이의 한을 달래는 해원, 그리고 질병이나 재난을 물리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속의 어떤 전례 안에선 인간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카톨릭 전례의 핵심은 하느님께 대한 찬미와 감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망, 그 지향도 포함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공동체 예배와 또 영성적 일치가 우선시됩니다. 그리고 이 반범론족 안에서도 이 무속과 카톨릭은 큰 차이점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무속에서는 신을 감동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카톨릭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신을 감동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더욱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감동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무속에서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즉 신이 좋아할 만한 것을 가져다 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을 감동시켜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교 카톨릭 신앙에서는 신의 감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주요 언어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속에서는 정성이 부족해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의 책인 성경에서는 자꾸 주님을 따르다 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떤 이 찬양과 찬미를 드리는 방식도 무속은 말 그대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교는 그게 아니라 그분의 주신 내 생명을 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그분께 찬미와 찬양을 드려야 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찬미와 찬양 속에서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또한 베레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인 동시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인간의 감사와 찬양이라는 양방향적인 의미를 모두 품고 있는 아름다운 언어가 바로 이 베레카, 복이라는 개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도 이러한 베레카 양식을 띄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앞에서 이야기한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 이외에도 즉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서는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라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찬미의 형식들이 이 베레카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잘 들어보시면,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느님께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실 때 누구 안에서 내리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할 때도 누구 안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다 보시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내려지고 선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라는 것이죠. 바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만이나 다른 사이비 교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가톨릭 신앙은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며 이분이 바로 성체 성사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는 그분의 몸과 피를 모신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게 바로 가톨릭 신앙입니다. 개신교도 그리스도교로서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가르침, 오직 성경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성체 성사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는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프로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느님께서 사건과 사람들을 정해진 목적에 따라 결정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동사는 영원 전부터 정해지신 일을 시간 속에서 펼쳐내는 하느님의 주도적인 역할을 일관되게 나타내는 단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뤄내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하느님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또 자녀됨, 성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르기까지 이 단어는 역사를 하느님의 목적이 있는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그래서 이 인간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단어가 이 프로리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분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코린토 첫째서간 2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춰있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서 우리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우두머리들은 아무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내용을 봐도 즉 하느님의 신비롭고 감춰져 있던 지혜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고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도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이들에 대한 심판과 단죄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고 그분의 지혜와 자비를 알 수 없기에 함부로 다른 이들을 심판하거나 단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동성당 앞에 가면 아직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푯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하느님의 지혜와 자비를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자신들이 이끌어가는 것과 같은 메시지의 문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자신들이 이끌어가고 치부하는 이들에게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하느님의 찬양이 들어가 있기보다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자신들의 찬양이 있을 따름입니다. 결국 예수천국 불신지옥은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 문구를 통해서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신들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0: 이것이 에베소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1: 여기서 넘치게 베푸시다 라는 말은 프레리세우라는 단어인데 프레리세우라는 이 단어는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는 것, 즉 기대하거나 요구되는 것을 초과하는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개념은 물질적인 공급, 또 영적 성장, 복음 선포, 심지어 하느님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즉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 이 프레리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넘친다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넘쳐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39번 등장되는데 그것은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김시현이 부른 야곱의 축복과 박수영 수사와 황소리가 부른 행복하여라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시현이 부른 야곱의 축복과 박수영 수사와 황토리가 부른 행복하여라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복복 그러니까 갑자기 그 보고를 좀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네, 네. 다시 우리가 보고자 했던 거 돌아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넘치게 베푸시다라는 말이 있는데 프레리세오, 프레리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초과해서 넘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성경 39번 정도 등장되는데 이것은 구원과 연결돼서 하느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결국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이 단어는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사실은 폄훼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총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협소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이 은총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물질적인 풍요에만 초점이 가 있으니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은총을 누리는지를 속량이란 단어를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폴루투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바오로서관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또 히브리서 또 루카복음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법적의 해방이에요. 그리고 새 계약의 삶으로 현재적인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고 육체와 창조세계 자체의 미래 해방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것, 즉 우리를 억압하는 죄로부터의 해방과 율법이라고 하는 강요의 제도에서 벗어나서 이 모든 것은 미래 하느님 나라 완성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 결국 속량이란 단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즉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과 미래에 누릴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알려주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얻게 되는 속량인 해방은 현재적 변화와 자유를 전해주면서 미래의 은총까지도 보장해주는 해방, 이것이 곧 속량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은 과거와 현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미치는 은총입니다. 이를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의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느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계획은 바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데 모은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 장소에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는 것이죠. 콜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은다는 것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 이웃의 관계가 바로 평화와 화해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르코복음 8장 34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는 말씀 안에서 자신을 버리면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앞에서 무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즉 무속과 카톨릭의 전례 안에선 반복론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속은 즉 신을 감동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에 있다면 카톨릭 신앙은 신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 이 차이가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듯 예수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즉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치는 희생적 삶이 바로 모든 이들을 평화와 화해 관계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조금은 알 수 있죠. 내가 조금만 참으면 모든 문제, 모든 것들이 해결될 텐데 그 조금만 참는 희생이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하느님께서 이루실 계획이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룩하신 희생적 사랑으로 모든 이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적 사랑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당신의 결정과 뜻대로 이루시는 그분의 의향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몫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사랑을 받았을 때 또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받은 이는 또 그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은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주고 전해왔다 보면 모든 이들이 이 사랑 속에서 평화와 화해의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사랑의 첫 시작, 이 시작을 과연 누가 했는가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시작이며 마침이고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듣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는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성령이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로서 속량될 때까지 이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상속의 보증이 되어주시어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인장이란 단어가 나타나죠. 즉 인장이란 단어는 스프라기조라는 단어인데 이 스프라기조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스프라기스라는 인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재산을 보호하면서 소유권을 표시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중세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두루마리 같은 데다가 왜 이렇게 촛농 같은 거 떨어뜨려서 뭐 같은 걸 찍잖아요? 도장 같은 거 찍잖아요? 그게 인장입니다. 이 밀랍이나 점토로 찍은 인장에는 이 권위의 상징들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이 인장을 훼손하는 것은 그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여겨졌다라고도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미지를 빌려서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취소할 수 없는 인장, 인증, 또 소유권에 대한 부여, 그리고 보호행위 이것들을 이 인장이란, 즉 스프라기조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소유, 또 주님께 보호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증은 취소할 수 없는 영원한 인증입니다. 이것이 세례를 통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주시고 마련해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느님이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영광,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찬양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커다란 소원을 이루어주셨다고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을 통해 모든 이들이 화해와 또 평화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이들을 하나로 모으시려는 주님의 계획을 위해서도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불렀으면 합니다. 이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복, 하느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만이 하느님의 복인지 아니면 평화와 화해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시려는 그분의 계획도 하느님의 복이며 은총으로 보이시는지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만물을 모으시려는 하느님의 계획 안에 담긴 하느님의 복과 은총을 보았다면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는 말은 아마 달리 들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로 모으시는 그 구원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랑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그 사랑을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고 믿고 우리는 간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간직하고 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를 주님의 복음 선포로 또 주님을 따르는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다시금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시면서 하느님의 복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복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소원과 또 물질적인 축복도 있겠지만 하느님의 복은 더 큰 계획, 즉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모든 만물이 하느님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한 주가 되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아까 성령의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머릿속에서는 하느님의 인장이 아주 명확하게 새겨져 있음으로써 우리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또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늘과 하느님과 이 세상 중간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만이 하느님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고 세상적인 것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의 가치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하느님의 가치와 또 세상의 가치 중간 안에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건 인간이 사랑한다는 건 뭐냐?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안다는 건 뭐죠? 내가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다는 건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문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인간은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때 뭐 한다고요? 닮는다고요. 그러나 하느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을 안다는 건 하느님의 것을 내 걸로 끌어당기는 거죠. 하느님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하느님을 안다는 것 또한 교만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으로 넘어가면 인간은 세상을 사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인간이 세상을 닮아선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은 세상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아는 가운데 이 세상을 이용해서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들을 이루는 데 이용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읽는 가운데 하느님의 복, 그것이 진정이 무엇인지 다시금 느끼시는 가운데 좀 더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세상을 좀 아는 가운데 그 안에서 하느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에 동참하시는 협조자로서 살고자 하는 다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소은이 부른 닮았잖아 라는 것과 심연보의 이끌림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소은이 부른 닮았잖아와 심연보가 부른 이끌림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부활 시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기가 왔죠. 이 부활 시기가 거의 끝나가는 가운데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연중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 연중 시기 안에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복음 선포의 사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 하나님의 커다란 복,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을 좀 더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인간이 자꾸 눈앞에 있는 복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현세적인 복, 또 물질적인 복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도 중요하겠으나 하느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의 커다란 은총, 복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하느님의 커다란 사랑에 우리가 동화되고 그 사랑 속에서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러다 보면 그분을 닮아가고 그 닮아가는 것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거죠. 하나님은 자비롭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롭다라고 할 때 이 자비라는 단어는 인간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규정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자비라는 개념보다도 훨씬 더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넘쳐 흐르다라는 단어를 설명드리면서 즉 넘치게 베푸시다라고 하는 프리리세오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개념입니다. 자비라는 개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주는 그런 수준의 자비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을 정말로 단죄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하느님께서는 다시 살리고 싶어서 애간장에 타는 이것들이 담겨있는 게 즉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자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어떤 시민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느님을 알고 규정한다는 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이 단어 안에 하느님을 가두다 보니 하느님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것은 하느님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닮아가면서 이 자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흘러넘치는지 알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뭐겠어요? 이 눈앞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세상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 안에 갇혀있다 보면 하느님의 커다란 구원의 은총과 또 하느님이 정말로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자비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눈앞이 훨씬 더 중요하고 눈앞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긴 호흡 안에서 하느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들을 다시금 생각하고 그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또 그분을 통해서 맞춰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주시는 희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좀 더 그분의 큰 계획과 또 그분의 은총에 감사하고 찬양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정말 하느님께서는 정말 엄청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 그 은총들에 대한 부분들 또한 자꾸 인간적인 개념으로 규정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하느님의 커다란 은총과 사랑 속에서 좀 더 큰 사랑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느끼시는 가운데 진정한 우리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대한 예고편을 잠깐 하죠. 다음 주는 성령 강림 대축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은사에 대해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어떤 은사, 영적 은사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끝곡으로는, 아까 제가 이제 부활 시기가 끝나고 연중 시기가 넘어가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바울의 딸 수도의 수녀님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라는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자비, 사랑 안에서 한 주간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0: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어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5번, 맑은 하늘 5월은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준 내오신부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하원 시간이 되면 노란 버스를 기다리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나 할머니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 아빠들의 모습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아에 참여하는 아빠들이 늘었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아빠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유아 휴직에 대한 직장 내 시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는 일과 육아 사이에 고민한 아빠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생명은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12년째 직접 아빠 육아를 하며 아빠 육아 인식 개선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같이 자람 사회적 협동조합 아빠 육아 문화연구소 김기탁 소장님을 만나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 생명위원회와 카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첫 곡 듣겠습니다. 박학기가 부릅니다. 비타민.

0: 오늘 이 시간에는 같이 자람 사회적 협동조합 아빠 유아 문화연구소 김미타 소장을 함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3남매 아빠이자 같이 자란 아빠 육아 문화연구소 소장 김기탁입니다. 이제 아빠 육아 인식 개선 활동도 하고 있고요. 네, 육아 랜서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말씀 나누신 김에 인식 개선이라는 말 써서 인식 개선이라는 거 어떤 부분을 인식 개선에 표현을 하고 계신 거죠?
1: 과거에는 우리 아버지들의 양육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어머니들이 양육을 하는 거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강했었는데요. 현재는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는 인식 속에서 우리 아버님들도 충분히 양육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잘하는 과정들을 조금 어떻게 하면 좀 더 변화시킬 수 있을까. 아버지들도 변화를 해야 되지만 사회에 있는 우리 시민들도 좀 변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어필하고 있습니다.
0: 사실 한국 사회가 그 시선이라는 게 참 이렇게 뭐 무섭다면 무서운 거고 그 시선에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 통념적인 시선 그 시선과 좀 어긋나 있으면 좀 뭔가 문제 있다고 바라보는 것이 조금 있긴 하는데 사실 아빠 유아 인식 개선 활동가 이 표현 자체가 저도 처음 쓰는 표현이어서 그리고 유아 랜서라고 소개하는데 유아 랜서는 뭡니까?
1: 유아 랜서는 저희가 좀 프리랜서라고 하면 네, 좀 딱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언어이긴 한데 육아와 프리랜서를 합친 합성어이거든요. 그래서 육아를 하면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요즘에는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육아하면서 일하는 어머니 아버님들을 일컬어서 육아 랜서라고 말하고
0: 보통
1: 있습니다.
0: 보통 이제 프리랜서인데 네. 나 유아도 하고 있어 네네. 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네네. 유아 랜서라고 하니까 일단 이거는 메인은 그 일을 한다기 거의 메인보다는 네. 아이를 돌본다는 것이 일단 메인이고 네, 네. 그런 그 시간 거기에서 시간 안에서 내가 네.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
1: 네, 네.
0: 일이 약간 부차적인.
1: 네, 네.
0: 그런 정확한 표현이죠.
1: 네, 네. 프리랜서는 일이 우선적인 그런 분들이 그렇죠. 굉장히 강한 어조인데 네. 육아랜서는 육아도 하면서 일도 병행할 수 있는, 있는. 네, 그런 좀 더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합니다.
0: 언어를 창조 하시게 되네요.
1: 네, 이렇게 인식에 있어서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네.
0: 언어가 먹고 그러니까 딱 언어가 주는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네네. 아이가 세 명이라고.
1: 네, 지금 현재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31개월 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0: 둘 다 셋 다 아들입니까?
1: 아니요, 아니요. 첫째 아들, 둘째 딸, 그리고 셋째 아들.
0: 아, 그래도 좀 낫네요. 네. 누구 말대로 아들 셋은 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좀 이게 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네네네. 그 자체가 지옥이다라는 표현을 누군가 그렇죠. 하신 걸 봤거든요.
1: 제가 인식도 이제 약간 그렇게 잡혀 있긴 한데
0: 그러니까 표현상 네. 좀 그러니까 그 아이를 세 명 아들 세 명을 키우는 게 하는 게 애들이 네네. 한 명이 한 명만 가격하면 일을 하는데 네네. 세 명이 다 가격해지니까 조금 이게 감당하기 힘들다.
1: 네네.
0: 한 명 그 중에서 한 명은 나를 좀 이렇게 뭐랄까. 이런 거잖아. 토닥토닥도 해줘야 되는데 세 명 다 막 한 명 나가면 막 두 명도 마지막 다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네네. 그 가운데 딸이 있어서
1: 그렇죠. 이게 오히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쭉 아들이면은 아들 마음만 상대하면 되는데 중간에 딸이 있다 보니까 그 딸이 또 커서는 아빠의 마음을 굉장히 잘 알아줄 것 같은데 아직은 연령이 8살이다 보니까 오히려 양방향으로 마음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속에서 피어나는 또 우리 애정 사랑들이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0: 제가 원래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딴 거긴 한데 네네. 다르게 바꿔보겠습니다. 아들 키우면 뭐가 좋고 딸이 키우면 뭐가 좋습니까?
1: 아무래도 아들들은 그래도 아빠를 조금 더 이 권위적 과거의 표현으로는 권위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좀 아빠를 우러러보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아빠를 닮고 싶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을 많이 표현해줘서 아들에 대한 또 사랑이 느껴지고 또 딸은 아빠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잘 느껴요.
0: 우러름과 네. 사랑.
1: 네네. 이런 부분들이 딸과 아들의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0: 비슷한 것 같은데도 네. 좀 다르네요.
1: 네네.
0: 네. 그러면 지금 사실 막내는 손이 좀 확실히 많이 갈
1: 네,
0: 것 같고,
1: 많이 가고 있죠. 네.
0: 첫째는 그래도 그 와중에 자기 밑에 또 둘이 있으니까 네네. 약간 좀 독립적인 것 같고.
1: 요즘에는 첫째가 오히려 더 아이들 동생들 씻기거나 동생들 밥을 해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재밌어할 연령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더 더 즐겁습니다.
0: 아하. 그 동, 따, 따님은 뭘 좀 도와주십니까?
1: 어, 딸은 아무래도 좀 중간에 껴있다 보니까 이게 형제가 많을수록 사실 사랑을 갈구하는 부분들도 더 많아지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딸은 이제 감정적으로 엄마 아빠에게 좀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고 특히나 춤, 노래 이런 걸 엄청 좋아해서 아. 엄마 아빠한테 본인이 연습한 춤이나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미소가 굉장히 지어지는 것 같아요.
0: 그래도 외향적이네요.
1: 어, 네. 근데 막상 외부에 나가서 하면 안 하고 엄마 아빠한테는 아, 굉장히 잘 보여주는
0: 엄마 아빠한테는 기쁨을 주는 네, 네. 엄마 아빠한테만 네. 기쁨을 주는 그 모습이긴 한데 네, 네. 그러면 새 아이를 키울 때 일단 뭐 보통 이제 다 학교를 가면 분명히 이제 등교시키면 좀 여유가 있을 텐데 네네. 그렇지는 않다 보니까 네.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루를?
1: 어, 아침에 일단 일어나면은 아이들 뭐 식사나 등교 준비, 등원 준비 등을 하고요. 어, 특히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내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파트너로서 좀 도와가면서 어, 등원 준비를 하고 등원이랑 등교를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개인적인 일정들을 좀 보기도 하고요. 또는 제가 또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네, 장모님이 또 약간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장모님 관련 된 케어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또는 장모님이랑 또 점심을 같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어, 또 업무적인 부분들을 이제 사무실에 가서 본다든지 또는 개인 일정들을 소화한다든지 그러면서 또 저녁에 아이들 픽업해야 될 시간대로는 또 돌아와서 또 아이들 픽업하고 또 아이들 저녁 해주고 또 아이들 또 학습 봐줘야 될 건 봐주고 놀아줘야 될 건 놀아주고 그다음 씻기고 그다음에 재우고 나 아내도 케어를 해야 되니까 아내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밤에 새벽에 좀 작업을 좀 하고 잠이 드는 것 같습니다.

0: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뭐라고 그럴까 집안일을 한다라는
1: 네.
0: 표현을 쓴다면 그렇게만 하진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1: 네. 집안일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네.
0: 그러면 배우자분은 뭐 일을 하십니까?
1: 네, 지금 10시, 7시 퇴근, 출근 7시 퇴근이라 가지고 네, 그래서 근무를 또 최근에 몇년 만에 또 취업을 했어요. 경력 단절 여성으로 많이 있다가 아르바이트 몇번 하다가 최근에 또 취업을 하게 됐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그 소장님은 뭐 일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프리랜서가 붙어 있긴 하지만
1: 네네네.
0: 어떤 프리랜서를 하십니까?
1: 저는 대체로 이제 저희 같이 자란 아빠 육아 문양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외부 활동들을 좀 많이 해요.
0: 아, 오늘
1: 강연이라든지, 네,
0: 아.
1: 강의라든지 또는 정책 자문이라든지 뭐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설계하고 자문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0: 이건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보긴 하긴 하는데 뭐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빠가 집에서 자기를 케어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별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 인식이 없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웃기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뭐 별로 딱히 인식이 없다가 이 아이가 유치원이나 이제 학교에 가면 애들끼리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엄마는 뭐 해? 아빠는 뭐 해?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는 그냥 편하게 아 우리 아빠 나 케어해주고 뭐 하고 뭐 아빠는 일안 해? 딱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니네 아빠 좀 이상하다라는 그 얘기 듣고 오면 집에 와서 그런 것들 할때 왠지 모르게 이제 비교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아이가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도 가끔씩 있더라. 아이 때문에 아이가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남들 비 어떠십니까?
1: 한때 저희 아이가 이제 아이들끼리 그런 대화를 좀 한다기보다는 한때 저희 아이가 저한테 물어본 적, 아빠는 회사 안 가? 라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0: 그러니까
1: 있거든요.
0: 왜냐면 이게
1: 네.
0: 애들한테 물어보면 자기
1: 네네네.
0: 아빠는 다 회사 갔다고 하고 뭐 하고 뭐 그러니까.
1: 네. 네. 네. 그래서 아빠는 회사 안 가? 라는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아이한테 설명을 제가 해주기로는 아빠도 회사를 과거에는 다녔었다. 근데 과거에 다닐 때는 우리 아이와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 저희 첫째 아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적어서 너를 볼수 있는 시간이 많이
0: 아하.
1: 없었다. 그런데 아빠가 지금 이 일을 하고 나서는 너와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끼지 않냐. 그럼으로써 아빠는 이 일을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고 너와 또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존재하기에 아빠는 이 일을 선택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거에 대한 질문에 이런 걸 전혀 하지
0: 어떻게 보면
1: 않더라고요.
0: 거기에 대한 의미나 가치를
1: 네.
0: 말씀했으니까 그럼 한번 여쭤보는데 이 회사도 다니셨는데
1: 네.
0: 그 갑자기 이제 아예 나는 육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신 이유가 뭘까요?
1: 저도 이제 회사원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그냥 이 회사에서 뼈를 묻어야겠다.
0: 뼈까지.
1: 내가 여기서 꼭 성공해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굉장히 많이 품고 진짜 열심히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근무를 하면서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사실 과연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 내가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가라는 고민도 많이 됐는데 그 찰나에 또 아내도 그때 직장을 다녔었는데 이 아이를 출산하면서 어떻게 보면 계약직이다 보니까 연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강제로 퇴사하는 격이 근무를 계속 하고 싶었지만 그냥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다 보니까 강제적인 퇴사를 당하는 느낌으로 퇴사를 하다 보니 외벌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벌이를 통해서 좀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좀 퇴사를 결정하고 자영업 준비를 또 시작을 하고 또 자영업까지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들이 사실 굉장히 아내가 홀로 육아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0: 그렇죠.
1: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홀로 육아를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 왜냐면 아내도 그때 당시 좀 어렸을 때라서 주위에 양육하는 또래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스스로 대한 시간들 내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좀 진짜 심지어는 죽고 싶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너무 안 되겠더라고요. 아이도 저를 굉장히 멀리하고 엄마만 찾게 되고 그래서 저희 가족을 좀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자영업도 이제 정리를 하고 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배워나가면서 아빠 육아에 대한 부분들로 계속 이제 발을 넓혀나가기 시작한 거죠.
0: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확실히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뭐 아버지 세대지만 이제
1: 네.
0: 60대 후반 정도나 그 이상 되시는 분들 보면 내가 집안을 살려야 된다.

0: 라는 개념이 똑같은 개념이긴 한데 그거는 근데 이제 그것이 약간 그 돈의
1: 네.
0: 그거를의 의미냐면 여기는 진짜 내가 직접적으로 케어하는 그 의미로서
1: 네네.
0: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아이를 세 명을 하면서 이거는 조금 한번 각오를 네. 해야 되는 거긴 한데 네네. 제일 힘든 게 뭡니까?
1: 아무래도 아이를 케어하면서 장기간 아이들을 케어하며 오면서 이렇게 나의 시간이라든지 아내와의 시간을 함께 보낸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돌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어머니들 대상으로도 토크쇼를 진행을 사회공헌 차원에서 토크쇼를 여러 곳에서 진행한 적이 있는데 공통적인 부분들이 어머니들이 얘기하는 것이 나에 대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 그 시간을 꼽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사용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양육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
0: 일단은
1: 않을까.
0: 일단 애들이 학교를 가거나
1: 네네.
0: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가거나 유치원 가게 되면 조금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1: 그래도 이게 또 아이들이 또 셋이 있고 또 우리 장모님 모시고 살다 보니까 여섯 가구거든요. 원래는 천안까지해서 아버님까지해서 8명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뭐 빨래 설거지 이런 게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냥
0: 내가 볼때 매일 돌려야 될 것 같은데.
1: 제가 그래서 한 번은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타이머를 켜고 내가 빨래를 한 세 번을 돌리고 난 다음에 빨래 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재봤더니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를 보내고 뭐 시간이 여유가 좀 있겠지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0: 흔히 말해서 집안일
1: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시간적인 부분들도 여유롭지는 않다.
0: 네. 우리들이 그 착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드라마들 이렇게 보면 네. 애를 보내고 나서 커피 한 잔. 뭐 음악 틀어놓고 커피 한 우아하게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뭐가 제일 기쁘십니까?
1: 아무래도 아이들이 주는 그런 행복감이 굉장히 좋죠.
0: 뭐 그 네. 얘기는 하실 줄 알아서
1: 네네네.
0: 제가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이거는... 어차피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것이 네. 없으면 얼마나 그쵸. 무너지는 마음이에요.
1: 네, 맨날 울기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 이렇게 엄마 아빠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버텨.
0: 사실 요새 아이들 낳아도 네네. 낳게 되면 이제 제가 제 그 조카 키우는 것만 봐도 일단은 삐뽀삐뽀 119 뭐 책 진짜 두꺼운 책 하나 갖다 놓고
1: 네네.
0: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사실 무슨 말이냐면은 요새 내 주변에를 통해서 그 유아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배우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1: 네네.
0: 제가 볼 때는 그 또래 집단을 하고 또 친해지는 것도 쉽지는 않아서 나름대로 이제 아이를 셋을 키웠으니까
1: 네.
0: 키우다 보면 이게 전문가가 되긴 하는데 나는 여기 이 아이를 키울 때 이런 거에서 도움을 받았다. 뭐가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아이를 그렇죠. 아이만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랑 같이 양육을 하다 보면 아빠도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양육을 공부하고 배우고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그런 많은 아버님들을 만나고 연구하고 개발을 하면서 아버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고 저도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이를 통해서 아빠도 성장하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 또는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아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렇죠. 부분들 특히나 아주 그냥 그 길 가면서 흔히 볼 수 있는 돌멩이 하나도 아이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그렇죠. 부분들 그러므로써 아 내가 너무 사회적으로만 눈을 보진 않았나 내가 너무 이 어른의 눈높이에서만 아이를 보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아이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고 얻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도 첫째 아이 특히 첫째 아이가 말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자기도 아빠를 통해서 뭔가를 배워나가고 내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없었지만 아빠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지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줬을 때 그때 저는 굉장히 좀 보람되는
0: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내가 키운다라는 것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함께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내가 케어하는 일방적 케어적인 느낌이면 이건 아이한테도 내가 쌍방적 개념으로 그 케어가 된다는 것을 좀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네네. 좀 생각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1: 네네.
0: 사실 그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내가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됐다.
1: 네네.
0: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처음에 경제적인 자영업도 그만두셨고 그런 부분은 좀 쉽지 않았을 텐데 네네. 어떠셨어요?
1: 굉장히 어려웠죠.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누구나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양육에 참여하고자 하지만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버님들도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경제적 어려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아내한테 항상 물어봤을 때는 경제적 어려움도 굉장히 힘들긴 하다. 근데 과거로 돌아간다면 난 돌아가지 않을 거다. 현재가 힘듦도 힘든 현재 힘듦이 오히려 더 좀 긍정적으로 나은 것 같다. 발전의 의미가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해나가니까. 그래서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그 과거에는 이렇게 플랫폼 노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지금은 플랫폼 노동이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언어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제가 할 때만 해도 플랫폼 노동이라는 언어 자체가 없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쪼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또는 아이들이 잘 때 또는 유치원 가거나 어린이집 갔을 때 이럴 때 좀 양육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시 또 회사를 들어가기는 어렵고 다시 또 자영업을 하기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을까 찾다 보니 이러한 방법들도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고 모든 일들을 처음 많은 일들을 처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었지만 일이란 건 계속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생기면서 더 좀 더 시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0: 저는. 사실 뭐 무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한국 사람의 그 시선이라는 네. 것이 있으니까 뭐 처음에 시작하실 때가 벌써 이제 10년 전이긴 하시니까 어떠셨습니까?
1: 당시에는 제가 아이를 등원하원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아빠는 좀 노는 아빠인가? 일을 안 하나?
0: 그러니까 그 표현. 네. 그 이게 그것이 약간 상대방 네네. 내가 네네. 자존감이 훅 떨어지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1: 맞아요. 그 약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10명의 부모가 있으면은 한두 명 아빠가 이제 등하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 아빠는 뭐 하는 아빠지?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었죠. 지금은 물론 많은 아버님들이 등하원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뭐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처음에 육아를 한다고 했었을 때 네가 왜 그걸 하냐? 이런 의견을 내시면서 좀 탐탁지 않아 하셨죠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또는 주위에서도 너가 예를 들어 친구들 중에서도 네가 양육을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내가 굉장히 비교되는 모습이 보여진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좋지 않은 말이나 시선들을 많이 느꼈었죠.
0: 어쩌면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면 그 시선이 나를 흔들기보다는 뭐 그런 시선도 있지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나의 그 모습대로 가면 참 되겠다라는 말씀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우리가 또 남의 시선 때문에 막상 못하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네네. 혹시 이런 얘기는 안 드셨습니까? 야 건물이 있나 봐 이런 얘기를
1: 아 제가 또 그 정도도 뭐 부티나게 다니거나 그랬었어가지고
0: 부티나는 사람은 네. 막 명품 있지 않아요.
1: 네네네 저 수수하게 이런 분들이 건물주들이 꽤 많이 있으신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듣지는 않았었고 아무래도 그냥 그런 이제 동네에서 이런 자주 마주치는 어머님들이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나 또는 어떤 일을 하길래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지 뭐 그런 의견들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근데 요거는 물어보는데 보통 이제 이것도 사실 드라마 영향인데 그게 애들 보내고 나서 엄마들끼리 티타임 네네. 그런 거 합니까?
1: 엄마들끼리 티타임 합니다.
0: 그럼 같이 가십니까?
1: 네, 특히나 영유아 때는 크게 많이는 하진 않는데 초등학교 어머니들이 등원을 등교를 시키고 좀 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제 아이들 등원 시키고 어머니들이 뭐 10시에 어디서 만나자라고 얘기하면 저도 가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0: 네. 도움이 됩니까?
1: 이렇게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머니들의 의견을 또 들어보면서 이렇게 어머니들은 어떤 양육에 대한 이런 니즈를 갖고 있는지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현장에서 많이 또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또는 이렇게 유대감을 형성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뭐 저희 아이 제가 없을 때도 저희 아이를 좀 챙기는
0: 그렇죠.
1: 일이 있다든지
0: 서로가 상부상조
1: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악뮤가 부릅니다. 소문의 낙원.

0: 생명은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인 같이 자람 사회적 협동조합 아빠 유아 문화 연구소 김기탁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가질 수 있는 막상 이제 아 나도 이제 뭐 사실 이게 전업 육아를 담당해야지라고 하는 분이 망설이게 되는 것들을 좀 여쭤봤긴 했는데 활동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백인의 아빠단입니다. 네. 이거 백인의 아빠단이 뭔지 좀 소개해 주시죠.
1: 이 백인의 아빠단은 2011년부터 네, 보건복지부에서 함께 육아를 위한 네, 슬로건을 걸고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위한 부분을 실천하고자 전국에서 100명의 아빠들을 모집해서 양육과 함께하는 활동들이라든지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들을 시작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 뭐 저도 처음에 양육을 시작할 때는 이 엄마들이 양육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아보고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할 때 항상 아내한테 혼나는 일이 있었어요. 초반에 아이가 어릴 때 뭔가를 해도 자꾸 혼나니까 이게 내가 맞나? 왜 자꾸 혼나지? 뭘 해도 자꾸 혼나니까 의기소침해지고 자꾸 하기 싫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아버님들한테도 많이 존재하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아 그러면 아빠들이 양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나라고 알아봤을 때 그 백인의 아빠단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018년부터 백인의 아빠단에 참여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아빠 육아에 대한 부분들을 아빠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들이 아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 멘토분들이 매주 이렇게 미션을 줘요.
0: 아 미션이 있습니까?
1: 예, 예, 그래서 매년마다 이제 아빠들을 선정을 해서 뽑고 그래서 그 뽑힌 아빠들을 대상으로 매주 미션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 건강, 관계, 일상, 놀이, 교육 다섯 가지와 관련된 미션들을 매주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제 미션을 내주고 그 미션을

0: 이제 커뮤니티에 후기를 올려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그 미션들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게 아버님들이 육아를 굉장히 잘해야 돼, 또는 뭐 좋은 아빠가 돼야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 별거 아닌 걸로 아이들이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충분히 나도 잘할 수 있구나 라는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1: 100명만 뽑는 겁니까?
0: 이 과거에는 전국에서 100명을 뽑았었는데, 2019년부터는 전국 지자체 17개 시도에서 100명씩 총 1,700명을 모집을 하고요. 지금은 매년 약 2,000명 이상을 네, 모집을 해서 활동을 하고
1: 그럼
0: 있습니다.
1: 그럼 이제 그 활동이 이제 1년 정도?
0: 네, 네. 5월부터 11월에서 12월까지 활동합니다. 시즌 비 시즌 이렇게
1: 쓰는. 아, 그게 또 있군요. 사실 그 제가 이제 본당에 있을 때도 이제 아빠하고 아이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63 뭐 수족관을 간다든지, 그러면 숲 체험을 한다든지 등등 했을 때 그 아빠대로 얘기해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막상 아이하고 놀아줘야 된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0: 맞아요.
1: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제가 그런 프로그램 한번 해가지고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는, 왜냐면 애들은 또 아빠랑 나오니까 좀 신기한 것도 있고, 네네. 또 이제 아빠는 조금 편한 게 나하고 애만 데려가면 되게 힘든데, 애들끼리 또 있으니까 자기는 또 아빠들하고 같이 오니까 아빠들끼리 또 얘기도 나누고 아, 좀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큰 애들, 예를 들어서 못해도 초등학교 가고 그런 애들을 데리고는 가능한데, 정말 정 밑에 진짜 어린 애들, 육아를 해야 되는 애들, 그 애들은 참 이게 아빠가 뭔가 이게 한 거 자체가 미션이라는 것도 좀 쉽지 않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0: 네. 그래서 보통은 3에서 7세 아이를 대상으로 처음에는 네,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3에서 10세 네, 초등학교 3학년까지도 지금은 미션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7세 이후에 8살에 대해서는 이제 더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아버님들이 많아서 네, 이제 더 확대돼서 3에서 10세 아이들을 많은 구세죠 아이들을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까지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미션을 줘요. 야. 예를 들어 뭐 한 가지 이걸 하세요가 아니라 3, 4세 대상, 뭐 5, 6세 대상, 7, 8세 대상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미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연령대에 맞게끔 아버님들이 놀이를 진행하거나 또는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편이죠.
1: 그렇죠. 그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 아 그냥 어떤 걸 해야 되는 감이 올 텐데,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뭐서부터 해야 될지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좀 있긴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참여합니까?
0: 저희 보건복지부 백인의 아빠단이라고 네.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아빠 커뮤니티가 나와요. 네. 공식적인 커뮤니티가 나오는데, 그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셔서 이 주어지는 미션들을 자유롭게 수행을 하셔도 되는데, 공식적인 활동은 보통 2월에서 4월 사이에 아빠 각 지자체마다 아빠단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은 이제 다른 추가적인 활동, 이런 온라인 미션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키자니아를 간다든지 또는 숲 체험을 간다든지 캠핑을 한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이런 활동들도 매달마다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이렇게 무료로 활동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같이 진행을 원하시면은 이런 지자체별로 아빠단을 모집할 때 신청을 해서 거의 선발이 돼서 활동을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1: 혹시 뭐 선생님 그 소장님이 뽑는 건 아니긴 하긴 하겠지만 선정되는 네. 그 잘 선정되려면 좀 이렇게 해라 팁을 네. 알려주시면.
0: 아무래도 이게 그 취지가 함께 육아, 공동 육아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신규가 가장 좀 우선적으로 되긴 해요. 예. 네, 그래서 보통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아빠들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전부 신규들만 다 뽑아서 너무 아쉽다. 다른 부분들 존재하거든요.
1: 자기들끼리 만들면 되잖아.
0: 그래서 이제 자주 모임들을 만들고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보통은 신규로 굉장히 많이 뽑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런 그런 기준들도 가끔 존재하긴 해요. 예를 들어 지원 동기 뭐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가끔 존재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좀 신청을 좀 빠르게 하는 게 가장 좀 꿀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뒤에 뒤로 가면 갈수록 아버님들이 많이 신청해버리면은, 예를 들어 오늘 이번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1500명이 신청했거든요. 약 15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그럼 예를 들어 200명을 뽑는데 그럼 1300명이 모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선정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모집하는 거를 빨리 확인하고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
1: 사실 지금 있는데. 얘기 들으면서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왜 거기에 선정되려고만 할까라는 생각도 확 드는데 그냥 하면 되잖아.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최소한 뭐 미션을 뭐 물론 문자로 알려주긴 하겠지만 차라리 백인의 뭐 아빠 뽑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는 이런 이런 미션을 할 겁니다라는 것만 그게 좀 리스트만 줘도 아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도 되지 않을까?
0: 그렇죠. 근데 혼자 이게 미션 같은 것들은 그냥 혼자 하게 되는데 이런 활동들 같은 거는 같이 하게 되니까 우리 활동. 아버님들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는 걸 좋아하는 활동. 네. 그런 아버님들이 좀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같이 참여하고 싶고 특히나 후기들을 요즘에는 많이 보니까 많이 올려주니까 인스타나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올려주니까 아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시는
1: 지금
0: 거죠.
1: 지금 하셨으니까 네. 거기 같이 했던 그 아빠들하고 지금도 연락하십니까?
0: 아 그럼요. 저희 지금 현재 그 특히나 서울 쪽에서는 해치파파스라는 자조 모임을 이제 창단을 해서 오히려 더 많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여기서 진짜 궁금한 거는 오프라인으로도 모이십니까?
0: 네 그럼요. 이거 온라인 저희는 주가 온라인이 아니라 주가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해서 매달 이제 어떠한 놀이 활동을 할 건지 또는 뭐 서울 지역에 있는 뭐 구를 탐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박물관 탐방을 하다든지 그래서 매달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1: 사실 이 질문을 왜 하게 됐냐면은 어떤 형제님한테 물어보니까 남자들끼리 모이면 술이 없으면 조금 서로가 서먹서먹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술이 없어도 아이를 향한 그 마음으로 모여서 그 아이들한테 뭘 줄까? 아 나는 이런 아이들 그런 거 해도 되게 기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0: 그럼요. 아버님들이 이게 굉장히 수다쟁입니다. 굉장히 이게 별로 말씀 안 할 것 같지만 한번 얘기 나누면 세네 시간 기본 가고요.
1: 사실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아버지들을 모아놓고 모임하면서 듣는 게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나도 어디 가서 내 자식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이제 어디서 얘기하면 야 됐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 자기들끼리 그 아들 자식들 얘기하는 게 얼마나 또 왜냐면 자기도 잘하고 싶은데 네네. 딱히 어디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럼 이제 만약에 선배한테 물어보면 알아서 커 이렇게 해버리니까
0: 맞아요,
1: 사실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그 궁금한 것도 있고 좀 해야 하는데 사실 물어볼 데가 없다. 이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양육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든 부모님들이 궁금해하고 고민이란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빠들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어떻게 양육을 이끌어 나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하고 물어볼 데가 없는데 실상은 이렇게 나와 보면은 아 내가 이 틀리지 않았구나 또는 아 나도 잘하고 있는 편이구나 또는 아 이런 부분들을 더 해보면 좋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보통 이제 맘카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보도 있고 거기 그 정보는 단순하게 뭐 어디 학원이 좋다 어떤 물건이 좋다가 아니라 어떻게 아이를 하고 같이 지내면 좋겠다 그것도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엄마도 물론 뱃속에 있어서 그 아이와 교감을 이뤄서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자기들도 그런 정보를 통해서 인식하게 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빠들을 위한 그런 부분은 좀 뭐랄까 좀 약하다. 그러니까 맘카페처럼 빠카페도 좀 만들어서 좀 이렇게 이런 정보를 좀 주면 참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 아니 요새 확실히 달라진 건 이거죠. 옛날에는 그 가족이라는 것을 나를 이렇게 버티게 해준다도 있지만 네네. 근데 그런데 이제 막상 그림을 그리면 아빠는 맨날 소파에서 누워 있는. 그 아이가 그리는 그런 모습인데 요새는 그런 아빠는 존재하지 있겠지 있긴 하겠죠.
0: 많죠.
1: 있지만
0: 있죠.
1: 그래도 아이하고 노는 그런 약간 단적이면 제가 드라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남의 집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드라마 보더라도 아이하고 노는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영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빠한테도 좀 자극이 되긴 할 것 같긴 한데
0: 그럼요. 저 실제로는 저기 마포 쪽에 빠카페도 생겼어요.
1: 빠카페 있습니까? 사실 이거는 조금 이제 이거 좀 다른 개념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아빠들의 육아 휴식도 다 이제 다 됐다. 근데도 뭐 애를 나 저출산 문제 나올 때 이 나오는 문제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원활한가라는 거에 대한 그 질문 없이 나오는 말인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통계적으로는 남성 육아휴직이 굉장히 늘어난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게 남성 육아휴직도 이렇게 모성보호 제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단기 출퇴근이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임산부 이제 육아 휴직 전에 이제 출산 휴가라든지 뭐 이런

0: 그럼 제일 큰게 할머니 할아버지. 그 옆에서 그 도움을 못 받으면 못 키우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러면 결국은 독박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빠도 같이 참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또 하나가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쓰면서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이제 승진은 글러먹었다. 그것도 같이 좀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 요즘에는 아예 승진을 뭐 포기한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 진짜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육아휴직 중에도 승진한 사례가 있긴
0: 아,
1: 있는데,
0: 그래요, 그래요.
1: 예. 네, 근데 문제는 아버님들의 사고나 생각의 변화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내가 꼭 굳이 승진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버님들이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요즘에는 그 육아휴직 그 지원금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 뭐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지급하는 뭐 금액이라든지 250만 원 이제 지금은 통으로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제도 육아지원 3법 제도 변경을 통해서 아버님도 오히려 이제 육아휴직을 더 금전적으로도 보상을 받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오히려 더 신청을 하는 경우들도 늘어난 현상이거든요. 실제로 제 주위에도 그런 부분 그런 육아지원 3법 변화로 인해서 육아휴직을 다시 고민하다가 사용한 사례들도 많고, 그래서 아버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식 자체가 현재는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런 육아휴직률도 굉장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사실 제가 왜또 질문을 하게 됐냐면은 최근에 이제 뭐 5월 1일 그래도 근로자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이제 엄밀히 해서 근로자는 약간 사업주의 그 관점에서 본 노동자의 모습이 근로자잖아요. 이제 노동절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육아휴직도 따지고 보게 되면 그것도 이제 너무 직장 이 포인트에서 쓰는 것이 아닐까. 사실 이런 부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돈 주는 사람 입장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실제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육아휴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논다, 쉰다라는 좀 부정적인 단어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과거에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게 이제 자립준비 청년으로
0: 말
1: 명칭이
0: 표현이
1: 변경된 거잖아요.
0: 바뀌었죠. 네.
1: 그때 제가 청년정책 보건복지부 청년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단어를 제시를 한 이후에 이제 변경 되고 난 다음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정책적으로 굉장히 전체적으로나 좀 사회 인식 변화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육아휴직이라는 단어 자체도 좀 바꾸고자 하는 부분들을 많이 의견을 내고 있고 저희도 조사한 바로는 저희가 이제 아이 동행 기간, 자녀 돌봄 기간, 육아 집중 기간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었는데 아이 자녀 돌봄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육아휴직이 좀 부정적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사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단어 명칭을 통해서 정책의 변화라든지 또는 인식의 변화를 할수 있지 않을까.
0: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그 뭐지 이렇게 뭐 등원시키고 등원이든 그 등교를 시키고 나서도 아까 말씀하신 빨래 개는데 1시간 반 걸리는 그런데 쉰다는 개념은 확실히 좀 아닌데 너무 이제 우리가 일이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어서 좀 그런 것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 제가 그 어디 가서 갔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육퇴라는 말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아이를 돌보는 게 일이라는 개념이고 그걸 재우고 퇴근했다라는 느낌에서 아이를 보는 그 기쁨이나 행복이라는 건싹 사라지고 물론 일을 하면서 기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 퇴근 이하 개념이 좀 있어서 이런 표현도 왜냐면 육아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즐겁고 행복하고 물론 힘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제가 잘못 얘기하면 너는 애를 안 키우니까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얘기를 할까 봐 같아서 근데 육태란 말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1: 아무래도 이렇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언어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좀 육아에 지친 부분들이 좀 존재하다 보니까 그걸 좀 강하게 좀 표현하는 부분들이 육퇴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육퇴라는 표현을 했을 때 가장 부모님들이 알아듣는 경우,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청년들 같은 게 육퇴라고 얘기하면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들끼리는 그러한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긴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저희도 경력 단절 여성을 경력 보유 여성으로 얘기하고 뭐 이런 단어들 좀더 부드럽게 하거나 좀더 의미 있는 단어로 이제 바꾸자는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육태들도 조금 더 부드러운 언어나 조금 더 내가 현재 현장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좀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의 단어로 좀 바꾸는 부분들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0: 그러면 요거 하나 지금 어느 이걸 들으시는 분 중에 어떤

0: 분들은 되게 부러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 아빠는 이게 뭐 그 표현 내 배우자는 이런 거 안 도와준다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네네.
0: 다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막 그런 했을 때 네. 만일에 그 아내 입장에서 그 남편을 그런 그 아이 돌봄에 같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1: 아, 이게 저도 그 처음에 느낀 부분들이 있는 거지만 많은 아버님들이 또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양육을 처음 할 때는 우리 어머님들은 그래도 임신하면서부터 계속 많은 것을 준비해오고 알아보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버지들은 딱 태어나면서부터가 이제 이 시작인 거거든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내가 태어나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아.
1: 어머님들은 이제 모유수유 하시면서 네네.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모유수유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버님들이 본인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버님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굉장히 좋은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아버님들이 아내와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잖아요.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서로 논의하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해나갈 때 아버님들도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아 나 이거 별거 아니네. 그리고 이런 걸 해보면서 아버지로서의 효능감도 느낄 수 있는 부분 또는 자존감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초반에 아버님들이 안 도와주는 게 안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같이 하면 할수록 자꾸 혼이 나고 자꾸 뭔가를 해도 이게 예를 들어 뭐 해봐야 본전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겨나다 보니까 자꾸 혼날 거 해서 뭐해. 어. 안 하고 말지. 어차피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건데
0: 그렇죠.
1: 안 하고 말지라는 인식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의 기준을 조금만 좀 낮춰주시고 그 기준을 낮춰서 아버지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인정을 해주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면은 아버님들 그 인정받은 거에 플러스 더 해야겠다는 욕구가 생겨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어떻게 보면 그 아내분도 처음에 그 아이를 돌보면서 익숙한 손은 아니었잖아요.
1: 그럼요.
0: 근데 그냥 그만큼 더 많이 함을 통해서 그래도 익숙해져서 좀 손도 빠르고 좀 섬세해지고 있는데 가끔씩이라도 이제 남편이 도와주면 일단은 어설픈 손 그리고 뭔가 그 갈 길 이런 눈빛에 막 뭘 해야 될지 네. 막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점점점 자기가 참여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아까 말씀한 혼나기만 하고
1: 네네.
0: 그러니까 멀어져서 어느 순간에 자기 그 함께 하고 싶었는데 멀어진 그 마음을
1: 맞아요, 맞아요.
0: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현재만 보게 되면 좀 나타난 문제일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초대를 그 익숙하지 않은 거에 같이 초대를 또 많이 하면 할수록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1: 네.
0: 아까 전에 그 자조 모임처럼 해서 해치파파스도 있는데 이거는 꼭 백인 아빠 에 참가했던 사람들만 모입니까? 아니면
1: 아닙니다. 그냥 주위에 있는 또래 아빠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0: 그럼 어떻게 인터넷 치면 해치파파스가 뜹니까?
1: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카페를 만들긴 했는데 왜냐면 단톡방으로만 운영을 하다가 이런 또 좋은 활동들을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해치파파스라는 카페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또 우리의 일상들을 공유하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네이버 카페도 만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설픈 손을 가지신 형제님들은 제가 볼 때는 해치파파스라는 데 한번 들어가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아 이렇게 좀 다가면 좋겠구나라고 좀 이렇게 학습을 하셔야 될 거긴 합니다.
1: 아 너무 좋습니다.
0: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그 부성은 어떻게 키워지냐라는 말 표현을 할 때 보통 부성은 사실 모성하고 비교할 수는 없긴 합니다. 모성은 벌써 뱃속에 존재하고 네. 있어서 그 아이하고 교감이 네. 있는 거. 니까 어쨌든 부성은 모성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그 안에서의 일단 제일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배운다. 타고나지는 않은 거니까 배운다는 마음만 있으시면
1: 네, 맞습니다.
0: 제가 볼 땐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설프니까 배우는 것도 또 그 멈칫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런 부분만 이제 마음을 좀 여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1: 안에서 엄마한테 혼나지 말고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아버지들과 함께 즐거운 육아를. 네.
0: 아 그렇죠.
1: 네.
0: 집에서 혼나지 말고 네. 밖에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형제들과 함께 그 네. 육아를 하면 되겠다.
1: 네네.
0: 아 이거 괜찮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랑 꿈 바람이 있으시다면
1: 이제 올해 또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양육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또는 양육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제가 아이 키우면서 느꼈던 부분들도 있고 많은 아버님들이 느꼈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아버님들이 아이를 직접적으로 이제 태어나서 아기띠도 하고 이제 외부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상 아이들의 기저귀를 많이 갈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여성 화장실에 예, 기저귀 가리대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제가 대관령 가족끼리 놀러 갔을 때도 기저귀 가려고 갔는데 여성 쪽에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다시 불러가지고 보냈던 경험들이 있고, 특히나 뭐 서울 지역에서도 아이들 기저귀 가리대가 없어서 변기 위에서 네, 아. 눕혀서 갈았던 적도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환경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 들어서 올해는 그런 이제 기저귀 그 가리대를 화장실에 좀 비치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개인적으로나 또는 뭐 지자체와 협업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활동들을 많이 진행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 아빠들도 제가 지금 케어를 하고 있지만 어머님들 케어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들에게 항상 많이 듣는 얘기가 어머님들이 고립되어 있고 소진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머님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부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토크쇼 형태로 무료로 토크쇼 형태로 어머님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 어머니들 굉장히 즐거워지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아버지들의 양육에 대한 이런 커뮤니티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버님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네트워킹의 날과 관련된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전국에 있는 아버님들과 좀 소통하면서 아버님들이 양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아버님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정부나 지자체나 또는 우리 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기 위해 네, 노력할 예정입니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사회적인 그 시스템 자체가 네. 만만 성평등이라 얘기하고 공동육아를 얘기하면서도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시 좀 보고 좀 더 함께한다는 의미를 좀 되새기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주신 같이 자람 사회적 협동조합 아빠 육아 문화 연구소 김기탁 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말처럼 아이를 키우는 일에도 중요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부모들이 그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에 든든한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사람이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도 주일 오후 2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이 방송은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데이식스의 해피를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석준 내오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한아름. 종합선물 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0: 담뱃불씨가 나무로 옮겨 붙는 시간 1초, 가스버너불이 바람에 날려가는 시간 2초, 논 밭두렁을 태우던 불이 숲으로 퍼지는 시간 5초, 나무 한 그루에 붙은 불이 주변 나무로 번지는 시간 1분, 그리고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는 시간 100년. 무심코 태운 불씨 하나에 100년의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전, 논 밭두렁을 태우기 전, 버너를 켜기 전 100년의 숲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주의가 100년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인 오늘 일독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놀라서 하늘만 보는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마치 일깨우듯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이 말은 하늘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살아가라는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당신 뜻대로 파견되는 우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약속하시는데요. 예수님은 하늘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또 서로 맺은 관계 안에서 계심을 기억하면서 군종의 시간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신나라 플로라입니다. 충성!

0: 5월 17일 군종의 시간, 오늘의 첫 곡은 노을에 함께였습니다. 오늘도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무료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PBC 빵, 빵톡 열어두고 군종의 시간 출발할게요. 군종의 시간 매월 셋째 주는 군종교구 홍보국장 김영송 알베르토 신부님과 군장병의 편지를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지난달 말에 진행됐던 제2회 군종교구 청년대회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현장을 함께하면서 청년들의 목소리 직접 생생하게 담아왔으니까요. 오늘 한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2027 세계 청년대회 특집 군종교구 청년대회에서 온 편지. 군종신부님의 강론 먼저 듣고 바로 전해드릴게요. 매주일 성당에서 주보에서 듣고 읽는 강론. 군종교구 신부님들은 어떻게 전하실까요? 군종의 시간에서만 들을 수 있는 강론과 복음 이야기.
1: 강론 명 받았습니다.
0: 오늘은 군종교구 육군 동해성당 주임이신 조영래 하상바오로 신부님의 강론입니다.
1: 오늘 강론의 제목은 결별이 아닌 영원한 만남입니다. 사제가 되어서 본당에 있다가 보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전학을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또 교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군종 신부로 와서 본당의 신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살면서 수없이 이사를 했다고 말합니다. 이사를 가는 가족들을 보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가서도 건강하세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군종교구 성당을 사목한 지 1년이 안 되었지만 벌써 몇 명의 신자들과 헤어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자분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한 번씩 안부를 묻는 경험이야말로 그분들과 영원히 관계 맺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승천 대축일을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첫 번째 헤어짐과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첫 번째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주님의 승천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헤어짐을 다시 경험하는 듯 하지만 주님께서 누구이신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기쁨에 가득 찰 수 있었습니다. 곧 주님의 승천은 결별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 그대로 이제는 그 자체로 임마누엘 하느님이십니다. 이로 인하여 영원한 만남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그분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가끔 하늘을 보며 생각을 환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활동하는 그분의 자녀로 순례하면 좋겠습니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0: 오늘 강론은 군종교구 육군 동해성당 주임이신 조영래 하상바오로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0: Ouvre ton cœur à l'amour.
1: 미국의 현대 철학가이자 작가, 또 리더십 권위자인 스티븐 코비는 언제나 지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미 지나버려서 바꿀 수 없는 과거가 아니라, 또 아직 오지 않아 상상만 하는 미래가 아니라, 당장 살아내는 현재, 또 살아가는 대로 바꿀 수 있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지네요. 우리 군종의 시간 가족분들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또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신가요? 지금이 행복하길 바라면서 군장병의 편지 함께 할게요. 오늘은 군종교구 홍보국장 김영송 알베르토 신부님과 함께하는 2027 세계 청년대회 특집.
2: 제2회 군종교구 청년대회에서 온 편지.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1: 네. 아, 신부님. 네. 한 달 만에 뵙는다는 인사를 매번 했었는데 아, 예. 이번에는 몇 주 만에 뵙습니다.
2: 아, 조금 짧게 주기가 짧아졌죠?
1: 네, 맞습니다. 오늘 군종교구 청년대회 특집으로 이 시간 함께 할 텐데요. 이미 지난 4월 청년대회가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죠?
2: 네, 아주 잘 마무리됐고요. 4월 28일부터 4월 네. 30일까지 충북 음성에 있는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에서 저희가 개최를 했었습니다.
1: 네, 그때 신부님을 한 번 더 뵙고 오늘 네. 다시 뵙네요. 세계 청년대회가 내년 한국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는 청년대회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그래도 청년대회라고 하면 그게 뭘까? 아직은 낯설어하는 신자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네. 올해 2회째 개최된 군종교구 청년대회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2: 아, 네. 작년에 제가 제 2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첫 번째 군종교구 청년대회가 있었거든요.
1: 네.
2: 병사뿐만이 아니고 뭐 간부 신자들 그다음에 뭐 군무원 분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제 군생활하면서 또 영적으로 잠시 또 머무르고 또 쉬었다 가면서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에 머무르고 또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작년부터 또 하고 있는 저희 군인들만의 군인들을 위한 청년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에는 한 5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올해는 최대한 더 영끌 더 많이 모아서 한 네. 600명 정도가 청년들이 함께해서 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년에 개최되는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를 앞두고 또 관련해서 조금 더 그 의미를 되새기기도 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 와, 무려 1년 사이에 100여 명이 증가했네요.
2: 아, 네, 맞습니다.
1: 그만큼 1회가 굉장히 네.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즐거운 사람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로도 들리는데요.
2: 네, 맞습니다. 작년에 그렇자도 저희가 평가, 자체 평가 설문을 했었는데 그때에도 대부분이 또 오고 싶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못 오는 것이 군 생활이 짧다 보니까
1: 그렇네요.
2: 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1: 세상에.
2: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작년 공군 같은 경우는 군 생활이 좀 길다 보니까
1: 네.
2: 두 번째 참여한 병사들도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작년보다도 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또 너무 행복했다고 그렇게 좀 피드백을 주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1: 내년 국내에서 펼쳐질 세계 청년대회를 앞두고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라고도 느껴지는데요. 사실 군종교구야말로 정말로 청년 장병들이 가득 모인 곳이잖아요.
2: 아, 네.
1: 그래서 이 청년대회가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2: 아, 예. 진짜 신체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청년들이 그렇자도 이제 각 교구별로 지금 청년대회 십자가 순례 상징물 순례를 하고 있는 중인데
1: 네.
2: 이제 보면은 그 사진에 찍힌 분들의 연령대가 다 높거든요.
1: 네.
2: 왜냐하면 뭐 보통 뭐 본당 모든 주일마다 다 할 수가 없으니까
1: 그렇죠.
2: 또 본당마다 돌다 보면 뭐 평일에 올 수 있는 청년들이 많지 않은데 우리는 정말로 청년들이 그것도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함께 십자가 맞이하고 또 성화 상징물도 이제 함께 또 그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 맞아요.
2: 실제로 예, 군대는 뭐 다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1: 네.
2: 가장 또 많은 청년, 특히 남자, 남성 청년 신자가 탄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1: 네.
2: 작년에 20살에서 24살 남자 영세자 12,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중에 96.8%, 그래서 11,889명, 실제 12,283명 중에서 11,889명이 군종교구에서 세례를 받은 인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뭐 미래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하고 또 현재이기도 한데 이들이 바로 군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고요. 이들이 뭐 함께 모여서 물론 이들 다 함께 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이 함께 갈 수, 올 수 있는 사람들은 함께 하면서 신앙을 키워가는 것 그 자리가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와, 20대 초반에 남자 신자가 탄생하는 97% 거의. 아, 네. 이제 군대다라는 네. 사실이 저도 놀라운데요.
2: 아,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선교의 뭐 황금 어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네. 했었죠.
1: 네. 정말 그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얼마나 많은 군인 청년 신자들이 제2회 군종교구 청년대회에 함께했나요?
2: 네, 이번 대회에는 우리 교구장 주교님, 서상범 티토 주교님을 포함해서 우리 군종교구 신부님들 약 한 87명 정도가 또 함께 했고요. 그 외에도 실제 또 참가 인원으로서 병사만 한 520여 명,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신학생, 그리고 군 간부 신자, 또 군무원 이렇게 포함을 해서 성직자를 제외하고 한 620여 명 정도가 또 함께한 그런 대회였습니다.
1: 와, 이번에는 작년보다 군종 신부님들도 정말 많이 오셨네요.
2: 네네, 맞습니다.
1: 거의 전국 신부님들 다 모이신 거죠?
2: 네, 뭐 파병 이런 이슈를 제외하고는
1: 네,
2: 파병 이슈 다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와, 신부님들 사이에서도 정말 반가운 얼굴을 많이 뵙겠어요.
2: 아, 그럼요. 이렇게 또 함께 모이다 보니까 또 뭐 교구 후배, 제 본 소속 교구 후배도 그렇고 또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다른 지구에 있는 네. 이런 신부님들도 많이 뵙고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1: 네. 저도 3일 중에 하루 토크 콘서트로 함께 했는데요. 그 청년들의 열기가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기로 하고 네. 올해 주제 성구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2: 아, 네. 올해 주제 성구가 요한복음 15장 27절.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네, 이 말씀 아래서 우리 군장병들은 세계 청년대회 또 상징물을 또 환영하는 예식도 했고 또 토크 콘서트, 힐링 콘서트, 십자가의 길 다양한 프로그램 참가하면서 또 세계 청년대회 내년에 있을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성공을 함께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1: 네, 특히 개막 첫날에는 주한 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님께서 참석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개막 미사에 소개된 WYD 십자가의 의미도 더 각별하게 새겨진 것 같아요.
2: 아, 네. 저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십자가겠거니 했는데 네. 그 십자가가 1984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십자가를 온 세상에 전하라고 청년들에게 당부하셨던 그런 의미를 말씀해 주셨었는데
1: 네.
2: 당시 그 대주교님은 1984년에 그 평범한 청년이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1: 네.
2: 그러면서 자신에게 그 교황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말씀이 되게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런 것을 듣는 시간, 그리고 지금 이 청년대회 이번에 있었던 청년대회 때 그 십자가를 또 함께 본 청년들이 우리 군장병들이 나중에 또 그런 증언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1: 네.
2: 그런 생각도 좀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 그 당시 청년이셨던 가스파리 대주교님의 일화를 통해서 네. 더 정말 생생하게 들었을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1: 그럼 청년대회 참석한 군인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느꼈을지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노래는 나상현 씨 밴드 찬란 이어드릴게요.

0: 나상현 씨 밴드 찬란이었습니다. 군복무를 하는 우리 청년들 그 시기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찬란한 시기잖아요.
1: 가장 빛나 정말 존재만으로도 반짝반짝 빛나는 시기죠.
0: 네.
1: 저도 보면 부럽습니다. 아 나도 저땐 저랬는데.
0: 이제 저도 부럽더라고요. 봤는데 네. 확실히 20대 초반의 그 눈빛은 다르더라고요.
1: 달라요. 네.
0: 와 나도 저랬겠구나.
1: 네, 굉장히 맑고 네. 그 자체만으로 빛납니다. 아, 네. 부럽더라고요.
0: 정말 500여 명의 찬란한 장병들을 보고 와서 저도 함께 행복해졌습니다. 자, 군종의 시간 오늘은 군종교구 김영송 알베르토 신부님과 함께 2027 세계 청년대회 특집 군종교구 청년대회에서 온 편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2회 군종교구 청년대회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함께 했는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참가한 군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현장의 느낌을 좀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먼저 37사단의 박준성 루카 장병의 목소리 들려드립니다.
2: 저는 37사단에서 군종병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병 박준성 루카입니다.
0: 네, 혹시 오늘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2: 이번 청년대회는 포스터를 보고 처음 접했고 이제 신부님께서 증평 103위 성인상담회 대표로 가시는 게 어떠냐고 추천해 주셔서 오게 됐습니다.
0: 와보니까 어떠세요?
2: 와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신부님도 볼 수 있고 육해공 신자분을 모두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프로그램 중에 가장 재밌었던 거?
2: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1일차 했던 십자가의 길이 인상 깊었는데 보통 일반 성당에서는 이제 그렇게 큰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에 일하는 걸 보기 쉽지 않은데 여기선 그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0: 네, 37사단 박준성 루카 장병의 목소리였습니다. 신부님도 참여한 장병 목소리는 처음이시죠?
1: 아, 네, 맞습니다. 예.
0: 어떠세요? 확실히 인서트가 들어가니까 생생한 것 같아요.
1: 확실히 이게 다음에는 어디 부대에 가서 라이브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0: 한번 가볼까요?
1: 좋을 것 같습니다.
0: 불러주십시오, 저희를. 네, 첫날 시작 프로그램이 십자가의 길이 있어서 저도 인상적이더라고요.
1: 아, 네, 작년과 어떤 프로그램 이런 구성은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요.
0: 네.
1: 실이 십자가의 길 하면서 또 작년에는 이제 이 청년대회 십자가가 없었는데 다른 십자가로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세계 청년대회 십자가를 들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워낙 인상적일 수밖에 없는 게 십자가가 크거든요.
0: 네.
1: 크고 무겁고
0: 정말요.
1: 저희가 그걸 조립하고 하는 것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0: 아 이게 분해돼서 오나요?
1: 아 그걸 다 그 채로 들고 다닐 순 없죠.
0: 네, 그렇긴 합니다.
1: 네, 십자가보다 그 케이스가 더 무겁더라고요.
0: 이런 후일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 설치하고 뭐 각도 어떻게 되니 또 이게 아무래도 84년도부터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0: 네.
1: 조금 이제 뭐 틀어지기도 하고 약간 이제 조금 그 조립하는 부분이 좀
0: 네.
1: 약간 이제 좀 부실하기도 하고 뭐 이런 네. 이런 것도 있어서 중간 중간 막 보수도 하고 뭐 그랬다 하더라고요.
0: 신부님도 직접 손으로 만지셨나요?
1: 그럼요.
0: 좀 느낌이 다르던가요?
1: 십자가는 다 똑같습니다.
0: 좋습니다.
1: 교황님께서 네. 십자가를 주셨는데 당신께서 안 드시니까 이렇게 무겁게 만들었겠구나.
0: 직접 들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직접 들어보셨으면 그렇게 무겁고 크게 만들지 않았을 것
1: 그랬을 것 같아요. 예.
0: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7기동군단 조재환 예로니모 장병의 목소리 들어볼게요.
3: 네, 저는 7기동군단 상대성당에서 군종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조재환 예로니모입니다.
0: 네, 오늘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3: 네, 일단 포스터가 왔고 또 저희 그 그룹웨어 시스템에 공무원이 와서 신부님과 함께 용사들 신청을 받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또 저희 군종 지원병들 같이 하는 용사들하고 성당에 자주 나오는 용사들하고 가보면 되게 추억, 군생활 중에 추억도 될 것 같고 또 좋은 것들을 얻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 함께 신청했습니다.
0: 지금 이틀 차인데 어떠세요, 와보니까?
3: 사실 처음에는 물론 기대를 하면서 오긴 왔지만 이제 엄청 좋을까라는 좀 의구심은 좀 있었는데 막상 와서 이틀 차가 되고 나니까 제 가슴 속에서 되게 뜨거운 것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이 젊은이들과 함께 이 젊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일이 정말 저한테는 큰 기쁨인 것 같고 정말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이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0: 와, 어쩜 이렇게 청년 장병들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지 않나요?
1: 그러니까요.
0: 이번에는 7기동군단 조재환 예로니모 장병의 목소리였습니다. 과연 좋을까?
1: 아.
0: 나는 의구심이 있었긴 했다. 네네,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네. 이틀 차가 되니 가슴이 뜨거워질 정도로 좋았다고 얘기를 그쵸? 해줬어요.
1: 네, 이게 저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마음에 뜨겁게 타오르지 않았던가 이런 고백이 있는데 이 조재환 용사의 말을 들으면서 네. 그런 성경 구절도 딱 떠올랐습니다.
0: 그러네요. 네. 조재환 예로니모 장병의 이야기에서 이 현장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저도 느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소감을 말하는 청년 장병들 꽤 많았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잖아도 대회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설문조사 이렇게 받았었는데
0: 네.
1: 이제 이렇게 다양한 소감 물론 이제 뭐 그냥 매우 좋음 이렇게만 체크한 경우도 있었지만 또 기타 의견에다가 이렇게 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도 있었고 또 자기 신앙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의미 있게 남겨준 일도 있어서 굉장히 또 힘이 되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7기동군단 이정훈 미카엘 장병의 목소리입니다.
4: 저는 7기동군단 본부 근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정훈 미카엘입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하고 나서 성당을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군종병의 권유로 이번 장병생활 하면서 좋은 신앙생활의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0: 와보니까 어떠세요?
4: 즐거운 추억 쌓아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동안 중에 가장 재밌었던 거?
4: 방금 하고 온 토크 콘서트가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부님들의 사적인 질문도 이렇게 잘 받아주신 것도 좋았고 또 제가 진짜로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했던 점도 잘 답변해 주신 것 같아서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자, 7기동군단 이정훈 미카엘 장병의 목소리였어요. 네. 대회 둘째 날 토크 콘서트는 육군, 해군, 공군 소속의 세 분의 신부님을 모시고 제가 진행을 또 했잖아요.
1: 아, 네네. 너무 반갑습니다.
0: 저도 신부님께서 완전 큰 카메라를 들고 가장 앞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현장을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에 너무 반가웠습니다. 일단 재밌었다고 해서 진짜 반가웠던 소감이었어요. 다행이다. 장병들이 신부님께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 줄은 진짜 미처 몰랐습니다. 특히 저는 인상 깊었던 질문이 신부님 저의 반쪽은 어디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과연 이렇게 좀 난처할 수도 있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까 했는데 과연 센스 넘치는 답변이었습니다.
1: 예, 맞습니다.
0: 두루두루 알아보다가 정 없으면 신학교도 나쁘지 않다. 이 답변에 정말 많은 장병들이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가톨릭 청년들만 웃을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재밌게 다가오더라고요. 신부님은 토크 콘서트에서 인상적이었던 질문 대답이 있으셨나요?
1: 저도 그 답변했던 그 해군의 박재율 신부님
0: 네.
1: 거의 대부분의 답변이 다 기승전 신학교로
0: 맞습니다.
1: 이어져서 굉장히 어떤 흐름을 잘 잡고 있구나.
0: 네. 확실하게 그리고, 하고 오셨어요. 네.
1: 그리고 이제 뭐 어디가 제일 힘드냐
0: 네.
1: 뭐 이런 질문에 육군의 류창훈 신부님 특전사에 계시는데 당신이 이제 공수 훈련 받을 때 사진을 직접 보여주더라고요.
0: 휴대전화를 켜서 네.
1: 지금과는 다르게 거의 반쪽이 된 얼굴로
0: 맞습니다.
1: 정말 힘겨워 보이는 표정을 하고 카메라 쳐다보는 그 모습이 네. 또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정말 정말 힘들어 보여서 네. 순간 좀 숙연해졌던
1: 맞습니다.
0: 현장이 기억이 네. 남네요. 저도. 네, 저도 함께 재밌었던 토크 콘서트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육군정보학교 이준성 모세 장병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5: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정보학교 본부근무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이준성 모세라고 합니다.
0: 네.
5: 이번에 최근에 군종병 일을 하면서 최근 여러 가지 파견을 듣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군종대회 파견이라고 이거에 좀 흔치 않은 기회다. 이제 언제 또 이렇게 해군, 공군과 해병대 이렇게 다 모일 수 있겠냐라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0: 와보니까 어떠세요?
5: 생각 이상으로 다 좋은 분들이 오셨고 준비가 철저하게 돼서 약간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0: 어떤 게 가장 재밌으셨나요?
5: 재밌는 건 토크 콘서트라 생각하지만 인상 깊었던 건 십자가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병 육해 공군 해병대 모두 모여서 십자가의 길을 행하니까 이게 와 색다르다. 이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니까 이렇게 더 성령이 오시는 것 같은 큰 기쁨 같은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구나. 공무 기간 안에 있으면 저는 무조건 지원할 것 같습니다.
0: 네, 육군정보학교 이준성 모세 장병의 목소리였는데요. 자신의 복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이런 청년대회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그 기회를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신부님, 청년대회에 직접 참가한 장병들의 후기를 들어보니까요. 여러 장병들이 십자가의 길이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시네요.
1: 아,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저희가 이제 십자가의 길이 아무래도 일반 본당 또 군종 본당에서는 뭐 십자가 복사조차도 좀 구하기 어려운
0: 네.
1: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도서에 있는 내용으로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직접 청년들 십자가를 들고 또 초복사까지 두고 또 기도를 하기도 했었고 또 하나가 기도서에 있는 그 기도문 내용이 아니라
0: 네.
1: 이제 각 지금 현재 병사 참가자들이 느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훈련이 있고 아니면 뭐 주일날 좀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럴 때 성당을 뭐 아 오늘 빠질까 뭐 이런 유혹의 순간들
0: 네. 네,
1: 각 처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네. 기도서에 있는 그 기도문 내용이 나의 삶과는 뭐 관계없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느껴봤을 법한 내용들 갖추어져 있어서 그래서 아마 우리 참가자들이 십자가의 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0: 네, 잘 경험해보지 못하는 현장의 압도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1: 네.
0: 신부님 말씀처럼 와닿는 공감되는 기도문으로 이루어져서 확실히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1: 네,
0: 듭니다.
1: 맞습니다.
0: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이렇게 모두가 모여서 한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하니까 정말 성령이 오시는 것 같은 큰 기쁨이 느껴졌다는 말 마음이 일치되는 거야말로 하느님이 가장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아, 맞습니다. 또 부활식이라 또 사도행전이 안 떠오를 수가 없는데
0: 네.
1: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또 함께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고 그 자리에서 저마다 자기네 나라 말로 같은 복음을 듣는 것 다양한 삶의 어떤 환경 자리는 다 다르지만
0: 네.
1: 그래도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는 게 저로서도 굉장히 뜻깊은 또 시간이었습니다.
0: 네. 복무 중에 이런 대회가 또 있다면 꼭 다시 오고 싶다는 말도 얼마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나 공감하게 되는데요. 내년 군종교구 청년대회는 2027 세계 가톨릭 청년대회가 맞물려서 더 특별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1: 아, 네, 맞습니다. 그렇자도 현재 교구에서 새롭게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0: 네.
1: 자세한 내용은 아직은 엠바고가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다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0: 네.
1: 또 내년에 함께 아마 올해 또 올해 참가한 장병 네, 한 99%는 내년에 못 올 겁니다. 전역을
0: 그러네요.
1: 할 거기 때문에.
0: 네.
1: 전역을 안 하고 임기제 부사관 지원하거나 다시 군에 오면은 가능하겠지만 내년에
0: 할까요? 네.
1: 내년에 또 함께하는 장병들에게 또 뜻깊은 신앙 체험 또
0: 네.
1: 전달해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아마 다음 제3회 청년대회가 열린다면 그 소식 역시 군종의 시간에서 가장 먼저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1: 아, 물론이죠.
0: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갈게요. 노래는 QWER의 세레모니.

0: QWER의 세레모니 이어드렸습니다.
1: 언제 들어도 신나는 노래네요.
0: 그렇죠. 정말 QWER. 청춘을 네. 응집해서 만든 그런 그룹이 아닐까.
1: 아, 맞습니다.
0: 너무 상큼하죠?
1: 네.
0: 자, 군종의 시간 오늘은 군종교구 김영송 알베르토 신부님과 함께 2027 세계 청년대회 특집 제2회 군종교구 청년대회에서 온 편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참여했던 장병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 소속이 함께 모여서 한마음으로 걸었던 십자가의 길이 특히 뜻깊었고 감동적이었다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이 청년대회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예비신자들도 함께했다고요?
1: 아, 네, 맞습니다. 인터뷰에서 나왔던 것처럼 저희가 네. 포스터를 성당에 붙이다 보니까 꼭 신자만 온 것은 아니었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자리였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관심 없는 사람이 오진 않았겠지만 네. 그래서 아 세례 좀 받아볼까? 뭐 이런 의향이 있는 이런 친구들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0: 네. 그래서 이번에는 군종교구 청년대회에 참석했던 한 예비신자의 편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청년대회 이후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또 혹시 고민이 있다면 어떤 건지 편지를 통해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에 있는 제73보병사단에서 복무 중인 24살 일병 배경섭입니다. 남들보다는 늦은 나이에 입대하게 되어 전우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까봐 또 군대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울까봐 걱정했는데 기우였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입대 전 목표는 80kg까지 찌는 것이었는데 군대 와서 벌써 잃었고요. 생활체

하지 않아도 세례를 받아도 되는 걸까요? 또 제대 이후에도 성당을 다녀야 하는데 집 근처 성당에 제가 손절한 친구가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다니게 된다면 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도 알려주세요, 신부님.

0: 어느 난이 들려드렸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 마음가짐이 이미 신자 같다는 생각이 드는 편지였어요.
1: 아, 네, 맞습니다.
0: 신부님, 이런 백영섭 일병 세례 받아도 되겠나요?
1: 제가 신부로 살고 있는 거 보면
0: 네?
1: 아유, 뭐 진작에 세례, 물론 교리적으로 한 번이지만 세례를 네. 10번은 받아도 될 정도로 네,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0: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대 이후 다녀야 할 성당에 손절한 친구가 있다는 이 고민에 정말 깊이 공감했습니다. 얼마나 난감해요. 이게
1: 그쵸.
0: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님?
1: 군 생활을 더 오래 하든지.
0: 에이!
1: 농담이고요.
0: 네.
1: 왜 손절했는지까지는 안 적혀 있어서 제가 네. 잘은 모르겠어요. 사실 네. 그 이유가 없어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죠.
0: 네, 그 매듭을 푸는 게 네.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긴 네. 하나.
1: 손절이라고 했으니 나중에 저점 매수를 다시 한번.
0: 갑자기 주식 방송으로 가나요?
1: 네, 뭐 막연한 화해라기보단 결국 저는 이게 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1: 그 손절한 이유가 뭐 그 당시에는 손절하기에 충분한 이유였다 한다면 나중에 봐서는 아 이게 뭐 그렇게까지 아니었구나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아 뭐 다른 상황이 또 새롭게 생겨서 다시 또 뭐 다시 만나게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0: 네.
1: 기다림이란 차원에 조금 더 이것을 먼저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옆 성당 가면 돼요. 그리고 주일미사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니까 다른 주일미사 가도 되고요.
0: 여러 대 있으니까.
1: 방법은 뭐 예, 하고자만 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0: 신부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정말로 성당에 미사 대수가 여러 대가 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이 친구가 어느 미사에 주로 갈지는 모르는 거니까
1: 그쵸.
0: 하느님의 뜻에 맡기고 네. 일단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가면서 우연치 않게 자꾸 얼굴을 마주치는 거죠.
1: 그렇죠. 그러다 그렇게. 보면 또 네. 네. 다시 또 화해할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0: 그럴 네. 것 같습니다. 네. 오, 좋은데요, 신부님?
1: 아, 네.
0: 백영섭 일병의 편지를 읽고 나니까 군종교구 청년대회가 정말 중요한 신앙 경험의 장이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군대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신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되찾는 시간 아니었나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신부님께서 군장병 신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1: 네, 저도 이번에 우리 수많은 장병 여러분 함께 보면서 저 역시도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함께 모여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물론 이 대회는 뭐 2박 3일의 짧은 일정으로만 마무리되었지만
0: 네.
1: 또 이제 각자의 또 자리에서 기쁘게 잘 생활하고 특히 다치지 말고 몸도 마음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무사히 전역해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기쁘게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1: 네.
0: 수많은 신자 장병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서로의 신앙과 생활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는 군종교구 청년대회. 올해 개최됐던 제2회 청년대회 현장의 모습들 되돌아봤고요. 앞으로도 매년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해마다 뜻깊은 신앙 속의 성장이 이어지면 좋겠네요.
1: 아,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2회를 맞았고요. 내년 또 3회 때 할 것이고 또 세계 청년대회 때문에 이것이 생긴 건 아니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군 장병들의 또 신앙을 위해서 꾸준하게 또 잘 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저의 자리에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027 세계 청년대회 특집 군종교구 청년대회에서 온 편지로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끝곡은 김영송 알베르토 신부님이 직접 골라오신 곡인데요.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심혈을 기울여서 골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한데요. 한로로 씨의 사랑하게 될 거야 라는 곡 골라봤습니다.
0: 아, 요즘 가장 핫한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죠. 한로로 씨.
1: 네,
0: 한로로 씨 노래 중에서도 참 좋은 곡이 많은데 이 사랑하게 될 거야를 오늘 끝곡으로 고르신 이유는요?
1: 아, 원래는 뭐 다른 거 상관없이 그냥 제가 듣고 싶어서 네. 골랐습니다만은
0: 솔직하시네요. 네,
1: 이야기 듣다 보니까 마지막 우리 백영섭 일병에게 전해주고 싶은 선물 같은 노래이기도 해서 좀 골랐습니다. 사랑하게 될 거야라는 게 물론 이제 뭐 아픈 내용이고 그런 것이지만 이후에는 뭔가 다 용서하고 언젠가는 또 이런 아픔들이 또 매듭 지어지면서 다시 회복될

0: 거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좀 와닿아서 네. 그렇게 의미를 좀 부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1: 맞아요. 저도 어떤 인터뷰에서 봤는데 한로로 씨가 이 곡을 쓸때 가장 인생에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던 때그 마음을 응집해서 만든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0: 그럼 이게 나와 너가 아니라 내가 내면의 나에게 쓴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1: 맞아요. 내면의 나를 용서하는 내용인데, 뭐, 우리 친구도 서로 미워하는 친구도 서로 결국은 사랑하게 될 거야. 다
0: 그렇죠.
1: 하느님의 자녀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듯이.
0: 아멘.
1: 아멘. 자, 아멘의 뜻을 담아서 신부님이 골라오신 오늘의 끝곡,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들으면서 저도 신부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이번 주도 함께 해주신 군종의 시간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요. 군종교구 홍보국장 김영송 알베르토 신부님, 오늘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6번, 천상의 어머니,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의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머무시고 성부 아버지 곁으로 하늘로 오르시는 주님 승천 대축일 축하드립니다. 참으로 기쁜 날 시편 말씀처럼 푸르른 실록도 피어나는 꽃들도 하늘로 오르시는 주님께 환호 올리는 것 같죠? 우리 역시 기쁜 이날 온 마음 다해 주님께 흠숭드리며 기쁨 가득한 오솔길 함께 걸어볼까요?

0: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 깜빡 말고 쾌팍시부
0: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0: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2: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하늘바라기가 부르는 마음껏 마음껏 들으셨습니다 지금 간절하게 기도가 필요하신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혼자라고 여겨질 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하고 기쁜 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또 듣고 싶은 노래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밤 11시에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머무시는 동안 낙담한 마음으로 절망한 제자들에게 평화를 빌어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역시 허무하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시며 또 하나의 놀라운 약속을 남기십니다. 갈릴리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주님은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성령을 약속하신 주님께 희망을 두고 어려운 일 중에도 희망으로 또 평화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서로 기도해 주면서 또 그런 마음 우리 다 같이 품길 바라면서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리사 오노가 부릅니다. Pretty World.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성모 성월 5월. 아무래도 나들이도 좀 많아지고 모임도 많아지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의 5월 풍경 또 보내오신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37님, 베드로신부님 안녕하세요. 주일 늦은 출석하네요. 남은 짧은 시간 동안 잘 들을게요. 네, 2037님, 늦게라도 이렇게 또 산책길 찾아와 주시고 또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이렇게 사연까지 남겨주심에 큰 기쁩니다. 네, 2037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뭐 처음부터 함께 산책길 시작하는 것도 좋고요. 뭐 중간이라도 생각이 나신다면 중간에 들어오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함께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언제든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9220님, 옆에서 하도 주식들을 하고 얼마 벌었네 어쩌네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소액이지만 파래지면 덜컹하고 빨개지면 막 웃음이 나고 그러네요. 조마조마하면서도 주식창 들여다보는 게 어떨 때는 작은 삶의 활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점점 빠지고 실패도 하고 그러는 거겠죠. 머리로는 알지만 한번 불붙으면 통제가 잘 될까 싶기도 합니다. 소소한 재미로 적당하게 벌면서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겠다 다짐을 해봅니다. 네, 요즘 뭐 주식 안 하는 분들 없지 않나요? 우리 학생들도 뭐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쉬는 시간이나 뭐 이동할 때도 이렇게 얼핏 얼핏 보게 되는 그 핸드폰 창 보면 저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곁눈질로 보게 되면 네, 파랑색, 빨강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 뭐이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그 그래프에 너무 좌우되지 않을 수 있기를.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중심. 뭐 이런 그래서 좀 이렇게 자주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넣어놓고 그냥 기다리시는 건 어떨까요? 어차피 내가 본다고 해서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본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넣어놓고 그냥 이렇게 좀 잊어버리면서 살다가 어느 날또 떠오르면 그때 이렇게 가끔씩 확인해본다면 조금 삶의 중심이 그래도 좀 잡혀 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무쪼록 균형 있는 네, 균형 있는 그런 삶의 태도 계속 잘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로니카님, 신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난 4월에 성복모 신부님 강의 들으러 서강대에 갔었는데요. 그곳 성당 입구에서 신부님의 기도 SNS 안내를 보고 반가웠습니다. 기도의 오솔길에서 주말에 뵙는 신부님이시라 그렇겠죠. 함께 갔던 언니들에게 기도의 오솔길로 오라고 홍보도 했답니다. 네, 베로니카님, 네, 서강대에서 이한 달에 한 번, 특강이 열리는데, 4월 특강에 오셨네요. 혹시 5월 특강에도 오실까요? 네. 만약에 오시게 된다면,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로니카님, 기도의 오솔길 홍보대사시네요. 주변에 널리 널리, 네, 알리고, 네, 또 초대해 주시면 정말 저희도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특강에 올라가서 한번 홍보 한번 해볼까요? 네, 기도의 오솔길이라는 게 있다.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라고 홍보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까?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노래 선물 한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바닐라 어쿠스틱이 부릅니다. 숨은 마음 찾기.

0: 주일 기도의 오솔길에선 고요한 마음으로 영적 묵상에 잠겨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파도바니의 상처입은 감정의 치유, 함께 읽고 성찰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살펴볼 주제는 제10장 자기 비판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오늘부터 다룰 내용에 귀 기울이면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성찰해 보도록 합시다.
1: 예수께서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들도 죄가 없지 않음을 알려주십니다. 결국에는 그들도 그러한 메시지를 간파해서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양순하게 사라집니다.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스스로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는 타인을 비난하지 말도록 가르치십니다. 타인에 의한 비난도 듣기가 힘겹지만 자기 스스로의 비난을 견딘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의 파괴력을 감안할 때 한층 힘든 일입니다. 성서에서 예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대하면서 우리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사랑하라는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여인이여 누가 당신을 비난했던가 라고 하시자 여인은 선생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가거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우리를 비난하거나 또는 우리가 스스로를 비난할지언정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서 암시하는 바는 예수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촉구하신 대로 우리도 스스로에 대해 비판적이 돼야 하지만 자신을 비난하지는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기 비판과 자기 비난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선은 매우 모호하지만 양자의 차이점은 매우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진 나머지 스스로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살펴보는 걸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자기 비난과 자기 비판을 동일시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스스로에 대한 통찰력이 없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매우 명철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많이 접해봤습니다. 이들은 그들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스스로에 대해 알아보라는 어떠한 전문가의 조언도 심지어 우호적인 조언까지도 두려워하거나 거절합니다. 건전한 자기 비판은 이것으로 말미암은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과 더불어 우리에게 통찰력을 가져다주고 통찰력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기 비판과 자기 비난.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자신을 자주 바라보시나요? 한 글자 차이지만 이 둘은 자신에게 남기는 영향력은 큰 차이를

를 만들어냅니다. 자기 비판은 나의 행동과 방식,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면, 자기 비난은 행동이나 결과가 아닌 자기 존재, 자신의 인격을 탓하면서 감정적으로 자신을 깎아내리고 혐오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비판은 건설적인 성찰과 반성으로 성장의 계기가 되지만, 자기 비난은 방어적 태도와 위축을 유발하는 파괴적 행위로 나타납니다. 저자는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에 주목하는데요.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면서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혐오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비난하는 행위는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비판은 건강한 자기애를 기르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이는 성찰하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간혹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이해하곤 합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허용한다던가, 모든 사람이 자기만을 바라봐주고 인정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자기애라기보다는 나르시시즘에 빠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기애는 어느 정도의 선과 기준을 지키고 행동과 습관을 길러나가는 것에서 형성됩니다. 거기에는 건전한 자기 비판과 성찰적 자세도 해당됩니다. 나르시시즘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비난으로 흐르기 쉽고, 건강한 자기애는 자기 비판을 습관화해 나갑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자신의 인격과 존재 자체를 폄하하거나 감정적으로 해소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과 결과에 대해 논리적,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 태도를 길러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여러분의 힘든 일, 고마운 일, 두려운 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풍경, 또 기도 지향을 담아 보내신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1462님, 신부님, 차 사고로 6개월째 무릎이 굳은 걸 통증을 참고 펴는데 너무 힘들어요. 침묵하시는 주님께 때도 써보고 허약해진 제게 힘과 용기를 청해봅니다. 1462님,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나 보네요. 그러면서 아마 몸이 많이

좀 안 좋은 상태. 이또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몸이 또 이렇게 좀 굳어가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아, 무릎이 이렇게 굳어 있는 걸 이렇게 좀 힘을 줘서 좀 이제 피는 재활을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또 통증이 심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침묵하시는 주님.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 때 하느님께서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나 싶은 마음에 원망도 들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 우리 1462님의 그 아픔 바로 그 곁에 그 통증을 함께 느끼고 계신다라는 것 그 마음 느끼신다면 하느님께서 힘과 용기를 또 주시고 계시다라는 걸 마음속에서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재활 힘든 과정이지만 부디 잘 이겨나가고 또 다시 원래의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내시라고 우리 또 기도의 오솔길 기도 동지님들과 두 손 모아 화살 기도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희망이시며 치유자이신 하느님, 1462님 교통사고로 인해서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재활 과정 가운데에서 많은 통증과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 이 자리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1462님 알게 해주시고 또 힘과 용기를 내려주시어 이 재활의 과정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은총 내려주소서. 아멘. 네, 조금 힘이 되셨을까요? 1462님. 또 재활의 과정 어떠신지 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 계속 기도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420님. 사랑하는 친정아빠가 80대 중반이신데 얼마 전에 요양등급 상급 받으셨어요. 느릿하지만 혼자 걸으시고 때론 저희보다도 기억이 정확하셔서 등급을 못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높은 등급이 나왔습니다.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한편으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엄마는 요양보호사를 따야겠다며 바로 학원 등록을 하셨네요. 한참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 치매 수발 들었던 기억에 힘들어하시던 엄마인데 엄마도 마음이 참 복잡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직장 다니는 자식들이라 뭐 하나 도움될 것 같진 않아요. 아빠를 위해, 엄마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80대를 넘어가시는 아빠의 모습 계속 뭐 늙고 병들고 연약해져가는 아빠의 모습을 바라보는 뭐 자녀들의 마음 편치 않겠죠. 무엇보다도 또 배우자로서 긴 세월을 곁을 지켜오고 계신 엄마의 마음도 아마 말할 수 없는 그런 무거움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아빠를 위해서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겠다고 이렇게 또 학원 등록하시고 또 배움의 길을 나선 우리 엄마의 선택도 응원하고 부디 이 자격증 꼭 따시기를 또 응원하겠습니다. 연로해져가는 부모님의 모습 또 그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 또 자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답답한 심정 모두 하느님께 들어 올리고 이런 가족들을 위해 또 필요한 은총 주시기를 청하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모아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죽음에 이르시고 끝내 부활로 약하심으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 주님,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장애를 가진 모든 약한 이들을 어여삐 굽어보소서. 세상은 여전히 강한 이들의 것인 듯 보이지만 주님의 사랑이

먼저 머무는 곳은 병들고 가난하고 슬픔이 있는 곳이었나이다. 평생을 헌신하며 가장의 역할을 다하신 아버지가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할 정도로 약해지고, 그런 아버지를 요양하기 위해 역시 노구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건강과 함께 합당한 은총을 내려주소서. 이제 이 몸은 나이 먹어 늙었습니다. 하느님, 버르지 마옵소서. 당신께서 팔을 펴사 이루신 일, 그 힘을 오는 세대에 전하게 하소서. 시편 말씀 그대로 저희 기도로 받아주시어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주님 은총 안에서 주님께 받은 사랑 나누고 전하며 온 가족이 함께 오손도손 지내는 날이 많아지게 하여 주소서. 서로 사랑하라 이르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 모아 청하나이다. 아멘.

김현수가 부르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어느새 오솔길 산책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신승훈의 I Believe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성모님과 함께 기쁜 나날이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가오는 토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보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대구 프로젝트,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지구의 어떤 피조물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선택을 내릴 때도 공동의 집 지구를 먼저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구라는 이 위대한 생명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슬혜고요. 5월 이 시간에는요, 인류 생존 가이드라고 불리는 IPCC 보고서를 알기 쉽게 풀어 쓴 책, 과학 선생님이 읽어주는 기후변화 보고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치령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IPCC 6차 평가 보고서가 나온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것보다 상황이 더 악화됐겠다 싶은데,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06년도에 스턴 리뷰라는 보고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을 지금 하는 것이 더 값이 싸냐, 나중에 대응하는 것이 더 싸냐에 관한 보고서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이제 스턴 경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최근과 같은 상황이라면 파리 협정은 아마 체결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함께해요. 하지만 파리 협정 당시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석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렇게 빨리 시장에서 물러날 거라고 알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재생에너지 가격이 거의 곤두박질치듯이 그래프를 보면 땅으로 내려 꽂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지니까 그 다음 따라서 자연스럽게 설치율도, 설치량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정치는 굉장히 답보를 하고 있지만 시장이 반대로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올해는 또 슈퍼 엘니뇨가 온다고도 하고 전쟁도 있고 여러 악재들이 겹쳐 있긴 하지만 저는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0: 너무 나쁜 것만 바라보고 있었나 봅니다. 기후위기 문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1.5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거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오르지 않게 막아야 한다는 얘기. 1도도 2도도 아니고 왜 1.5도라고

0: 뭐라고 정했을까요?
1: 네. 그 스즈메 문단속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예, 그 스즈메가 비밀의 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비밀의 문을 찾아서 제때에 그 문을 닫아야 돼요. 그 문을 닫지 않으면 지진이라는 재해가 발생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즈메가 문을 닫고 못 닫고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런데 1.5도라는 수치는 확률에 의해서 제한된 수치예요. 1.5도를 공식화한 보고서가 지구온난화와 1.5도라고 하는 IPCC의 특별보고서인데 그 저자 중 한 사람이 그 보고서를 발표하고 나중에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방어선을 낮추어 잡았다. 그러니까 이 1.5도라고 하는 건 기온이 상승했을 때 위험 확률을 계산하고 어떻게 하면 그 위험 발생 확률을 최대한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낮출 것인가에 대한 값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아니라 확률값인 거죠. 그래서 이 1.5도에 대해서 너무 다들 그 이제 야, 1.5도를 넘어 쓰는 것 자체가 커다란 재앙이야. 이런 생각, 이런 거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무슨 말씀인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2: 오랫동안 또 학생들에게 이렇게 쪽집게 선생님처럼 과학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런 기후위기 시대의 과학 교육의 역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1: 기후위기의 과학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과학이 뭔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행동을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과학은 일종의 번역기예요. 통역기예요. 지구는 굉장히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는 그 신호를 포착하고 이해하려는데 굉장히 게을렀어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이 과학이야말로 지구의 신호를 포착하고 그 신호의 의미를 해석하는 자동 번역기인 셈이에요. 기후위기 덕에 이 번역기 성능이 많이 개선됐어요. 지구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요. 근데 뭐 번역만 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 번역을 바탕으로 행동을 결정하고 또 그것이 나 하나만의 행동이 되지 않고 인류 모두가 함께 행동하기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겠죠.
2: 네. 계속되는 기후변화를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행동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지금 바로 우리가 움직이고 변화해야겠습니다.

0: 아직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이웃과 작은 생명에 관심을 가지면 공동의 집을 살릴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생명을 살리는 생활, 나부터 시작합니다.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합니다.
1: CPBC FM
2: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7: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에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6: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7: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8: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가 마련한 광주 북구의 오병이어 밥집.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면 하나 둘 식구들이 모여듭니다.
9: 노숙인들이 한 45명 있는데 서로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하루 한 끼라도 먹고 고마움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8: 갓 지은 밥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소박한 밥상. 이들을 맞이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는 가족을 먹이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10: 가톨릭인의 본분이 사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활동함으로써 이렇게 더 기쁨을 얻는 거죠.
8: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이웃은 어느새 가족이 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1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3: 가톨릭 평화방송
1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누군가의 발자취가 근사해 보일수록 내가 걸어온 길은 초라하게 느껴질 수가 있죠. 딱히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건 그간 묵묵히 쌓여온 모든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 선택이 비록 매번 완벽하진 않았더라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처럼 나라는 고유한 형태를 이룬 것이죠. 삶은 계속 지우고 덧칠하는 과정이기에 지금 비록 서툴고 낯설더라도 나만의 고유한 모양을 그리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더욱 기대되는 게 인생이죠. 남들의 눈엔 느리고 서툴대 보이더라도 나만이 알아볼 수 있는 의미를 잃지 않는다면 분명 우리는 잘 걷고 있는 것입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4: 최대한 신비 음악서재. 오늘 첫 곡으로 폴 사이먼의 Congratulations 들으셨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이 있고 그야말로 축하와 감사의 달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폴 사이먼의 노래 오래간만에 들어봤습니다. 최대한 신비 음악서재의 음악 신청이나 사연으로 참여하고자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CBBC 라디오 불방에서 방송 토크로 사연, 신청곡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휴대전화 보내는 사람 번호에 샵 1053을 입력하시고 내용을 입력하셔서 100원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 보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대한 신비 음악서재 1부는 스튜디움 레전드로 진행됩니다. 조이스 럽수녀님의 산티에고 술래기인 느긋하게 걸어라, 그야말로 느긋하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곡 하나 들으시죠. 곽진원입니다. 나의 5월.

스튜디움 레젠디 책을 통해서 삶의 길을 새롭게 살펴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한 의도에 정말 잘 어울리는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산티아고 가는 길, 많은 분들이 또 인생을 또 뭔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싶을 때 찾는 그 카미노를 걷는 길에 대한 이제 순례기 있는데요. 그야말로 스튜디움 레젠디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피정 지도자인 조이스 럽스님께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런 자신의 소임을 쭉 충만히 하고 일종의 잠시 이제 쉬어가는 우리가 뭐 수도자니까 이제 뭐 은퇴라는 건 없습니다만 이제 60이 넘어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고 자신의 지금까지의 또 소임의 길을 이렇게 돌이켜 보는 계기로 산티에고를 가게 됐는데 그때 느낀 여러 생각들 일종의 영성의 샘처럼 여행기에서 그러한 영성적인 가르침들을 이제 길어내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잘 썼지만 또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는 그런 책인데요. 2005년에 미국에서 출판이 됐고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여기에 그 성지순례를 하신 거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2007년에 초판이 나왔는데 최근에 다시 새로 표지도 예쁘게 해서 복 있는 사람에서 새로 재출간을 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곡 하나 듣고 또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악뮤입니다. 난민들의 축제.

난감을 피하여 저들은 지난 날의 나였고 오늘 밤 아낄 게 없지 난민들이었네 저런 바리로

0: 그것을 위하여 떠나온 우리는
1: 누구
0: 하나 쫓아낼 명분이 없지.
2: 양미의 난민들의 축제 들으셨습니다. 조이스 럽스님께서 이제 역시 오랜 버시였던 은퇴 이렇게 원래 지금 원로사 목자이시죠. 톰 페퍼 신부님과 함께 이렇게 말하자면은 다 이제 초로의 나이에 들으신 한 수도자와 또 성직자가 함께 산티아고 길에 올랐는데요. 이제 그 조이스 럽스님께서 피정지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체험에서 그거를 일종의 영성적인 가르침 또 그 깨달음으로 잘 요약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게 25개의 장으로 어떻게 정리했는지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그중에서 책 제목이기도 한 느긋하게 걸어라 그 장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장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내가 까미노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배우기 힘든 교훈이었다. 다른 많은 교훈처럼 이것도 천천히 잠에서 깨어나듯이 내게 다가왔다. 허둥지둥 서두르던 여름철의 준비 기간에 조금만 더 의식이 깨어 있었어도 나는 이 만만찮은 교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교훈은 우리의 스페인 행군이 시작된 초반부터 찾아왔다. 톰과 나는 첫 주를 속도의 압박감 속에서 보낸 후 둘 다 피로가 쌓이고 풀이 죽어 있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집과 업무로부터 2억 마일리에 떨어져 있었고 7주 동안 할 일이나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없었다. 그런 목록을 작성할 일도, 응답 전화를 걸 일도, 우편물을 뜯어볼 일도, 회의에 참석할 일도, 초청에 감사할 일도, 마감 날짜를 지킬 일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일을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해방되어 느긋하게 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음 대피소까지 급히 서두르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자문해 보았다. 바람처럼 휙휙 우리 곁을 지나가는 다른 순례자들을 왜 우리는 따라잡으려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속도를 높이고 거리를 정확히 따지는 것일까? 좀처럼 충분히 쉴 시간을 갖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계속 더 빨리 가야 한다는, 당일의 목적지를 향해 서둘러야 한다는 스스로 부과한 이 부담감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 예, 뭐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순례라는 것이 그야말로 아주 마음을 느긋하게 하는 그러한 여정일 것 같지만 막상 또 들어가 보면은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고 또 숙소도 제한이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마음이 이제 급해졌다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내면의 느림을 발견하는 것이 이 순례에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시작이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 그 얘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곡을 좀 듣고 나서 수녀님께서 이 느림을 어떻게 발견하셨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봄이어서 꽃이 피고 지고 좋은 꽃들이 많이 피었다도 졌는데 아마 마지막 봄에 남은 꽃은 라일락일 것 같은데요. 그 라일락을 노래하는 멋진 노래 세 곡을 한번 이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민요를 더 엘로라 싱어스가 정말 멋있게 불렀는데요. We'll get a lilacs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곡들이죠. 아이유의 라일락 그리고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까지 세 곡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봄의 끝을 화사하게 장식하는 라일락을 생각하면서 노래 세 곡을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미뇨죠, We'll Gather Lilacs, 디 엘로라를 싱어스의 노래였고요. 그리고 아이유의 라일락, 그리고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느긋하게 걸어라라는 그러한 가르침은 이제 조이스 럽 수녀님에게는 이 카미노에 있어서는 굉장히 첫 번째 도전이었고요. 그건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본인의 이제 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이 카미노에 올랐는데 이제 주변에 이제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가는 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템포를 쫓아가고 싶은 또 거기에 뒤처지기 싫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또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나이를 확인을 하고 또 그거를 이렇게 진심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어울리는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거, 이게 사실은 느긋하게 걷는 것이고 또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의 되게 중요한 비유도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점점 나는 나의 기력감퇴를 받아들였고 그것과 화해하는 법을 배웠다. 감사의 마음도 더 많아졌다. 신중히 정해둔 속도 덕분에 내면의 속도를 늦추고 좀더 묵상하며 걸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첫 주에는 그러지 못했다. 첫 주에 우리는 절박감만 계속 더했다. 아침마다 우리는 최대한 일찍 떠났고 배낭도 더 빨리 꾸렸다. 오전에 잠시 쉬며 커피를 마실 때도 오래 끌지 않았다. 다른 순례자들을 만나도 대화를 짧게 끊었다. 멈추어 발을 쉴 때도 잠깐밖에 쉬지 않았다. 중단 없는 전진, 그것이 우리의 무언의 구호였던 것이다. 전진, 전진, 빨리, 빨리. 그렇게 급히 서두르는 통에 걷기 자체의 즐거움을 잃고 있음을 우리는 곧 깨달았다. 우리가 집을 떠나온 곳은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였지만 우리는 그 긴장을 모양만 바꾸어 그대로 가지고 왔던 것이다. 스트레스의 장소만 바뀌었을 뿐 우리는 달라지지 않았고 성취와 성과의 욕심과 기대에 짓눌려서 계속 긴장하고 끙끙댔다. 아마도 성취야말로 우리 문화의 발전 기반이자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문화가 우리 안에 심어진 목표가 아니던가, 그렇게 벗어날 까 막 힘들다는 거죠. 마침내 통과 나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두르는 스트레스가 우리 내면의 조화와 카미노의 영적 모험을 앗아간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우리는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그러려면 우리는 태도와 행동을 바꾸어야 했다. 더 이상 서두르고 경쟁하고 걱정해서는 안 됐다. 그러면서 이제 친구 수사님이 또 보내주신 조언을 이제 마음에 새기게 되는데 아주 단순한 조언인데요. 그 카미노를 걸을 때 자기가 이제 발이게 퉁퉁 붓고 물집이 생기니까 좀 연세 지긋하신 순례자, 경험 많은 순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물을 더 많이 마시고 느긋하게 걸으시오. 이것만 배운다 하더라도 정말 이 순례 참그 진수를 배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 느긋하게 걸어라. 말은 쉽지만 그것을 이제 실제로 태도에서 옮기는 건 쉽지가 않은데 이제 그걸 배워가는 과정이 순례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곡 듣고 나서 또이 느긋하게 걸어라라는 의미를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폴 메카트니가 이제 비틀즈 해산 후에 자신의 아내 린다 메카트니와 함께 그 결성한 그룹 윙스, 정말 폴 메카트니다운 맛깔스런 팝 음악을 들려줬던 빼놓을 수 없는 그 영국의 또 명그룹이죠. 윙스의 세 번째 앨범 밴드 온더 런, 아마도 윙스의 가장 성공적인 작품이자 오늘날까지도 명반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음반입니다. 이제 5월달 뭔가 답답할 때, 훌쩍 떠나고 싶을 때 이제 듣게 되는 음반인데요. 그 중에 히트곡 두곡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온더 런 그리고 제트입니다.

예, 폴 매카트니와 윙스의 73년도 명반 밴드 온 더 런 중에서 히트곡 두 곡, 밴드 온 더 런 그리고 제트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예, 조이스 랍소연님께서는 이제 그 산티아고에 다녀온 다음에도 이 느긋하게 걸어라라는 그런 어떤 삶의 모토를 좀 이렇게 그 마음에 새기자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뭔가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일 때마다 산티아고에서 그 걸었을 때 느긋하게 걷는 것을 배우는 게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느긋하게 걷는 교훈을 온전히 배우려면 틀림없이 평생이 걸릴 것이다. 나는 너무 쉽게 균형을 놓치고 잔잔한 평상심을 잃고 간다. 그럴 때면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나는 왜 스트레스를 자초하는 것인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누구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동기는 무엇인가? 나의 자존심은 내가 느끼는 압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나는 책임이 과중하거나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사는 건 아닌가? 만일 내가 죽는다 해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것일까? 이런 질문은 내가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 속으로 느긋하게 걷지 않는 한 겉으로 느긋하게 걷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진심으로 믿는다. 이제 나는 안다. 삶에 대한 나의 태도와 방식을 바꾸면 거기에서 비롯되는 결정들이 내 남은 여생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거꾸로도 맞다. 겉으로 속도를 늦추면 나는 또 속으로도 느긋해질 수 있다. 영성 저자 탕닛한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나는 더 이상 달리지 않는다. 달리기라면 평생 해왔다. 이제 나는 멈추어 정말로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다. 물론 지금도 내게는 달리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자주 속도를 늦추고 있다. 어떤 때는 걸음을 일부러 천천히 걷기도 한다. 매일매일이 느긋하게 걸어야 할 나날이다. 이 부분에서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예, 순례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느림을 배우는 이제 느긋하게 걷는 것을 배우는 시간인데 그것이 뭐 게으르란 거나 혹은 인생을 뭐 허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그야말로 인생을 음미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조이스 랍소연님께서 그 순례 여정에서 기록원이라는 지혜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조이스 랍소연님께서 그 이런 순례 여정을 통해서 카미노에서 어떤 지혜를 배우셨는지 또 같이 보도록 하죠. 예, 남은 시간 동안에는 뭐 왈츠 왕이라고 하는 비엔나의 음악가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예, 슈트라우스 2세 최대 걸작은 역시 오페레타인 디 플레더마우스 박쥐죠. 오페레타 자체로서도 뭐 걸작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몇몇 곡들은 비엔나 신년 음악회 단골로 나오는 또 왈츠로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곡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가장 아마 유명한 곡이라고 하겠는데 두 곡 이어서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디 플레더마우스 박쥐 중에서 1막 서곡을 장식한 오버처 서곡 그리고 2막에 나온 아주 유명한 폴카죠. 운터 논너 운터 블리츠 그러니까 뭐 비가 막 올 때 그 천둥하고 번개가 막 치는 그런 좀 유쾌한 광경을 음악적으로 묘사한 그 폴카 아주 경쾌한 충곡입니다. 두 곡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박쥐 연주에 있어서는 절대 명반으로 꼭 피는 그런 음반입니다.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바이리쉐스 슈타츠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1: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1: 뭐라고요?
0: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7번, 나의 기쁨 마리아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책과 음악이 있는 쉼터, 최대환 신부의 음악 서재입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음악 서재 2부입니다. 2부 첫 곡 들으시죠? 예스입니다. Yesterday and Today.

0: 예, Yes의 Yesterday and Today 들어보셨습니다. 오늘은 낭독의 발견 시간이죠. 이 올 봄부터 아마 올 한 해 전체를 걸쳐서 듣게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단테의 신곡입니다. 뭐 신곡은 한 번쯤 다 읽어보고 싶어 하시는 고전이고 특히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좀 각별한 의미가 있는 고전이죠. 그렇지만 운문으로 되어 있고 또 사실 단테가 대단한 사상 시인일 뿐더러 대단한 사상가여서 이렇게 접근이 호락호락하진 않은 그러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운문이기 때문에 좀 약간 시를 살려서 그 낭독을 들을 때 조금 그 작품에 접근할 때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단테의 신곡을 낭독에 발견해서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제 신곡은 단테가 그 지옥, 연옥, 천국 세 개의 를 이제 각각 그 33개씩의 시로 묶고 이제 서언에 해당되는 서곡에 해당되는 하나의 시를 해서 100개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각각 세 곡씩 이제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단테 신곡에서 지옥편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곡까지 감상해 보겠습니다. 낭독은 주혜연 배우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 제4곡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단테는 이미 지옥의 제1환의 가장자리에 와 있다. 베르길리우스를 따라 림보로 들어가니 여기가 바로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머무르는 곳이다. 단테는 이곳에서 옛 시인과 철인, 명장, 그리고 연려들의 혼을 보고 베르길리우스와 함께 지옥의 제2환으로 향한다. 매서운 벼락이 머리에 깊은 잠을 깨뜨리기에 나는 힘에 겨워 눈뜬 사람처럼 후다닥 일어나 개슴츠레한 눈을 두루 굴리며 곧장 바로 일어선 채 내 있던 자리가 알고 싶어 박힌 듯 들여다보았노라. 정작 나는 한없는 통곡의 우레를 간직하여 둔 마음 아픈 시면의 골짜기 그 끄트머리 위에 놓여 있었노라. 어둡고 깊숙하고 아득하기만 하여 바닥 속으로 눈을 뒤밀어 보아도 나는 거기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였노라. 시인은 아주 파랗게 질려 말을 꺼내되 자, 이 아래 장님의 세계로 내려가 보자. 내가 첫째로 앞서니 너는 둘째로 뒤따르라. 그의 안색을 엿본 나는 말하였노라. 내 헤맬 때 늘 힘되어 주시던 그대도 무서워하시거늘 내 어이가오리까? 그는 내게 너 무서움이라 여기는 바는 이 아래에 있는 백성의 고뇌가 내 얼굴에 채색하는 그 불쌍히 여김이리니 가자, 장착길이 우리를 재촉하는구나. 이렇게 그는 앞장서고 그대로 또한 나를 시면이 둘러있는 제1환으로 들어서게 하니라. 여기 들리는 것이라고는 통곡이 아닌 영겁의 하늘을 뒤흔드는 차라리 한숨뿐일래라. 이는 엄청나게 많기도 한 무리, 어린아이, 아낙네, 사나이들이 받는 바 아픔이 없는 아픔에서 연유하는 것일래라. 착한 스승은 내게 너 지금 보는 이 영혼들이 누군지를 넌 묻지 않느뇨? 그럼 더 나아가기 전에 내 알리고 싶노라. 저들이 죄를 짓지 않았고 공이 있다 해도 그것은 너 믿는 믿음의 한 몫인 성세를 못 받았기에 넉넉지 못하니라. 그리고 그리스도교 이전에 있었던 만큼 막갑게 하느님을 섬기지 못하였나니 나 역시 이들 중에 한 사람이로다. 다른 죄 때문이 아니라 다만 이 탓으로 우리는 버림을 받고 오직 이 흠집 까닭에 가망도 없이 우리는 뜬 소망 속에 사느니라. 내 그 말을 듣자 마음이 큰 슬픔에 사로잡혔나니 뛰어나게 값진 사람들이 림보에 걸려있음을 안 탓이어라. 온갖 오류를 쳐 이기는 믿음으로써 확증을 얻고자 나는 입을 떼었노라. 내 스승이여 말하소서, 님이여 말씀하소서. 그 누구 있어 제 공덕이든 남의 것이든 여기를 벗어나 복되어진 자 있나이까? 그는 은근한 나의 말을 알아듣고 대답하되 내가 이 자리에 있은 지 얼마 못 되어 한 능하신 분이 계셔 승리의 영관을 머리에 얹고 오시는 것을 보았더니라. 그는 첫 어버이의 영혼과 그 아들 아벨이며 노아이며 그리고 입법자이면서 고분고분 순종하던 모세의 영혼, 성조 아브라함과 임금 다윗이며 이스라엘과 어울러 그 아버지와 아들들, 그리고 이분이 힘을 다한 라헬이며 그 밖에 숱한 영혼들을 이끌어 복되게 하였나니 너는 알지라 그들 이전에는 인간의 영혼이 구함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가 말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걷다가 문득 한 수풀, 그야말로 총총히 들어선 혼들의 수풀을 사뭇 지나갔노라. 그래도 암흑의 반구를 들부수던 한 가닥 불빛을 내가 보았을 즈음 실상 우리네 길은 내 잠들었던 거기서 그리 멀지 않더라. 그 불빛에서 우리가 약간 떨어져 있기는 하여도 그 자리 한 군데에 존귀한 족속이 계심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느니라. 오 그대, 학문과 예술을 빛내신 자여, 딴 이들의 모양새와는 두드러지게 이렇듯 영예를 지닌 자들은 뉘오니까. 그는 내게, 너의 세계에 떨치는 저들의 자랑스러운 이름이 하늘의 총애를 받아 저들로 하여금 이렇듯 빼어나게 한 것이로다. 그러자 나에게 들리는 소리 있어? 가장 높으신

0: 진 시인을 찬미하라. 떠나셨던 그의 넋이 돌아오셨도다. 그 소리 멎고 조용해진 다음 우리를 향해 굵은 그림자 넷이 옴을 보았는데 용모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것일래라. 이윽고 착한 스승이 일러 가로되 보라, 저 칼을 손에 들고 셋 앞에 왕자와 같이 오시는 저희를. 그는 호메로스, 더 없으신 시인이요. 다음에 오시는 이는 풍자가 호라티우스, 세 번째 분이 오비디우스, 맨 끝이 루카누스란다. 저 한마디 소리가 외쳐진 이름 밑에 어느 분이고 나와 같이 흡족하시기에 저들이 나를 찬미하고 또 그렇게 함은 잘한 일이니라. 이렇듯 봉황인 양 남들 위에 뛰어나는 높으나 높은 노래의 저 왕자의 아리따운 학파가 한데 어울림을 내보았노라. 잠시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다 말고 인사하는 눈짓으로 나를 돌아보니 이에 나의 스승은 미소를 띄우시니라. 그 밖에 그들은 내게 보다 큰 영광을 베풀어 나로 하여금 그들 반열에 들게 하였나니 이리하여 나는 위대한 지성 중 여섯째가 되었노라. 이렇듯 우리는 내 있던 곳에선 말하는 것이 좋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입을 다무는 것이 좋은 일이라 이야기하면서 불빛이 있는 곳까지 걸어갔노라. 우람한 성 발치에 우리는 다다랐는데 그것은 일곱 겹 드높은 성벽으로 에워싸였고 삥 둘러 아름다운 강물이 막고 있더라. 그것을 우리는 굳은 땅처럼 밟고 지나 현자들과 더불어 일곱 문으로 들어서니 푸르싱싱한 잔디밭에 닿아지더니라. 거기 점잖고 무게 있는 눈매와 함께 얼굴엔 어마어마한 권위를 띤 백성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드문드문 말하더라. 헌데 우리는 한쪽에 트이고 환하고 높은 자리로 물러나오매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게끔 되었더니라. 맞은편 저기 파란 에나멜 위에 위대한 혼들이 내 앞에 나타났으니 그들을 보고 내 스스로가 우쭐해졌었노라. 나는 엘렉트라와 아울러 그 많은 반려를 보고 그들 중에서 헥토르와 아이네이아스를 찾아냈으며 타는 듯한 눈방울에 무장한 카이사르도 보았노라. 또 한편은 카밀라와 펜테실레이아 그리고 라티누스 임금이 그의 딸 라바니아와 같이 앉아있는 것도 보았노라. 타르퀴니우스를 쫓던 저 브루투스며 루크레티아 율리아며 마르키아와 코르넬리아를 보았고 한 구석의 외로운 살라딘도 보았노라. 이어 나는 저기 눈시울을 치올려 현인들의 스승이 철학의 일족 한가운데 앉아계심을 보았고 그를 우러러 모든 이가 그에게 영광을 드릴 때 누구보다도 먼저 그의 가장 가까이 서 있는 거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보았노라. 세계를 우연에 둔 데모크리토스, 디오게네스, 아낙사고라스와 탈레스, 엠페도클레스, 헤라클레이토스, 그리고 제논. 또 특성의 알뜰한 수집가라 일컫는 디오스코리데스를 보았고 오르페우스 키케로며 리노스며 도학자 세넥하며 기하학자 유클리드와 프톨레마이오스 히포크라테스 아바체나와 갈레노스 두둑한 주석을 한 아베로에스도 보았노라. 모든 것을 들어 이루 다 엮을 수 없노라. 기나긴 글재가 나를 뒤쫓아오나니 거듭거듭 사실보다 적게 말하게 되노라. 여섯이던 반려는 둘로 줄어들고 슬기로운 길잡이는 딴 길로 잡아들어 잔잔한 데서 나를 떨리는 하늘로 이끌어 빛이라곤 잊지 않은 고장으로 우리는 왔노라. 제5곡 마침내 지옥의 제2환에 오니 그 입구에서 단테는 지옥의 판관인 미노스를 본다. 이곳에는 사함의 죄를 범한 많은 무리가 지옥의 광풍과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는데 그들 중 프란체스카의 영혼이 단테에게 불리어 애인 파울로와 함께 단테에게 그들의 슬픈 연애 이야기를 한다. 제1환을 떠나 제2환으로 내려오니 주위는 훨씬 좁아졌는데 괴로움은 더욱 크고 우짖는 소리 찌르는 듯 하여라. 거기 미노스가 징그러이 서서 이를 갈며 들어오는 입구에서 죄과를 적발하고는 판단하여서 꼬리가 감기는 대로 보내더니라. 말하자면 악하게 태어난 혼이 그의 앞에 와서 모든 것을 다 아뢰라치면 죄과를 판단하는 그 재판관은 지옥의 어느 곳이 제자리임을 보아 어느 층에든지 집어넣고 싶은 대로 그만한 수만큼 제 꼬리로 몸을 감더니라. 그의 앞에는 언제고 많은 이가 서 있어 저마다 차례대로 감정을 받나니 저들은 말하고 듣고 끝장엔 아래로 미끄러지더라. 오, 너 애달픈 거처로 온 자여. 라고 미노스가 나를 보자 맡은 바 중한 일을 하다 말고 내게 이르되 너 어디로 들어와 네게 너를 맡길지 살피라. 들목이 넓다 하여 속아서는 아니 된다. 내 길잡이가 그에게 왜 소리치느냐? 가기로 마련된 그의 길을 막지 말지니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거기서 일이 정하셨으니 너는 다시 더 묻지 마라. 바야흐로 슬픈 가락이 늦겁도록 들려오니 이에 나는 모든 통곡이 나를 매질하는 그리로 오게 되었노라. 온갖 빛이 침묵하는 곳으로 내가 왔노니 맞바람 들이칠 때면 그것은 풍랑에 겨운 바다처럼 우짖는구나. 그칠 새 없는 지옥의 태풍이 혼들을 휘몰아쳐 을러대고 맴돌며 윽박지르며 저들을 들복나니 황폐한 벼랑 앞에 저들이 다다랐을 즈음 여기 비명과 한탄과 채읍이여. 금시 저들은 하느님의 권능을 모독하고 이러한 고통을 받는 자들이란 이성을 정욕 앞에 굽혀버린 유교계 죄인들임을 나는 알았으니 추운 계절에 찌르레기들이 나래를 펴 폭넓게 촘촘히 무리지어 떠가는 것처럼 저 바람이 악령들을 그렇게 하여 여기저기 위아래로 저들을 이끌어가나니 휴식은커녕 벌이 떨어질 무슨 희망이 있어 저들을 위로할 리 없어라. 구슬픈 노래 부르며 공중에 긴 선을 그리면서 학들이 가듯 아 소리를 내뽑으며 저 폭풍에 휩쓸려오는 무리를 나는 보았노라. 그리하여 나는 말하였노라. 스승이여, 저 검은 대기가 저리도 골려주는 백성이 뉘오니까. 이때 그는 내게 이르시되 너 그 사연을 알고 싶어하는 자들 중 맨 첫째는 여러 나라 마을들의 황후였더니라. 음욕의 죄 때문에 그는 떨어졌으니 제가 저지른 책잡힘을 없애고자 그 법률에 방종을 옳다 했느니라. 그는 세미라미스로 니노스의 뒤를 이은 그 아내였다고 적히었으니 술탄이 다스리던 땅을 차지했었다. 다른 하나는 연애로 자살을 하고 시카이우스의 유골에 대하여 신의를 깨뜨린 자요. 그 버금은 음란한 클레오파트라란다. 헬레네를 보라. 그를 위하여 지루하고 죄스러운 때가 흘렀나니 보라, 위대한 아킬레우스를 끝까지 사랑으로 인해 싸운 놈이로구나. 보라, 파리스를, 트리스탄을. 하고 그는 나에게 연애가 이승을 뜨게 한 천도 넘을 그림자를 손가락질하며 그 이름을 대더니라. 내 스승이 옛날의 귀부인들과 기사들의 이름을 대시는 것을 듣고 나서 나는 측은한 정에 부딪혀 어리둥절할 지경이더라. 나는 비로소 시인이여, 바라옵나니 내 저 바람에 불리어 가벼운 듯 나란히 걸어가는 두 사람에게 말해보았으면 하매 그는 내게 저들이 우리에게 더 가까워질 때를 엿보아 그때 너는 저들을 끌어간 사랑으로서 저들에게 청하라. 분명 저들이 옳터이니. 재빨리도 바람이 저들을 우리에게 몰아쳤을 때 나는 소리를 높였노라. 오, 지친 넋들이여, 아무도 꺼리지 않거든 우리에게 말하러 오라. 마치 애타게 부름받은 맷비둘기가 나래를 폈다 움츠리며 포근한 보금자리로 마음껏 하늘을 지나 돌아가는 것처럼 저들도 디도가 있던 떨거지를 벗어나 악스러운 하늘을 거쳐 우리한테 오기에 다정한 외침이 세찬 것이었나니. 아, 세상을 피로 물들인 우리들을 어스란 하늘을 거쳐 찾아 보러 오신 은혜롭고도 고마우신 사람이여. 온 누리의 임금님이 버시시런들 우리 그대의 평화를 그 님께 빌어줄 것을 그대 우리의 사악한 불행을 딱히 여기심이어라. 그대 말하고 듣고 싶어하는 것일랑 이제 바람이 잠잠하여 지는 대로 우리 그대에게 말하며 들으리라. 내가 태어났던 땅은 포의 강물이 평안을 얻고자 그 시종들과 함께 내리 흐르는 바닷가에 자리 잡았었느니라. 천연스러운 마음을 와락 부여잡은 사랑이 아리따운 내 몸으로 그 일을 사로잡았었기에 내 몸은 악기였고 아직도 그 짓이 나에게 한스럽다. 어느 연인에게도 사랑을 허락치 않은 사랑이 이렇듯 열렬히 그에게 반하도록 나를 붙들어 그대 보다시피 여지껏 나를 버리지 못하누나. 사랑이 우리를 같은 죽음으로 이끌고 말았나니 우리네 생명을 앗아간 자를 카인이 기다린단다. 이런 말들을 저희는 우리에게 전하더니라. 저 괴로운 넋들의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얼굴을 숙이고 오래 속옷이 있노라니. 시인은 드디어 내게 이르셨다. 무얼 생각하느냐? 대답삼아 비로소 나는 말하였노라. 아, 얼마나 달콤한 사념이 그 어떤 원욕이 저들을 쓰라린 길로 끌어갔는고. 나는 저들에게 돌이켜 말한 다음 또 시작했노라. 프란체스카여, 너의 죽음은 설고도 한스럽게 나를 울리는구나. 어떻든 내게 일러다오. 숨결 달콤하던 그저게 무엇에 어찌 되어 은근한 속뜻을 알고 사랑을 허락하게 되었던 것이뇨? 그는 내게 비참 속에서 행복스러운 때를 회상하는 것처럼 더한 아픔이 없나니 그대의 스승도 이런 일을 아시리라. 그러나 우리 사랑의 첫 뿌리를 그대 이토록 애타게 알고 싶어 한다면 울면서 얘기하는 누구처럼 나도 하리라. 어느 날 우리가 심심풀이로 랜슬롯의 사랑에 얽힌 대문을 읽으려니 단 둘이었을 뿐 꺼릴 아무것도 없더니라. 거듭거듭 눈동자를 마주치게 했던 그 책을 읽고 얼굴빛을 붉혔었소. 우리를 꺾고야만 한 대목이 있었나니. 마침 저 연인으로부터 못 견디게 그리운 미소가 입맞추이는 것을 우리가 읽었을 때 결코 나와 떨어질 일 없는 그이 파르르 떠는 입으로 내 입을 맞추었나니라. 그 책, 그리고 이를 쓴 이가 갤러헤드인데 그날 우리는 다시 더 읽어나가지 못하였노라. 한 영혼이 이것을 말하는 동안 다른 영혼은 울기만 하고 있어 그 애처로움에 죽는 듯 나는 넋을 잃어 죽는 몸이 쓰러지듯 넘어졌노라. 제6곡 지옥의 제3화는 탐식가들이 비와 눈으로 벌을 받고 악마 케르베로스에게 시달리는 곳인데 여기 피렌체의 차코란 자로부터 피렌체의 정쟁에 대한 예언을 듣는다. 염분 있는 둘의 애처로움 앞에 꽉 막혀지고 오롯한 슬픔에 어지러웠던 내 정신이 다시 맑아왔을지 새로운 형벌을 받는 자들을 내 움직이는 자리, 돌이키는 자리, 두루 살피는 자리마다 사방에 보는구나. 내 저주받고 춥고 음산한 영겁에 비 내리는 제 3환에 있나니 비의 법칙과 성질이 새로울리 만무하다. 굵은 우박, 흙탕물, 그리고 진눈깨비가 컴컴한 공중을 질러 휘몰아쳐서 이를 받는 땅은 썩은 냄새를 피운다. 표독스럽고도 별난 짐승 케르베로스가 여기 빠져있는 백성 그 위에서 세 개의 목구멍으로 개 모양 컹컹 짖는구나. 그는 빨간 눈 번지르르하고 거무죽죽한 수염에 잔뜩 부른 배때기와 손톱도 친 손을 지니고 혼들을 쥐핥히고 뜯어 갈기갈기 찢는데 비는 저들을 개떼 모양 짓게 만드나니 옆구리와 옆구리를 서로 마귀 삼아 가엾은 모독자들은 자꾸 뒹군다. 케르베로스 그 커다란 벌레가 우리를 보자 입을 벌리고 뻐드렁니 드러내면서 온 몸뚱어리를 가만두지 못하더라. 나의 길잡이가 손바닥을 펴고 한 움큼 가득 흙을 쥐어 개걸스러운 그 아가리 속으로 내던졌더니 마치 짖으며 안달하던 개가 먹이를 문 다음에야 잠잠하고 오로지 이를 삼키기에 골똘하여 지치는 것처럼 저 악마 케르베로스의 던적스러운 몰골도 그러하여 그는 모두 귀머거리가 되게끔 혼들에 대고 호통쳤느니라. 우리는 재우치는 비가 후리는 바 그림자들 위를 거쳐 사람인 듯 보이는 헛개비 위를 발바닥으로 디디었더니라. 그들은 모조리 맨 땅에 누웠었는데 그중 하나는 우리가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자 곧 앉으려고 일어나더니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이 이 지옥의 길에 든 오 그대여 나를 알겠는지 살펴보라. 내 거꾸러지기 전에 그대는 태어났나니라. 나는 그에게 너 치르는 고초가 너를 정령코 내 기억에서 아사간 듯 그러기에 나는 너를 본성 싶지 않구나. 그러나 너 누구인지 내게 말하렸다. 무슨 일로 이 애달픈 곳에 와서 이 벌을 받는고 이보다 더할 망정 이렇듯 못 견딜 벌이 또 있지 않거늘. 그는 내게 이미 자로 넘칠 만큼 질투로 가득 차 있는 그대의 도시야말로 그 맑게 갠 세계로 나를 끌었나니라. 그대의 동양인이 나를 차코라 불렀는데 벌받아야 할 탐식의 죄 때문에 그대 보다시피 소낙비에 부대끼노라. 괴로운 혼은 나 하나뿐이 아니니 저들도 모두 같은 죄업으로 같은 벌을 당하느니라 하고는 더 말을 하지 않더라. 나는 그에게 대답하되 차코야, 너의 쓰라림은 나를 억눌러 눈물을 재촉하니 너 알거든 내게 일러다오. 나누어진 도시의 주민들이 장차 어찌 되랴? 거기 의인이 있느냐? 그리고 이다지도 큰 불화가 그를 휩쓴 곡절을 일러라. 그는 내게 지루한 시비 끝에 그들은 피를 흘릴 것이오. 숲에서 온 편이 다른 편을 크게 상우고 쫓아내리라. 다음에 3년 안으로 이 편이 넘어질 것이오. 딴 편이 접대 떵떵거리던 그 힘을 가지고 올라서리라. 그는 딴 놈을 무거운 짐짝 밑에 깔고 앉아 놈이 아무리 부르짖고 발버둥 칠지라도 오래도록 머리를 번쩍 쳐들고 있으리라. 의인이 둘이어도 거기서야 알아주지 않아 오만과 질투와 인생만이 마음을 살라버리는 새 불꽃이리라. 여기서 그는 눈물 자아내는 소리를 그치기에 이에 나는 그에게 내게 일러준 너 선물 삼아 내게 더 말하여다오. 파리나타, 테기아이오, 훌륭하던 그들 야코포 루스티쿠치와 아리고며 모스카며 나머지 좋은 일에 재주를 기울였던 자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말하라. 저들을 알려달라. 천국이 저들에게 달가운지 지옥이 뜨거운지 몹시도 알고 싶음에 나는 어쩔 줄 모르겠구나. 그는 저들은 새까만 혼들과 함께 있다. 여러 죄악이 저들을 이미 바닥에 쌓았으니 그대 개까지 내려가면 저들을 보게 되리라. 어떻든 그대 아리따운 세상에 가시거든 부디 다른 이들의 기억에 나를 일깨워다오. 이 밖엔 그대에게 말할 것도 대답할 것도 더 없노라. 그는 바로 박힌 쌍눈을 빗두로 돌려 흘깃 나를 보다가는 이내 머리를 들이우고 그대로 다른 장님들과 같이 쓰러지니라. 길잡이가 내게 이르되 천사의 나팔이 울릴 때까지 저는 다시 못 일어나리니 그의 원수인 권능이 오시게 될 그때 모든이 저마다의 슬픈 무덤을 다시 찾아 제 살과 제 몰골을 도로 지녀 길이길이 메아리칠 그 소리를 들으리라. 이렇듯 내세를 들어 조금 이야기하며 그늘과 비가 뒤섞여 더러운 데를 느린 걸음으로 우리는 지나왔노라. 이에 나는 말하였노라. 스승이여, 이 벌이 저 가장 큰 선고 끝에도 커가리일까, 덜어지리일까, 아니면 인양 저대로일까? 그는 내게 너의 지식으로 돌아갈지니 됨됨이가 옳다면 할수록 그만큼 복이나 고통을 더 깨닫는다 하였도다. 비록 이 저주받은 백성이 참다운 완전함에 다다르기란 없을 일이어도 그때는 이제보다 더 나은 데가 있으리라. 내 되풀이 않거니와 우리는 제법 많은 말을 서로 하며 한 바퀴 이 길을 돌아 나와 내리막으로 닿았으니 거기 우리가 엄청난 원수 플루토스를 보니라.
1: 예, 오늘 낭독의 발견에서는 단테의 신곡, 그래서 지옥편 중에서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곡까지 들으셨습니다. 예, 낭독에는 주혜연 배우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예, 자존감은 스스로 특별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특별하지 않더라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겠죠. 아무리 지치고 힘든 날에도 자존감을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일 저녁 5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곡 남은 시간 동안에는 내일이 광주민주화운동 또 40주년이 되죠. 그래서 2021년에 기생충 그리고 오징어게임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알려져 있는 정재일 음악가가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헌정 음반으로 내놓은 시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그러한 그 정신을 통해서 광주민주화운동에 가진 그 숭고함과 어떤 영적 의미를 이렇게 살려낸 그러한 음악이라고 하겠는데요. 시편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4: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양도부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5: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벌써 얼마 전부터 이랬던 것 같긴 한데 이제야 괜히 약간 화들짝 놀라게 되네요. 아직도 훤하잖아요. 어느새 이렇게 해가 길어졌나 싶어져요. 오전에도 그렇더라고요. 뭐 일찍 눈을 떠서 뭐 화장실 간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바깥을 보면 벌써 아침이네 싶은. 그런데 시간은 아직 뭐 새벽 5시 30분, 6시 이전 이렇기도 하고 또 저녁 때는 지금처럼 먼 산에 아직도 붉은 노을이 걸쳐있는 그런 시간. 점차 이제 6월달 해가 길어지는 그래가지고 하지까지 가겠죠. 그러는 사이에 성모성월의 꽃 장미도 피고 찔레꽃 슬픈 전설을 가진 이런 꽃도 피는 그런 계절이 되었고 날씨는 점점 여름 쪽으로 뭐 예년보다 일찍 다가간다고 하죠. 찔레꽃 전설 아세요? 까마득한 옛날 고려시대에 원나라 공녀로 끌려간 어린 소녀가 고향을 그리다가 겨우 돌아왔는데 흩어진 가족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죠. 결국 상심에 빠진 어린 소녀가 숨을 거두고 그 자리에 꽃이 피어났대요. 사람들은 어린 소녀를 기리면서 찔레꽃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뭐 꽃마다 슬픈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아련한 이야기들 다 속속들이 담고 있죠. 우리도 하나하나의 꽃인가 봐요. 자기 자신의 그런 여러 이야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독특한 자기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잖아요. 저도 꽃인가 봐요. 아, 네. 정신 차리겠습니다. 해가 길어진 만큼 성큼 뭔가 아직도 오후 같은 느낌의 주말 저녁이에요. 그러시죠? 성기현의 명동연가. 오늘도 우리들이 사는 꽃다운 이야기 음악과 함께 들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임영웅의 곡으로 오늘 성규현의 명동연가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하면 왠지 그 드라마도 생각나요? 그 드라마 보면서 많이 울었다는 분들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언뜻 봤는데 끝에 김혜자 배우님하고 뭐 이병헌 배우님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 벌써 눈물이 막 쏟아질 뻔했는데 아차 나 이 드라마 아직 보질 않았지 처음부터 봐야지 그러고서 왠지 미리 스포일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목격이 스포일러를 삼지 않기 위해서 외면했던 것 같은 기억도 납니다. 하여튼 우리들의 블루스, 각자의 블루스, 여러분들의 블루스, 저의 블루스, 우리 모두의 블루스는 또 이렇게 음악이 되죠. 두 시간 동안 밤 9시까지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훤해졌어요. 그죠? 지난 겨울에 7시에 시작하려고 그러면 깜깜했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서 또 여름이 다가옵니다. 점점 더 주말 저녁 요맘때쯤에 활동도 많아지겠죠. 어울리는 음악들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곡들 좀 보니까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이라는 노래가 보이네요. 네, 또 화사의 굿 굿바이 가끔씩 소개해드렸는데 뭐 젊은 층에 참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곡 아닌가 싶습니다. 두 곡 들려드릴게요.

두 곡 들려드렸어요. 케이팝들이었습니다.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그리고 화사의 굿 굿바이. 뭐 이런 곡들 요새 보면 조회수가 뭐 그런 뮤직비디오 클립의 조회수 같은 게 뭐 엄청나더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보니까. 네. 오늘 5월 17일인데 내일이 5.18. 네. 5.18은 뭐 역사적으로도 참 또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 날이긴 하지만 성년의 날이기도 하죠. 성년의 날 때 뭐 하는 거 있죠? 뭐 하더라? 무슨 어른스럽게 술 한잔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년의 날을 지낸 지가 너무 오래돼서 하여튼 갓 스물 되면 이렇게 성년의 날 뭐 젊은 친구들은 야 오늘 성년의 날이니까 우리 모여서 뭐 하자 이러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성년을 맞으신 그런 젊은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왠지 성장의 느낌이 드는 그런 노래 두 곡을 골라봤어요. 새소년이라는 한국 인디밴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디밴드 중에 하나죠. 새소년. 새소년의 이방인이라는 노래 혹시 들어보셨어요? 참 좋더라고요. 가사 보면은 뭐 거리에 흘려둔 달을 지려밟는 사내 이런 말 나오고 그러는데 뭔가 외로움, 그 다음에 이질감, 난 갈 곳이 없었지 하는 그런 소속되어 있지 않은 감정 이런 거 왠지 풋풋하게 느껴지면서 젊은 그런 친구들의 시점 잘 반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좀 그랬는데 혼자 이렇게 싹 있고 그랬을 때 뭔가 나만의 세계에 이렇게 좀 갈구하는 것 같고 그런 그러던 때가 그리워지네요. 지금은 뭐 사람들하고 맨 모여가지고 하하하 호호호 늘 이질감 느끼고 막 그랬는데 일부러 젊어지려고 이질감 좀 느껴볼까? 그것도 좀 이상하고 네 하여튼 새소년의 이방인이란 노래 젊음의 그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진의 소년은 커다란 모험 앞에 서 있다 라는 제목의 노래도 있죠. 제목 자체가 그 젊은 날의 벅참, 막막함 이런 것들을 잘 압축하고 있죠. 두 곡의 성장의 느낌의 노래를 성년의 날 내일인데 맞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문 왔습니다. 밑줄 쫙. 신문 보는 일요일.

종전의 희망, 다시 싸움의 어두운 구름.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도 뭔가 상황이 변하는 것 같아요. 계속 불안하기만 한 그 중동 전쟁, 전 세계를 유례없는 에너지 위기로 몰아가고, 현지에 있는 이들은 물론이고 가족들, 거기에 아직도 배에 머물러 있는 선원들의 가족분들은 어떨까요? 정말 1초 1초가 불안할 것 같아요. 우리 배도 또 뭔가 폭격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오늘은 어떨까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중에 우리 평화신문에 실린 기사가 반갑네요. 성지 예루살렘에서 거행된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에 관한 기사 중에 밑줄 쫙 긋고 싶은 부분이에요. 전 세계가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주님 부활 대축일이었지만, 전쟁의 포화 속에 성지 예루살렘에서 거행된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는 어느 때보다도 쓸쓸한 분위기에서 거행됐다. 예루살렘 라틴 총대교구장 피에르 바티스타 피자발라 추기경은 고요한 주님 무덤 앞에서 죽음을 이긴 생명의 승리를 역설하며 평화를 향한 용기 있는 발걸음을 촉구했다. 이날 미사는 이스라엘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더욱 격화한 상태에서 거행돼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 문 닫힌 전례로 거행됐다. 평소라면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만 명의 순례자로 인산인해를 이뤘을 성지지만 사제단 주변은 비어 있었다. 미사 강론 때 피자발라 추기경께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전 세계의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전쟁이 일종의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됐다는 말씀도 하셨네요. 정말 밑줄 쫙 두 줄로 형광펜까지 해가지고 긋고 싶은 그런 글귀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런 기사도 눈에 띄네요. 벼랑 끝 자립 준비 청년, 홀로서기 아닌 함께서기 절실. 기사가 꽤 긴데 마지막 구절쯤 가가지고 또 왠지 밑줄을 쫙 긋고 가위 어디 갔나? 스크랩 좀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밀림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자립 준비 청년들은 부모와 가족이라는 기본 체계에서부터도 떨어져 나온 아이들이다. 주변의 선생님이나 시설 종사자 등등 자신을 지지해주는 의미 있는 타자 한 명만 있어도 아이들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아, 정말 그래요. 아까 성년의 날 이야기도 했는데 주변에 지지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 보호시설에 있다가 자립의 길로 가는 젊은이들 정말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자립 청년들한테 자립 의지를 좀 더 북돋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일요일 저녁 밑줄 그으면서 뭐 지구촌 소식도 들리지만 우리 이웃들, 특히 젊은 친구들 어떻게 사나 다시 한번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일요일 저녁입니다.

커피 소년이었어요. 하은이 피처링을 해줬네요.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라는 2013년도 곡 커피 소년의 앨범 빈자리에 수록되었던 노래였습니다. 성기현의 명동년과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해요. 샵 1053 한 통화에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0010 사이에 나온 가요들도 추억의 가요로 분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20년 된 곡들도 있고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 이 노래가 또 한 20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 나왔을 때 야 요게 새로운 세대의 사운드구나 뭔가 빈 듯하고 그렇지만 메시지는 촌철살인 약간 이런 느낌 그때 뭐 88만원 세대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한 세대의 어떤 느낌을 또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좀 이렇게 요약하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세대한테 아프니까 청춘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또 좀 우리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면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장기하와 얼굴들도 그래서 동시대적인 느낌과 또 기시감 그 다음에 이것도 시간이 좀 갔네 하는 느낌 다 있어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 그 다음에 롤러코스터에 숨길 수 없어요. 클래식 화이의 로미오 앤 줄리엣 다 추억의 0010 가요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냥 그냥 완전히 썩어가지고 이거는 뭐 감각이 없어. 비가 내리면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멍하니 그냥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거는 뭔가 아니다 싶어. 비가 그쳐도 희금으로 죽죽 간 저게 하늘이라고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건지 저거는 뭔가 하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낮게 머리카락에 거의 닿게 조금만 뛰어도 정수리를 뿡 하고 지을 것 같은데 벽장 속 제습제는 벌써 꽉 차 있으나 마나 목이 떨어졌다 번진 피가 묻은 거울을 볼 때마다 약간 놀라 제멋대로 구부러진 칫솔 같다 이빨을 닦다 보면은 잇몸에 피가 나게 닦아도 당최 치석은 빠져나올 줄을 몰라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아

멋지네요. 특유의 그 서정적인 분위기, 신비스러운 느낌도 있죠. 조안 글래스콕의 The Center. 그 연주하는 악기들의 자연스러움, 뭐 전자음향 이런 게 아닌 그런 느낌도 참 귀를 편안하게 한다는 느낌 지울 수 없습니다. 요즘 전자악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고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이먼 앤 가펑클의 미시즈 로빈슨,

그리고 레너드 코헨의 Bird on the Wire. 진짜 순수한 기타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기타 소리와 사람 목소리 그런 노래들 들으셨어요. 오늘 끝곡은 데이빗 보위의 Heroes 골라봤습니다. 1970년대 후반 77년인가요? 나왔던 노래. 당시에 독일에 좀 체류했었나 봐요. 이 데이빗 보위가. 그래가지고 베를린 시대라는 게 있긴 있죠. 그때 베를린 장벽도 접하게 되고, 그래서 냉전 시대의 절망을 좀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희망을 노래한 곡이죠. 네, 전 세계에서 전쟁의 물결이 아직도 거세고 또 대립과 반목이 심한 이런 시대에 데이빗 보위의 Heroes, 어떤 사람들이 영웅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노래 오늘 끝곡으로 골라봤어요. 데이빗 보위의 Heroes 들으면서 저 물러갔다가 또 주말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기환이었어요.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 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60번 영광의 성모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우리가 흔히 쓰는 시시하다라는 말은 하찮고 별 볼 일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많은 일들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 출발하는데요. 거대한 온라인 기업도 처음엔 하나의 코드에서, 전 세계를 사로잡는 베스트셀러도 한 줄의 문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힘도 거창한 말보다 일상 속 소소한 대화에서 생겨났죠. 안녕하세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이준영입니다. 어쩌면 행복이라는 것도 대단하고 특별한 순간보다 이렇게 시시하고 사소한 즐거움을 자주 발견하며 살아가는 데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작고 평범한 행복, 마음껏 누리는 휴일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2시간 함께합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제르맹 타이페르의 느린 왈츠 들려드렸어요. 알도 치콜리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조지 프레드릭 헨델의 오라토리오 테오도라 가운데서 합창곡, 그분께서는 훌륭한 젊은이를 보시고 He saw the lovely youth 들려드립니다. 폴 맥크리시가 지휘하는 가브리엘리 콘서트와 플레이어즈 연주입니다.

네, 핸델이 자신의 합창곡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고 밝혔다는 일화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오라토리오 테오드라 가운데서 He saw the lovely youth. 그분께서는 훌륭한 젊은이를 보시고 폴 맥크리시가 이끄는 가브리엘리 콘서트와 플레이어즈가 연주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1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네, 1부에서는 음악은 잠시 동안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음악 이야기와 또 음악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 역사 안의 음악 다양하게 알아봅니다. 오늘 먼저 고른 작품은 아주 오랜만에 20세기 독일 작곡가 파울 힌데미트의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힌데미트는 작곡가뿐만 아니라 당대를 대표하는 뛰어난 비올라 독주자이기도 했고 또 교사이기도 했고 오늘날 고음악 운동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언급해야 하는 선구자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런 면모가 다 담긴 그런 중요한 협주곡인데요. 바로 힌데미트의 비올라 협주곡입니다. 힌데미트는 비올라 협주곡을 세 곡 남겼는데 나머지 두 곡은 협주곡이라는 제목을 쓰지 않고 칸먼 뮤직 그 실내 음악이라는 제목으로 한 곡을 썼고 그 외에 또 다른 제목의 곡을 써서 비올라 협주곡이라고 이름 붙인 곡은 한 곡입니다. 그런데 이 곡에는 Der Schwanendreher라는 재미있는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백조를 돌리는 사람이라는 직역하면 뜻이 되겠는데 이 이야기는 그 백조 고기를 통구이를 이렇게 꼬치에 꽂아서 불 위에서 돌리는 한마디로 백조 고기를 굽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백조를 먹지 않지만 중세 시대에는 백조를 먹었죠. 중세 민요 선율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힌데미트는 1934년에 아주 큰 인생의 굴곡을 겪습니다. 교향곡 화가 마티스 초연을 둘러싸고 우리가 오늘날 힌데미트 사건이라고 부르는 큰 음악 스캔들이 일어나서 이게 이제 나치스의 예술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었는데 평상시에 힌데미트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던 나치스 당국이 결국 사실상 힌데미트를 음악계에서 퇴출시켜버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힌데미트는 이제 사랑하는 조국 독일에서 더 이상 자기가 살 수 없음을 서서히 깨달으면서 이제 정신적인 어떤 그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내면의 내밀한 감정을 담아낸 작품이 바로 이듬해 쓴 이 비올라 협주곡입니다. 이 비올라 협주곡에서 힌데미트는 고음악 전문가의 어떤 그 명성을 실감케 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었죠. 바로 중세시대 독일 민요 노래의 네 곡을 인용해서 세 악장에 심어놓았습니다. 이 노래들이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뜻을 지녔는데 결국 그 나중에 힌데미트가 영혼의 망명이라고 부른 이제 독일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는 그런 마음을 담아놓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 독일의 정치적 문화적 상황을 풍자한 그런 뜻도 담아놓았습니다. 제목 백조 고기를 굽는 사람이라는 그 말은 사막장에서 인용한 그 노래에서 가져온 제목인데 실제로는 이 노래는 백조 고기를 굽는 그 말하자면 요리 보조사를 노래하지만 여기서 힌데미트가 뜻한 건 실제 백조고기가 아니라 그 거리의 악사, 떠돌이 유랑 악사들이 중세시대에 연주했던 손풍금 아니면 허디거디 이런 악기가 이 백조 모양으로 된 손잡이를 돌리는 악기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백조를 돌리는 사람이란 말은 힌데미트는 그러니까 거리의 악사, 중세시대 유랑 악사, 즉 자기 자신을 자조적으로 빗대서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작품의 1악장과 2악장을 골라봤습니다. 1악장은 산과 깊은 계곡 사이에서라는 중세 노래를 인용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고향을 떠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이 민요 선율을 인용하면서 힌데미트는 자신이 독일에서 이제 밀려나서 다른 곳으로 망명해야겠다는 혹은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이 악장은 작은 보리수야 잎을 떨구어라라는 민요를 인용하고 있는데 역시 비가풍 혹은 자장가풍이 아주 구슬픈 분위기여서 당시의 내면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협주곡
독주곡이 매우 적은 비올라 연주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아주 소중한 레퍼토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파울 힌데미트의 비올라 협주곡 백조 굽는 사나이 가운데서 1악장과 2악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연주는 타베아 침머만이 독주 비올라 연주하고요. 한스 그라프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네, 파울 힌데미트의 비올라 협주곡 백조고기 굽는 사람 데어 슈반앤드레허 그 중에서 1악장과 2악장 들려드렸습니다. 결국 힌데미트는 몇 년 후에 스위스를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 비올라 협주곡에는 그때 그 전까지 힌데미트가 작곡가로서 또 연주자로서 겪었던 개인적인 감정이 잘 담겨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역사 안에 오늘 5월 17일의 음악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오늘은 생일을 맞은 음악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설적인 클라리넷 연주자 마르셀 모이제가 오늘 태어났고요. 그런가 하면 지휘자 아이버 볼튼도 오늘이 생일입니다. 오늘 생일을 맞은 음악가 가운데 위대한 소프라노 두 명이 눈에 띕니다. 크로아티아 출신 소프라노 징카 밀라노프가 1906년 오늘 5월 17일에 태어났고 스웨덴 출신의 20세기를 대표하는 드라마틱 소프라노 바그너 소프라노로 꼽히는 브리기트 닐슨이 1918년 오늘 태어났습니다. 뭐 두 명 다 당대를 떵떵 거렸던 대소프라노인데요. 그 중에서 대중적으로는 그 전시대 20세기 초반에 주로 활동했던 밀라노프보다 브리기트 닐슨이 조금 더 잘 알려져 있죠. 닐슨은 20세기 전반기에 이 플락슈타와 함께 20세기 후반기에 바그너와 슈트라우스 오페라를 대표하는 가수입니다. 뭐 당당한 최고의 빛나는 고음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뚫고 나오는 강한 그런 음색 엄청난 힘 스태미너 그리고 이 고음에서 아주 이 투명하게 선명하게 울리는 음색 등이 누구와도 뚜렷하게 구분되는 그런 가수였습니다. 다만 저는 안타깝게 실연은 못 들어봤는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드라마틱 소프라노는 녹음 매체에서는 좀 손해를 보죠. 소리가 너무 커서 녹음을 하러 가면 항상 브리트 닐슨한테는 프로듀서들이 한 발짝만 뒤로 더 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이크 앞에서는 오히려 소리가 좀 작고 고르고 예쁜 성악가들이 더 빛을 발하고 이 브리트 닐슨 같은 소프라노들은 실제 극장 안에서 노래를 들었을 때 그 압도적인 위력을 더 잘 발휘했다고 합니다. 뭐 다만 음반 매체로 들어도 이 닐슨의 어마어마한 힘과 성량은 뭐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해야겠죠. 닐슨은 뭐 투란도트로도 유명하고 또 뭐 그림자 없는 여인 같은 슈트라우스, 살로메 뭐 이런 오페라도 일세를 풍미했지만 역시 한 명의 작곡가만 골라야 한다면 바그너겠죠. 네,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가운데에서 리베스토트 사랑의 죽음 들려드립니다. 많은 녹음을 남겼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비교적 초기 녹음 젊은 시절 연주로 골라봤습니다. 한스 크나퍼츠 부시가 지휘하는 빈필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브리트 닐슨의 사랑의 죽음 들어보시죠.

마그노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가운데에서 사랑의 죽음 혹은 이졸데의 죽음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비르기트 닐슨의 노래 한스 크나포츠 부시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어우 대단하네요. 네, 오늘 생일을 맞은 음악가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호른 연주자 데니스 브레인입니다. 데니스 브레인은 당대를 대표하는 혼의 비르투오스였습니다만 너무 일찍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했던 비운의 연주자이기도 하죠. 브레인 하면은 역시 모차르트 호른 협주곡이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가장 대중적인 곡은 4번이지만 오늘은 2번 E플랫 장조 교향번호 417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이스토소 들려드립니다. 데니스 브레인의 호른 그리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호르엽주곡 2번 E플랫 장조 그 일본어 417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소였습니다. 데니스 브레인의 호른 연주 그리고 헤르베르트 폰 카레안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미 반세기 훨씬 더 오래 넘은 70년이 넘은 녹음인데 아직까지 명연으로 꼽히는 걸 보면 데니스 브레인이라는 연주자의 위력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벤자민 브리튼을 비롯한 수많은 작곡가들이 데니스 브레인을 위한 작품을 쓰기도 했죠. 1부 마지막 곡은 가브리엘 포레의 바카롤 벤노래 5번 F샵 단조 골랐습니다. 작품 번호 66번이죠. 찰스 오웬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가 마련한 광주 북구의 오병이어 밥집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면 하나 둘 식구들이 모여듭니다.
3: 노숙인들이 한 45명 있는데 서로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하루 한 끼라도 먹고 고마움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2: 갓 지은 밥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소박한 밥상. 이들을 맞이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는 가족을 먹이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4: 가톨릭인의 본분이 사랑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를 활동함으로써 이렇게 더 기쁨을 얻는 거죠.
2: 따뜻한 손길을 건넬 때 이웃은 어느새 가족이 됩니다.
1: CPBC-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0: 가톨릭 평화방송
8: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가곡 일요일 손탁 작품 번호 47의 첫 곡이었습니다. 바리톤 한스 호터의 노래였고요. 제랄드 무어가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독일 건반 전통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얀 페테르스 존 스베일링크의 내 젊은 생명이 끝나려 하네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들려드립니다. 레온 베르벤의 오르간 연주입니다.

얀 페테르슨 스페일링크의 내 젊은 생명이 끝나리 한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들으셨습니다. 레온 베르벤의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2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2주의 음악 신보. 네, 2부에서는 2주의 음악 신보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새 음반 소개해드리고 함께 들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오늘도 두 장의 흥미로운 새 음반 준비했습니다. 예, 이 시리즈는 우리 2주의 음악 신보 코너를 통해서 꾸준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와 바젤 실내악단을 번갈아가며 기용하며 진행되는 지휘자 조바니 안토니니의 하이든 교향곡 전곡 시리즈입니다. 2032년 하이든 탄생 300주년까지 끝내겠다는 그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서 2032 시리즈, 2032 시리즈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번에 19집 19번째 음반이 나왔습니다. 이번 음반의 제목은 애도 혹은 추모를 뜻하는 트라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단조에 좀 비감 어린 곡들로 컨셉을 잡아서 프로그램을 꾸몄습니다. 이번 19집에는 교향곡 44번, 52번, 108번 그리고 다른 작곡가의 작품 두 곡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은 44번 2단조인데요. 이 곡은 1770년대 중년 하이든의 이른바 그 질풍노도 교향곡 중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44번이 애도라는 제목도 여기서 왔습니다. 45번 저 유명한 고별 교향곡과 함께 이 질풍노도 시대 하이든 교향곡에서 가장 대표적인 걸작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이 2단조는 100곡이 넘는 하이든 교향곡에서 오직 이 44번에서만 쓰인 조성이기도 합니다. 애도라는 제목은 하이든이 직접 붙인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이든이 이 교향곡인 느린 악장을 자기 장례식에서 연주해 달라 그래서 애도라는 제목이 붙었다는 어떤 얘기도 있고, 그런가 하면 하이든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베를린에서 열린 추모음악회에서 실제로 이 곡을 연주했다고 해서 그런 제목이 붙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확실히 이 곡의 3악장, 느린 악장에서 반음계로 이렇게 내려가는 음영은 바로크 시대부터 슬픔, 애도, 추모를 상징하는 그런 음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설사 하이든이 붙인 게 아니더라도 제법 잘 어울리는 제목이라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이 질풍노도 시대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유머 넘치고 우아한 하이든이 아닌 좀 더 강렬한 감정 표현을 하는 중년 하이든의 모습을 잘 담아낸 드라마틱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곡에서 이 조바니 안토니니와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는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처럼 훌륭한 연주를 들려주는데요. 오늘 요셉 하이든의 교향곡 44번 2단조 가운데서 문제의 3악장 아다지오 그리고 4악장 프레스토 두 악장 골라봤습니다. 조바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요셉 하이든의 교향곡 44번 2단조 가운데서 3악장 아다지오, 4악장 프레스토 두 악장 들려드렸습니다. 조바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가 연주했습니다. 이 하이든 교향곡 전곡이라는 위협은 베하 칸타타에 비교할 만한 그런 큰 작업인데 이제까지 많은 지휘자들이 이루지 못한 그런 아주 대형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조바니 안토니니의 녹음이 기존의 그 어느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역작이 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하이든 교향곡은 지나치게 이 부제, 제목이 있는 작품만 인기가 있는 편이죠. 뭐 놀람이니 군대니 시계니. 하지만 그에 반해 그보다 더 뛰어난 혹은 그에 못지않은 교향곡들이 부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좀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게 좀 안타깝지만 이번 음반에 수록된 이 에도 교향곡만큼은 부제가 있는 그런 교향곡의 인기를 더 누려야 된다는 왜냐하면 중기 교향곡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음반에는 그 외에 기존 이 시리즈의 다른 음반들처럼 같은 컨셉을 공유하는 다른 작곡가의 작품이 실렸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두 곡이나 들어있고 또 20세기, 더 정확히 말하자면 21세기 우리 시대 작곡가도 담겨 있습니다. 바로 아르보 페르트의 평화를 주소서, 그리고 오히려 또 하이든보다 훨씬 더 선배였던 바로크 시대의 사무엘 샤이트의 작품을 넣었는데 두 곡 모두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요즘 세상이 참 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데 이를 겨냥한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아르보 페르트의 그 평화를 주소서는 뭐 방송에서 많이 소개해드렸고 불과 얼마 전에 합창곡으로 들려드렸죠. 이번 음반에는 작곡가가 직접 만든 현악 오케스트라 편곡판을 실었는데 아주 근사한 연주입니다만 이 곡을 들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늘은 하이든보다 150년 전에 나온 작품 사무엘 샤이트의 사성부 파두아나 돌로로사, 슬픔의 춤, 뭐 춤곡 이런 정도의 뜻이 되겠죠. 이 곡 들려드립니다. 아까 하이든 교향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애도와 슬픔을 뜻하는 음형이 대로 담겨 있어서 이런 음악의 어떤 상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지금 우리 세상에 절실하게 필요한 평화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사무엘 샤이트의 사성부 파두아나 돌로로사, 조바니 안토니니와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멀샤이트의 사성부 파도 하나 돌로로사였습니다. 조바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일자르디노 아르모니코가 연주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세음반 소개해드립니다. 두 번째 세음반은 오랜만에 오페라 전곡반 골라봤습니다. 예, 요즘에 오페라는 이제 그 영상물로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음반으로 듣게 되는 경우는 예전보다 좀 많이 줄었는데요. 영상물도 또 물론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만 음반으로 듣는 오페라도 저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오페라 전곡반은 바로 비제의 카르멘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인기 있는 오페라를 꼽으라면 이 카르멘이 아마 1, 2, 3등 중에는 꼭 들어갈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1등이 아닌가. 네, 정말 매력적인 오페라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는 그리고 드라마의 어떤 그 흐름도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작품. 오페라 초보자가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나요? 할때 저는 언제나 카르멘을 추천하곤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물과 음반이 같이 담긴 이 세트는 바로 작년에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이 왕립 오페라 극장에서 있었던 실황입니다. 카르멘이 1875년에 초연되었는데요. 이번 이 영상물 및 음반은 바로 이 카르멘 초연 15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베르사유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 당시에 그 연출 세트 의상을 가능한 한 재현한 그런 역사적인 어떤 연출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뛰어난 가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르베니케의 탁월한 지휘가 굉장히 마음을 끄는 그런 연주입니다. 이 카르멘은 워낙 너무 좋은 곡들이 많아서 뭘 들려드려야 될지 고르는 게 항상 힘든데 오늘 그 중에서 카르멘이 노래하는 세기디아 그 다음에 이른바 투사의 노래라고 불리는 당신의 축배를 들려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테너 아리아 이 도노스의 유명한 곡이죠. 이른바 꽃노래라고 불리는 그대가 내게 던진 이 꽃은 이렇게 세곡 골라봤습니다. 카르멘 역의 메조소프라노 아델 샤르베고요. 도노스의 역에는 테너 줄리앙 베흐 그리고 이 투사 에스카미오 역에는 알렉상드르 뉘아멜입니다. 에르베니케가 지휘하는 오페라 로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네, 조르주 비지의 카르멘, 작년 2025년 베르사유 오페라 극장 실황 가운데서 카르멘과 도노세와 스카미의 노래 한 곡씩 들려드렸습니다. 에르베니케가 지휘하는 오페라 로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었습니다. 아우, 카르멘은 들어야 할 곡이 훨씬 더 많은데 여기서 끊어서 좀 아쉽습니다. 다른 곡들도 시간 있을 때 조금씩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오페라와 함께 오늘도 두 시간이 다 끝났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프란츠 리스트의 사랑의 꿈 A플랫 장쪽을 놨습니다. 도라 델리스카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갑자기 더워졌는데 모두들 역시 몸 조심,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0번, 복되신 마리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의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머무시고 성부 아버지 곁으로 하늘로 오르시는 주님 승천 대축일 축하드립니다. 참으로 기쁜 날 시편 말씀처럼 푸르른 실록도 피어나는 꽃들도 하늘로 오르시는 주님께 환호 올리는 것 같죠? 우리 역시 기쁜 이날 온 마음 다해 주님께 흠숭드리며 기쁨 가득한 오솔길 함께 걸어볼까요?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하늘바라기가 부르는 마음껏 마음껏 들으셨습니다. 지금 간절하게 기도가 필요하신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혼자라고 여겨질 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하고 기쁜 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또 듣고 싶은 노래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밤 11시에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머무시는 동안 낙담한 마음으로 절망한 제자들에게 평화를 빌어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역시 허무하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시며 또 하나의 놀라운 약속을 남기십니다. 갈릴리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주님은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성령을 약속하신 주님께 희망을 두고 어려운 일 중에도 희망으로 또 평화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서로 기도해 주면서 또 그런 마음 우리 다 같이 품길 바라면서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리사 오노가 부릅니다. Pretty World.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성모 성월 5월. 아무래도 나들이도 좀 많아지고 모임도 많아지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의 5월 풍경 또 보내오신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37님, 베드로 신부님 안녕하세요. 주일 늦은 출석하네요. 남은 짧은 시간 동안 잘 들을게요. 네, 2037님, 늦게라도 이렇게 또 산책길 찾아와 주시고 또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이렇게 사연까지 남겨주심에 큰 기쁩니다. 네, 2037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뭐 처음부터 함께 산책길 시작하는 것도 좋고요. 뭐 중간이라도 생각이 나신다면 중간에 들어오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함께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언제든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9220님, 옆에서 하도 주식들을 하고 얼마 벌었네 어쩌네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소액이지만 파래지면 덜컹하고 빨개지면 막 웃음이 나고 그러네요. 조마조마하면서도 주식창 들여다보는 게 어떨 때는 작은 삶의 활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점점 빠지고 실패도 하고 그러는 거겠죠. 머리로는 알지만 한번 불붙으면 통제가 잘 될까 싶기도 합니다. 소소한 재미로 적당하게 벌면서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겠다 다짐을 해봅니다. 네, 요즘 뭐 주식 안 하는 분들 없지 않나요? 우리 학생들도 뭐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쉬는 시간이나 뭐 이동할 때도 이렇게 얼핏 보게 되는 그 핸드폰 창 보면 저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견눈질로 보게 되면 네, 파란색, 빨강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 뭐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그 그래프에 너무 좌우되지 않을 수 있기를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중심 뭐 이런 그래서 좀 이렇게 자주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넣어놓고 그냥 기다리시는 건 어떨까요? 어차피 내가 본다고 해서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본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넣어놓고 그냥 이렇게 좀 잊어버리면서 살다가 어느 날 또 떠오르면 그때 이렇게 가끔씩 확인해본다면 조금 삶의 중심이 그래도 좀 잡혀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무쪼록 균형 있는 그런 삶의 태도 계속 잘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로니카님, 신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난 4월에 송복모 신부님 강의 들으러 서강대에 갔었는데요. 그곳 성당 입구에서 신부님의 기도 SNS 안내를 보고 반가웠습니다. 기도의 오솔길에서 주말에 뵙는 신부님이시라 그렇겠죠. 함께 갔던 언니들에게 기도의 오솔길로 오라고 홍보도 했답니다. 네, 베로니카님, 네, 서강대에서 이 한 달에 한 번 특강이 열리는데 4월 특강에 오셨네요. 혹시 5월 특강에도 오실까요? 네, 만약에 오시게 된다면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로니카님 기도의 오솔길 홍보대사시네요. 주변에 널리 네, 알리고 네, 또 초대해 주시면 정말 저희도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특강에 올라가서 한번 홍보 한번 해볼까요? 네, 기도의 오솔길이라는 게 있다.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라고 홍보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볼까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노래 선물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바닐라 어쿠스틱이 부릅니다. 숨은 마음 찾기.

0: 주일 기도의 오솔길에선 고요한 마음으로 영적 묵상에 잠겨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파도바니의 상처입은 감정의 치유, 함께 읽고 성찰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살펴볼 주제는 제10장 자기 비판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오늘부터 다룰 내용에 귀 기울이면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성찰해 보도록 합시다.
1: 예수께서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들도 죄가 없지 않음을 알려주십니다. 결국에는 그들도 그러한 메시지를 간파해서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양순하게 사라집니다.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스스로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는 타인을 비난하지 말도록 가르치십니다. 타인에 의한 비난도 듣기가 힘겹지만 자기 스스로의 비난을 견딘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의 파괴력을 감안할 때 한층 힘든 일입니다. 성서에서 예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대하면서 우리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사랑하라는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여인이여 누가 당신을 비난했던가 라고 하시자 여인은 선생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가거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우리를 비난하거나 또는 우리가 스스로를 비난할지언정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서 암시하는 바는 예수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촉구하신 대로 우리도 스스로에 대해 비판적이 되어야 하지만 자신을 비난하지는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기 비판과 자기 비난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선은 매우 모호하지만 양자의 차이점은 매우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진 나머지 스스로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살펴보는 걸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자기 비난과 자기 비판을 동일시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스스로에 대한 통찰력이 없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매우 명철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많이 접해봤습니다. 이들은 그들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스스로에 대해 알아보라는 어떠한 전문가의 조언도 심지어 우호적인 조언까지도 두려워하거나 거절합니다. 건전한 자기 비판은 이것으로 말미암은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과 더불어 우리에게 통찰력을 가져다주고 통찰력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기 비판과 자기 비난.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자신을 자주 바라보시나요? 한 글자 차이지만 이 둘은 자신에게 남기는 영향력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기 비판은 나의 행동과 방식,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면, 자기 비난은 행동이나 결과가 아닌 자기 존재, 자신의 인격을 탓하면서 감정적으로 자신을 깎아내리고 혐오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비판은 건설적인 성찰과 반성으로 성장의 계기가 되지만, 자기 비난은 방어적 태도와 위축을 유발하는 파괴적 행위로 나타납니다. 저자는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에 주목하는데요.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면서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혐오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비난하는 행위는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비판은 건강한 자기애를 기르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이는 성찰하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간혹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이해하곤 합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허용한다던가, 모든 사람이 자기만을 바라봐주고 인정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자기애라기보다는 나르시시즘에 빠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기애는 어느 정도의 선과 기준을 지키고 행동과 습관을 길러나가는 것에서 형성됩니다. 거기에는 건전한 자기 비판과 성찰적 자세도 해당됩니다. 나르시시즘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비난으로 흐르기 쉽고, 건강한 자기애는 자기 비판을 습관화해 나갑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자신의 인격과 존재 자체를 폄하하거나 감정적으로 해소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과 결과에 대해 논리적,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 태도를 길러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여러분의 힘든 일, 고마운 일, 두려운 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풍경, 또 기도 지향을 담아 보내신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1462님, 신부님, 차 사고로 6개월째 무릎이 굳은 걸 통증을 참고 펴는데 너무 힘들어요. 침묵하시는 주님께 때도 써보고 허약해진 제게 힘과 용기를 청해봅니다. 1462님,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나 보네요. 그러면서 아마 몸이 많이 좀 안 좋은 상태, 또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몸이 또 이렇게 좀 굳어가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무릎이 이렇게 굳어 있는 걸 이렇게 좀 힘을 줘서 좀 이제 피는 재활을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또 통증이 심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침묵하시는 주님.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 때 하느님께서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나 싶은 마음에 원망도 들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 우리 1462님의 그 아픔, 바로 그 곁에 그 통증을 함께 느끼고 계신다라는 것, 그 마음 느끼신다면 하느님께서 힘과 용기를 또 주시고 계시다라는 걸 마음속에서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재활 힘든 과정이지만 부디 잘 이겨나가고 또 다시 원래의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내시라고 우리 또 기도의 오솔길 기도 동지님들과 두 손 모아 화살기도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희망이시며 치유자이신 하느님, 1462님 교통사고로 인해서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재활 과정 가운데에서 나는 통증과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 이 자리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1462님 알게 해주시고 또 힘과 용기를 내려주시어 이 재활의 과정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은총 내려주소서. 아멘. 네, 조금 힘이 되셨을까요? 1462님. 또 재활의 과정 어떠신지 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 계속 기도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420님, 사랑하는 친정아빠가 80대 중반이신데 얼마 전에 요양등급 상급 받으셨어요. 느릿하지만 혼자 걸으시고 때론 저희보다도 기억이 정확하셔서 등급을 못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높은 등급이 나왔습니다.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한편으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엄마는 요양보호사를 따야겠다며 바로 학원 등록을 하셨네요. 한참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 치매 수발 들었던 기억에 힘들어하시던 엄마인데 엄마도 마음이 참 복잡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직장 다니는 자식들이라 뭐 하나 도움될 것 같진 않아요. 아빠를 위해, 엄마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네, 80대를 넘어가시는 아빠의 모습, 계속 뭐 늙고 병들고 연약해져가는 아빠의 모습을 바라보는 뭐 자녀들의 마음 편치 않겠죠. 무엇보다도 또 배우자로서 긴 세월을 곁을 지켜오고 계신 엄마의 마음도 아마 말할 수 없는 그런 무거움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아빠를 위해서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겠다고 이렇게 또 학원 등록하시고 또 배움의 길을 나선 우리 엄마의 선택도 응원하고 부디 이 자격증 꼭 따시기를 또 응원하겠습니다. 연로해져가는 부모님의 모습, 또 그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 또 자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답답한 심정,
모두 하느님께 들어 올리고 이런 가족들을 위해 또 필요한 은청 주시기를 청하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모아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죽음에 이르시고 끝내 부활로 약하심으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 주님,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장애를 가진 모든 약한 이들을 어여삐 굽어보소서. 세상은 여전히 강한 이들의 것인 듯 보이지만 주님의 사랑이 먼저 머무는 곳은 병들고 가난하고 슬픔이 있는 곳이었나이다. 평생을 헌신하며 가장의 역할을 다하신 아버지가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할 정도로 약해지고 그런 아버지를 요양하기 위해 역시 노구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건강과 함께 합당한 은총을 내려주소서. 이제 이 몸은 나이 먹어 늙었습니다. 하느님, 버르지 마옵소서. 당신께서 팔을 펴사 이루신 일, 그 힘을 오는 세대에 전하게 하소서. 시편 말씀 그대로 저희 기도로 받아주시어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주님 은총 안에서

안에서 주님께 받은 사랑 나누고 전하며 온 가족이 함께 오손도손 지내는 날이 많아지게 하여 주소서. 서로 사랑하라 이르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 모아 청하나이다. 아멘.

김현수가 부르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어느새 오솔길 산책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신승훈의 I Believe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성모님과 함께 기쁜 나날이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가오는 토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보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지구의 어떤 피조물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선택을 내릴 때도 공동의 집 지구를 먼저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구라는 이 위대한 생명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슬혜고요. 5월 이 시간에는요, 인류 생존 가이드라고 불리는 IPCC 보고서를 알기 쉽게 풀어쓴 책, 과학 선생님이 읽어주는 기후변화 보고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치령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IPCC 6차 평가 보고서가 나온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것보다 상황이 더 악화됐겠다 싶은데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06년도에 스턴 리뷰라는 보고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대응을 지금 하는 것이 더 값이 싸냐, 나중에 대응하는 것이 더 싸냐에 관한 보고서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이제 스턴경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최근과 같은 상황이라면 파리협정은 아마 체결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함께해요. 하지만 파리협정 당시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석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렇게 빨리 시장에서 물러날 거라고 알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재생에너지 가격이 거의 곤두박질 치듯이 그래프를 보면 땅으로 내려 꽂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지니까 그 다음 따라서 자연스럽게 설치율도 설치량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정치는 굉장히 답보를 하고 있지만 시장이 반대로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올해는 또 슈퍼 엘니뇨가 온다고도 하고 전쟁도 있고 여러 악재들이 겹쳐 있긴 하지만 저는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너무 나쁜 것만 바라보고 있었나 봅니다. 기후위기 문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1.5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거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오르지 않게 막아야 한다는 얘기. 1도도 2도도 아니고 왜 1.5도라고 정했을까요?
1: 네. 그 스즈메 문단속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예, 그 스즈메가 비밀의 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비밀의 문을 찾아서 제때에 그 문을 닫아야 돼요. 그 문을 닫지 않으면 지진이라는 재해가 발생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즈메가 문을 닫고 못 닫고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런데 1.5도라는 수치는 확률에 의해서 제한된 수치예요. 1.5도를 공식화한 보고서가 지구온난화와 1.5도라고 하는 IPCC의 특별보고서인데 그 저자 중 한 사람이 그 보고서를 발표하고 나중에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방어선을 낮추어 잡았다. 그러니까 이 1.5도라고 하는 건 기온이 상승했을 때 위험 확률을 계산하고 어떻게 하면 그 위험 발생 확률을 최대한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낮출 것인가에 대한 값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아니라 확률값인 거죠. 그래서 이 1.5도에 대해서 너무 다들 그 이제

0: 야, 1.5도를 넘어 쓰는 것 자체가 커다란 재앙이야. 이런 생각, 이런 거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무슨 말씀인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오랫동안 또 학생들에게 이렇게 쪽집게 선생님처럼 과학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런 기후위기 시대의 과학 교육의 역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0: 기후위기의 과학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과학이 뭔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행동을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과학은 일종의 번역기예요. 통역기예요. 지구는 굉장히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는 그 신호를 포착하고 이해하려는데 굉장히 게을렀어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이 과학이야말로 지구의 신호를 포착하고 그 신호의 의미를 해석하는 자동 번역기인 셈이에요. 기후위기 덕에 이 번역기 성능이 많이 개선됐어요. 지구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요. 근데 뭐 번역만 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 번역을 바탕으로 행동을 결정하고 또 그것이 나 하나만의 행동이 되지 않고 인류 모두가 함께 행동하기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겠죠.
1: 계속되는 기후변화를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행동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지금 바로 우리가 움직이고 변화해야겠습니다.

0: 아직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이웃과 작은 생명에 관심을 가지면 공동의 집을 살릴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생명을 살리는 생활, 나부터 시작합니다.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합니다.
1: CPBC FM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성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동료 신학생들과 함께 유학길에 오른 청년 김대관. 중국을 가로질러서 7개월여의 여정 끝에 1837년 6월 7일 마카오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심장은 뜨겁게 뛰었습니다. 내년 여름에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는 영원한 청년 사제이기도 한 한국 최초의 사제 성 김대관 안드레아 신부와 동료 순교자들과 함께 25 꽃다운 생의 마침표를 찍기까지 길이 없던 땅에 복음의 길을 열고 그 길 위에서 목숨으로 신앙을 증거했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자기 양떼를 벗이라고 애틋하게 부르며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조선교구의 첫 청년 사제가 시간을 가로질러서 21세기를 사는 세계 청년들을 또 오늘을 사는 우리를 만납니다. 2주의 책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 특집 지켜줄게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입니다.

박명선의 끝까지 사랑하셨다 들으셨습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 특집 지켜줄게. 자, 오늘은 김대건 신부님이 시간을 달려서 마구마구 오십니다. 생활성서사 영성서적으로 만날 거고요. 그래서 준비한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듣고 오늘 북셰프 바로 만날게요.

0: 한국인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떻게 순교의 잔을 들었을까요? 한 인간으로서 또 한 청년으로서 삶의 고비마다 어떤 기도를 드렸고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200여 년 전에 청년 김대건과 동료 순교자들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찾아와서 청년들을 만난다면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시대를 초월한 청년들의 지킴이 수호성인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들의 삶과 영성, 모범을 책으로 만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2주의 책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 특집 지켜줄게 그 세 번째 시간, 오늘 만나볼 수호성인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동료 순교자들입니다. 북셰프인 김병수 루제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청년이 오셨습니다. 세계 청년 대회 이제 내년 8월에 본대회니까 네. 1년하고 한 2개월, 3개월 정도.
1: 그렇죠. 3개월 채 안 남았죠?
0: 그렇죠. 네,
1: 8월 예. 초니까.
0: 그러니까요. 아마 그때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1: 우리 함께 바쁘지 않을까요?
0: 아 저도 아 그렇죠. 예, 아 저는 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 청년에서 조금 멀어지나 싶지만 어딜 가나라고 잡히는
1: 그럼요. 어디 가십니까?
0: 그렇죠. 그래서 지금 두 청년이 오늘 김대건 신부님 얘기하고 또 동료 순교자들까지 네. 예, 수호성인 선포된 후에. 삶과 영성을 나누려고 만났습니다. 특집도 이어가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너튜브로 들어주셔도 좋고요. 자, 알려주시죠. 제가 방금 얘기한 수호성인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입니다.
1: 네. 그래서 오늘은 그 103위 순교 성인들 중에서 대표로 김대건 신부님에 관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이미 익히 알고 있죠. 저는 이 책과 또 바로 살기라는 책으로
1: 아 기억하시는군요.
0: 대건별 씨라는 라디오 퀴즈
1: 기억 못하실 프로그램까지 수가 없죠. 그럼요.
0: 예, 만들어서 그때 청취자들이 그 책으로 공부하시고 거기서 문제 내가지고 퀴즈 풀고 장원까지 추억입니다. 예, 성 김대건 바로 알기 바로 살기 시리즈인데 일단 네. 성 김대건 바로 알기
1: 네, 오늘은 만나려고 하고요. 네, 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0: 이 책 제목 듣고 아, 그 책 기억하시는 분 꽤 많습니다.
1: 그럴 거예요. 그래도 꽤 많이 사랑을 받았던 책이고 네.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에 출간이 됐던 책이고요. 김대건 신부님의 탄생부터 순교까지 그리고 그분이 남기신 업적 영성 다룬 책입니다.
0: 네. 세계 청년대회니만큼 전 세계 청년들이 모이는 거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이 수호성인도 관심을 가진단 말이죠.
1: 그럼요.
0: 그리고 보편성이라는 주제로 이 각 나라 또는 각 대륙별로 제가 투표를 한 다음에 성인들을 발표한 거예요.
1: 네네네네.
0: 그러니까 다른 대륙에서는 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동료 순교자들을 잘 모를 수 있는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이 책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1: 그럼요. 그리고 예. 일단 우리부터 또 잘 알아야죠.
0: 그것도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기억하면 좋아요. 그때 김대건 신부님이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도 선정이 됐고.
1: 맞아요. 네.
0: 이 책이 더 큰 의미였죠.
1: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김대건 신부님 현양 활동이 꽤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김대건 신부님이 더 유명해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국내에서도 교회 밖에 있는 김대건 신부님 누군지 모르는 분들한테도 신부님을 알리는 기회가 됐었었죠.
0: 그때. 예, 맞아요. 그리고 서울세계청년대회를 앞둔 지금 주보성인이신 그리고 또 수호성인이신 김대건 신부님을 다시 바로 아는 시간을 오늘 마련하고 또 전하는 겁니다.
1: 네. 아까 제가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가톨릭 신자분들 중에 김대건 안드레아라는 이름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아마 다 알고 계실 건데 뭐 제가 그런 적도 있어요. 이제 막 천년성체 받은 한 뭐 12살, 10살 정도 된 초등부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김대건 신부님이 누군지 알아 했더니 우리나라 첫 번째 신부님이요라고 바로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0: 근데 이런 걸 물어볼 기회가 있으시네요.
1: 아 그래도 네 이게 사실 제가
0: 교사도 아닌데
1: 교사를 옛날에 했었는데 그때 말고 이제 저희 조카들이 좀 커가지고
0: 조카들과 대화를 하는군요.
1: 그래서 예, 제가 대부서로 가가지고 예. 혹시나 아나 싶어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오,
0: 근데 되게 똑똑하고
1: 오, 바로 딱 나오더라고요.
0: 예, 영특합니다.
1: 네. 아무튼 그 정도로 압도적인 인지도를 자랑하는 김대건 신부님이지만 그래서 얼마나 잘 알고 있나? 라고 돌아보고 또 질문하면 이게 자신 있게 저 잘 알아요라고 딱 나서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0: 그런 분이 대건별 씨의 잠원을
1: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말고
0: 그때 했었고 근데 저는 절대 못할 장원이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
1: 네.
0: 젊은 나이에 순교하셨고 나는 천주교인이오 뭐 네. 이런 말을 하셨었고 이 이상 정보는 내가 관심 갖고 알아보지 않으면 알긴 어렵긴 합니다.
1: 그렇죠.
0: 예비 신자교리에서도 이렇게 약간 훑듯이 지나가는 그쵸.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그냥 뭐 전례나 뭐 교리 이런 것들 더 위주로 아무래도 예비 신자교리 때 하다 보니까
0: 예예.
1: 물론 그런 것들 너무너무 중요하고 기본이 있고 핵심인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나 그 세계 가톨릭 교회 안에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와도 되는 민족이잖아요.
0: 그럼요.
1: 뭐 전 세계 유례 없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신앙을 받아들인 나라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박해시대 계속해서 꿋꿋하게 교회를 일구고 또 신앙을 지켜냈던 선조들에 대한 네, 자부심 네, 가져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심에 당연히 네, 신부님이 계시고요.
0: 맞습니다. 네. 많은 분이 목숨까지 바치셨고
1: 네.
0: 또 배교도 하셨고
1: 그랬었죠.
0: 네.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와서 순교하셨고
1: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0: 많죠.
1: 뭐 대표적으로는 뭐 최영업 신부님 어머님이신 이성래 마리아.
0: 맞아요.
1: 성인, 네.
0: 예.
1: 네. 아이 때문에 끝내 배교를 하셨다가 다시 돌아가서 순교를 하신 케이스로
0: 맞습니다.
1: 유명하죠.
0: 예. 네.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1: 그럼요. 너무너무 많죠.
0: 그 무명 순교자도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네. 그 중심 그리고 대표격인 분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다.
1: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공부하는 거는 단순히 역사 공부를 한다라는 개념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나의 믿음의 뿌리부터 튼튼하게 길러내는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생활성소사에서 이 책 성 김대건 바로 알기를 펴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고요.
0: 예,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는 루제로님과 제가 충분히 얘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또 전 세계에서도 아마 곧 이 책을 관심 갖고 김대건 신부님과 또 한국의 순교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1: 그렇죠. 네.
0: 이 책 본격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1: 네, 좀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성 김대건 바로 알기는 성 김대건 신부님의 일생 그리고 그분이 지녔던 영성 남기신 업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책인데요. 당시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던 시대적인 배경을 모르면 그 모든 게 설명이 안 됩니다. 신부님의 삶이라든지 영성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배경과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은 김대건 신부님의 탄생 이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시련을 겪었고 그 안에서 초창기 교회가 어떻게 씨를 뿌리고 또 싹을 틔웠는지부터 간략하게 훑어서 시작합니다.
0: 예. 어떤 배경에서 우리 교회가 탄생을 했고 또 어떻게 박해를 겪었는지 그걸 알면 김대건 신부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죠.
1: 네.
0: 그 다음에 신부님의 일생으로 넘어가죠?
1: 네, 맞습니다. 신부님이 사제 서품 후에 국내에서 사목 활동을 하시고 나서 금방 순교를 하시는 바람에 그 생애 자체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영원한 청년 사제라고 말씀하신 거에서 저도 좀 맞네, 그러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더더욱이나 세계청년대회 주보 성인으로서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도 했는데 그런 신부님의 어린 시절부터 신학생으로 선발되기까지가 한 챕터, 그리고 마카오 유학 시절이 한 챕터, 그리고 돌아오셔서 사제 서품 받고 국내에 들어와서 순교하시기까지가 또 한 챕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신부님의 삶을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0: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카를로 아쿠티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카를로 아쿠티스한테 좀 본받고 따라가야 할 것은 기본이었어요, 기본.
1: 맞습니다.
0: 그 순수한 믿음, 그리고 순명, 그래서 성모신심과 성체신심을 얘기하고 매일 미사 드리면 된다. 매일 묵주기도 바치면 된다.
1: 네.
0: 그래서 성체는 하늘나라로 가는 고속도로다.
1: 뭐
0: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을 하는 데까지 참 어렵다.
1: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몸이 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또 매일매일 미사 참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다들 잘 알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네. 순수한 마음으로 꾸준히 해왔던 성인의 행동을 우리도 할 수 있다.
1: 그렇죠.
0: 네. 라는 걸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 이 성 김대건 바로 알기도 네. 이 생애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방금 제가 얘기한 본받을 점,
1: 네.
0: 우리가 뭐 따를 점, 뭐 이런 걸 짚어주는 내용들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 맞습니다.
0: 예. 네.
1: 이게 짧은 생이라서 더더욱이나 신부님 생애를 다룬 부분이 책 속에서 분량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 생애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몸 느끼는 것, 마음으로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울림을 주지만 그 안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그 삶에서 읽어내야 되고 또 본받아야 할 것들을 책 뒤에서 더 꼼꼼하게 짚어줍니다.
0: 우선은 김대건 신부님이 하셨던 활동들의 의의가 있죠.
1: 그렇죠.
0: 예.
1: 네, 김대건 신부님이 스승님들과 나눴던 편지라든지 직접 제작한 조선 지도라든지 뭐 조선 순교자에 대한 보고서 이런 저작물들을 남긴 것 그리고 프랑스 선교사들의 조선 입국을 위해서 입국로를 계속해서 개척했던 것 그리고 짧았지만 열성적이었던 선교 활동 그리고 옥중에서까지도 그치지 않았던 선교까지 신부님의 업적과 의의 이런 것들을 당연히 다루고요. 그리고 그 삶 속에 어떤 앎이 담겨 있었는지도 또한 중요하게 다룹니다.
0: 삶 속에 알미다.
1: 네, 라임이다 예. 이렇게 네, 가군을 딱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들어갔는데
0: 예.
1: 네, 앞에서 살펴본 삶 속에 어떤 정신, 영성이 들어있었는지를 좀 차근차근

0: 천천히 되짚어보는 겁니다.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머나먼 마카오 유학기를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기꺼이 떠났고, 또 그 이후에도 고국에 있는 교우들한테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두려움 없이 몸을 던졌다는 점, 그리고 평등사상, 애민정신, 순교영성 때까지 지금 우리가 김대곤 신부님의 삶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선뼈에서 살 발라내듯이 발라서 딱 우리 밥그릇 위에다가 친절하게 올려주는 책이 되겠습니다. 네.
1: 씹고 뜯고 네.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이랄까요? 책머리에 김대곤 신부님 생애 연표가 있어요.
0: 네.
1: 그 굉장히 눈에 들어와서 좋고 또 부록에는 마지막 회유문 이거 마음 울립니다.
0: 그렇죠. 예. 최대한 많은 신자분들이 책을 더 쉽게 읽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연표고요. 보시고 눈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 회유문은 이게 김대곤 신부님 돌아가시기 전에 교우들한테 마지막으로 남기신 글인데 이거 진짜 마음을 막 읽어보셔야 돼요 꼭. 이 책에 실을 때는 저자이신 김정수 신부님께서 현대어로 번역하신 새 번역으로 실었어요. 그래서 본문을 다 읽고 나셔서 책 딱 덮지 마시고 조금 더 넘겨서 한 페이지만 더 넘겨서 부록에 실려있는 이 글을 꼭 다들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김대곤 신부님도 그렇고 또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어떤 마음으로 목숨까지 내버리면서 믿음을 지켰는가가 절절하게 다가오거든요.
1: 그래요. 끝까지 봐라. 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성 김대건 바로 알기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김대건 신부님과 동료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또 다가올 세계 청년 대회에도 천국에서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그렇게 통하길 바랍니다.
0: 네, 하느님을 믿는 것이 죽임을 당할 만큼 큰 죄로 취급받던 시절에 순교하신 그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을 꾸려나가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모여들어서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성인들이 얼마나 뿌듯해하고 흐뭇해하실까요?
1: 그러니까요. 네. 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게 참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도 해요. 네. 미사라는 것 자체도 기억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거고
0: 네.
1: 또 이 세계 청년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수호 성인들이 함께한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감사해집니다. 자, 성 김대건 바로 알기였고요. 성 김대건 안드레아를 생각했을 때 당시 그러니까 대건별 씨가 나오고 그 희년 때 우리가 많이 네. 불렀고 또 들었던 곡이 있어요.
0: 네.
1: 나는 천주교인이요 라는 곡 빼놓을 수 없죠.
0: 네, 예. 그럼요.
1: 김태진 배난쇼 신부님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0: 나는 천주교인이오였습니다. 김태진 배난시오 신부님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자, 2주의 책 오늘은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 특집 지켜줄게. 오늘 북셰프인 김병수 루째로와 함께 우선 김대권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으로 성 김대권 안드레아와 동료 순교자들 선정됐다는 거, 이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중에 기도로 동반해 주실 거고 우리도 기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준비한 책입니다.
1: 네.
0: 기도. 기도. 신간이죠.
1: 네, 맞습니다. 예,
0: 기도,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하느님, 이 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기도,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하느님, 100원 드는 문자 샵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이 세계청년대회를 지향으로 둔 기도 메시지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특별히 더 챙겨드릴 테니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 제목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그리고 기도를 해야지 생각만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자 일어나 가자. 이게 우리 이 세계청년대회를 생각할 때 또 나오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알려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아,
0: 어떻습니까?
1: 역시 네. 아이 책방지기. 아, 네. 정확하게 보셨고요.
0: 예.
1: 네. 먼저 이 책을 어떤 분이 쓰셨는지부터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생활성서사의 스테디셀러 중에서 가톨리시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미국의 위노나 로체스터 대교구장이시면서 워드온파이어라는 미디어 단체를 설립한 로버트 베런 주교님이 쓰신 가톨릭 입문서인데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가톨릭의 전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책이라서 지금 출간된 지 벌써 꽤 됐는데 아직도 독자분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책입니다.
0: 가톨리시즘.
1: 네.
0: 저도 봤던 거 기억납니다. 사진이 되게 많았던.
1: 맞아요. 네. 맞아요.
0: 그래서 네. 가독성이라고 하죠. 읽기 참 좋았던
1: 네,
0: 그런
1: 맞습니다.
0: 책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 네, 그 책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을 누가 썼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도,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하느님을 쓴 저자가 바로 그 가톨리시즘의 저자 로버트 베런 주교님이기 때문입니다.
0: 네. 이어지는 거군요.
1: 네. 예. 널리 사랑받은 가톨릭 입문서를 썼던 저자인 만큼 또 이 책도 누구나 쉽게 기도할 수 있도록 쓴 기도 입문서가 되겠습니다.
0: 입문을 얘기하셔서 아까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얘기할 때 예비자 교리의 이 교회사를 얼마나 깊게 얘기를 하나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라는 것처럼
1: 네.
0: 입문하시는 분을 위해 이 책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1: 너무 좋죠.
0: 읽고 또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1: 네.
0: 말을 전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1: 네.
0: 번역이 아주 읽기 편하게 잘 됐다.
1: 네.
0: 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1: 그런 얘기까지 벌써 들으셨어요. 네, 번역을 누가 하셨냐면요. 뛰어난 신학자이고 또 철학자이시면서 번역가이기도 하신 허차록 도미니코 신부님이 번역을 해주셨거든요. 아주 술술술 잘 읽힙니다.
0: 그렇군요.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 아니요. 그 전에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0: 오, 예, 예.
1: 네, 시중에 기도책 진짜 많잖아요. 숱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의 특별한 점 또 어떤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드리고 책을 펼치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깐 브레이크를 딱 밟았고요.
0: 예, 미리 네. 이걸 말해야 할 만큼 특별한 점이 있는 책인 거죠.
1: 그렇죠. 진짜 훌륭한 기도책들 이미 많이 나와 있고 또 2주의 책 가족 여러분은 아마 그런 책을 많이들 접해보시고 또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학적이고 아름다운 말이 담겨있는 기도 그런 책들도 좋고 또 어떤 책은 일간 아니면 주간 이렇게 꾸준히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된 책들도 실제로 기도 생활에 도움을 많이 주죠. 앞서 잠깐 우리가 언급했었던 성 김대건 바로 알기의 짝꿍인

0: 성균관 바로 살기도 26주 반년 동안 매주 기도하도록 설계가 된 책이고요. 네.
1: 그렇군요. 그런 시리즈도 있었잖아요. 불의기회를 바로 알기, 불의기회를 바로 살기.
0: 그렇죠. 성 김대건 바로 알기 살기 시리즈에 이어서 나왔던 네, 불의기회를 주교님 관련한 책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책들은 우리 GD같이 이미 기도에 너무 익숙하고 생활하는 분들한테는
1: 아유, 많이 부족합니다. 무슨 말씀이
0: 큰 도움이 되지만
1: 아유, 부족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0: 네. 아직 기도랑 그렇게 친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그렇게 좀 매주 기도하세요. 매일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요라고 안내하는 책들이 조금 벽이 좀 느껴진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1: 근데 그거는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라고 얘기한 게 그냥 겸손한 말이 아니라 저도 좀 막막하게 되는 상황은 있거든요. 시간에 맞춰서 하는 기도나 뭐 식사 전후 기도 뭐 이런 거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정도인 거지 자유 기도 막 이런 거 갑자기 하라 그러면은 좀 막막한 게 있거든요.
0: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생활화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는데 매일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1: 약간
0: 되지?
1: 약간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0: 그런 것도 있고. 네,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이 책 기도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하느님은 기도 왕초보도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차근차근 도와주는 친절한 기도 입문서입니다.
1: 예, 네. 그래요. 그런 CM송 있었잖아요. 왕 초보 기도 이렇게
0: 기도가 맞았나요? 그 자리에
1: 아니죠. 원래 영어였는데 바꿔가지고 한번 해본 거예요. 예, 예. 왕 초보 기도 김병수와 뭐 이렇게 아니 생활 성서사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0: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1: 세계 청년대회 뭐 다 되네요. 웃자고 한번 해봤고요. 네. 자, 그래요. 어떻게 가능한지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0: 네, 이 책을 딱 펼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내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라고 하셨던 의구심이 딱 풀릴 겁니다. 책의 맨 첫 장에 나오는 게 바로 기도는 무엇인가이기 때문입니다.
1: 근데 무슨 무엇인가라고 그러면 약간 네. 철학적이라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뭘까? 뭐 소통? 뭐 대화? 뭐 이런 걸까?
0: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1: 그래야겠죠.
0: 바로 아 그렇구나.
1: 예, 예, 예. 네. 장 제목을 훑으니까 이게 얼마나 친절한 기도 입문서인지 알 수 있어 보입니다.
0: 네. 예.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짜 이것도 근데 그렇게 철학적으로 막 뭐 신학과 철학에 기대서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정말 일상적인 언어로 쉽게 풀어주거든요. 기도란 뭐 흔히들 하는 뭐 하느님과의 대화다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대화라는 것도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대화란 무엇이냐. 이 사람이랑 길게 시간을 보내는 게 그래야지 대화도 가능해지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랑 친해지려면 그 친구랑 자꾸 만나고 자꾸 어디를 같이 가고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하느님이랑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를 쭉 설명해 준 다음에 그다음에는 기도의 원칙으로 가요. 기도할 때는 이러이러한 거를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를 이어주고 그러니까 기도의 개념을 알고 기도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원칙까지 먼저 기초적으로 알고 난 다음에 기도의 다양한 형태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양한 기도를 어떻게 바치면 되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정말 그 개인 코치처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1: 네. 뭐 전례 기도가 있을 거고 네. 또 뭐 성경 읽으면서 하는 기도 있고 네. 또 아는 분은 아는 뭐 관상 기도, 뭐 네. 또는 뭐 신심 기도,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0: 네, 좀 뭐 이렇게 용어로 들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전례 기도라는 건 미사, 성무일도, 신경, 사도신경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신심 기도라는 건 성시간, 성체조배, 묵주 기도, 십자가의 길 같은 기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잘 알려진 기도들을 포함해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거룩한 독서. 책을 읽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등등 많은 기도를 다루는데요. 이 각각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기도가 왜 좋은 기도인지를 알려준 다음에 아직 그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 설명하듯이 충분히 그 사람들도 따라할 수 있게끔 차근차근 기도 방법을 알려줍니다.
1: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는 저도 예전에 라디오 피정이라는 프로그램 하면서 천천히 성경 읽으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음악들 들려드리면서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걸 하면 참 좋은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많이 모르셔서
0: 맞아요. 네.
1: 선물로 이 책을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예. 정말 좋죠. 저도 그래서 당분간은 책 선물할 일 있으면 좀 이 책을 선물 좀 주변에다가 드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예.
0: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직까지도 아 기도 막막한데 막연한 벽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면 꼭 한 부분씩 책을 읽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 책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몇 부분을 오려 붙여가지고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1: 예, 그래요. 지금 만나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께 선물로도 드리는 기도,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하느님의 일부를 생활성서사 김병수 루체로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제가 이 책으로 바라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배우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실제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지요. 좋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씀드려 보십시오. 그 순간에 바로 당신은 이미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시려 합니다. 기도는 하느님이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일이며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닦는 일입니다. 폴 머레이 신부는 중세 도미니코의 수사였던 윌리엄 페랄두스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께 문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기도는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 기도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하느님의 일부를 김병수 루체로님이 읽어주셨습니다. 뭐 일부를 잘 이 편집해서 네. 가져오신 부분이었고요. 제가 자꾸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당신은 기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마지막 문장이 딱 요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기 맞아요.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라는 거.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뛰어갈 텐데 훨훨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이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네. 우리가 문을 열면
1: 하느님께서
0: 들어오신다는 네. 거. 들어오면은 들어오면 내가 날아가겠다. 뭐 이런 느낌의 네. 어떤 노래를 세 개나 불렀네요. 좀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어떠셨습니까?
1: 네, 아, 이 책 정말 이 부분 듣고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아, 나는 원래 기도를 잘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구나. 하느님이 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하느님을 향해서 내 안에는 문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창문도 있고 미닫이 문, 여닫이 문, 여러 가지 문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문을 하느님을 향해서 여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인 셈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지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먼저 들어와서 우리한테 말을 이미 걸고 계시다라고 하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흔하게 하는 얘기, 기도란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느님께서 이미 내 안에서 나한테 대화를 시도하신다는 건 이미 기도를 하고 계신 거죠, 내 안에서.
0: 그렇네요.
1: 네. 어쩌면 이 책에 나온 안내대로 기도하는 건 거꾸로 이미 내 안에 머물고 계시는 하느님께 가는 문을 여는 일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는 하느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1: 네.
0: 우리가 우리 마음을 그냥 열고 우리가 네.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1: 맞습니다.
0: 그 자리에 하느님이 그대로 계신 거잖아요.
1: 언제나 계시고 항상 우리는 성체영하면 또 언제나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신 건데
0: 그러니까요. 네. 자연스럽게 또 지난 방송 성체신심 얘기도 이어지고
1: 이어지네요.
0: 또
1: 네.
0: 김대건 신부님도 같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겠다. 그 맞습니다.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1: 네. 저도 그런 생각 정말 이 책 만들면서 많이 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책 기도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하느님 이제 제목이 좀 들어오시죠. 부제목까지 내 안에서 이미 기도하고 계신 하느님 이 책이 좋은 길잡이이자 또 동반자가 되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0: 예.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년에 있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어떤 성공적인 순례가 되도록
1: 네.
0: 이게 그냥 정부 행사나 뭐 축제 이런 게 아니거든요.
1: 그렇죠.
0: 예, 네. 저희가 회차마다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이거는 순례입니다.
1: 네.
0: 청년들이 순례로 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느낀 은총을 청년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뭐 기존 세대들이나 아니면 아이 세대들한테 또 전하는
1: 네.
0: 파견자의 마음까지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고
1: 네.
0: 그 안에서 기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기뻤길. 기도하고요.
1: 네.
0: 신청곡 있으시죠? 마무리해 주시고
1: 네.
0: 들려주시죠.
1: 이제 여름 돼야지 찾아올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디디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신청곡은요. 오늘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소개하지는 못했는데 이 책 속에 아빌라의 성 데레사, 십자가의 성 요한, 뭐, 토마스 머튼 같은 우리 교회의 아주 훌륭한 영성가들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아빌라의 성 데레사가 남긴 기도문에 노래를 붙여서 만든 네, 아무것도 너를 함께 듣고 싶습니다.
0: 네, 성 바오로 딸 수도의 수녀님들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들려드리면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 특집 지켜줄게 오늘은 생활성서사의 영성서적으로 김대건 신부님 만났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김병수 루체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김병수 루체로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성 바오로 델 수도의 아무것도 너를 들으셨고요. 이어진 팝송은 십자가의 성 요한의 영성을 떠올렸을 때 참 잘 어울리는 곡이어서 골랐습니다. 닉 헤이브와 The Bad Seeds가 함께한 Into My Arms 들었습니다. 자, 오늘 김대건 신부님과 또 동료 103위 성인들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를 지향으로 기도하면서 생활성서사 영성서적 만났습니다. 방송 끝나는 시간까지 오늘 만난 책 중에 기도는 선물로 드리니까 문자로 성함수도 붙여서 신청해 주시고요. 마무리하는 곡은 토머스 머튼을 떠올렸을 때 이 팝이 또 어울려서 준비했어요. 조니 미첼의 Both Sides Now 들려드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45번, 맑은 하늘 5월은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단어만 보면 꼭 예수님께서 영영 우리 곁을 떠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 개입하지 않는다면서 시계공 하느님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시계도 가끔 수리해야 하고 건전지를 갈아야 할 때도 있죠. 그렇게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시계를 살피고 계십니다. 이별이나 떠남이 아닌 또 다른 모습으로 함께하실 승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은총 가득한 대축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5월 17일 주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대축일이죠.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9월 6주간의 긴 여정을 이제 끝내고 주님이 승천하시는 기쁜 시기가 시작됩니다. 은총 가득한 대축일 보내시기

되시길 바라고요. 이런 또 기쁜 날에 나누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샵 1053, 우물정 1053,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FM 105.3이죠. 1053으로 문자 메시지 통해서 기쁨 나눠주시고 하고 싶은 얘기, 신청곡도 많이 남겨주세요. 유료 100원입니다.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있으시면 빵톡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일이죠.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코너 준비하고 있는데요.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태진 신부님이 부르는 그리스도 찬가 듣고요. 이어서 나정신의 성령의 바람 타고 듣고 올게요.

붓꽃이 핀 교정에서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떠나고 없는 하루 이틀은 한 달, 두 달처럼 긴데 당신으로 인해 비어있는 자리마다 깊디 깊은 침묵이 앉습니다. 낮에도 뻐꾸기 울고 찔레가 피는 5월입니다. 당신 있는 그곳에도 봄이면 꽃이 핍니까? 꽃이 지고 필 때마다 당신을 생각합니다. 어둠 속에서 하얗게 반짝이며 찔레가 피는 철이면 더욱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은 다 그러하겠지만 5월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가 많은 이 땅에선 찔레 하나가 피는 일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세상 많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을 사랑하며 오래도록 서로 깊이 사랑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생각을 하며 하늘을 보면 꼭 가슴이 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서로 영원히 사랑하지 못하고 너무도 아프게 헤어져 울며 평생을 사는지 아는 까닭에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고 오늘처럼 꽃잎에 편지를 씁니다. 소리 없이 흔들리는 붓꽃잎처럼 마음도 늘 그렇게 흔들려 오느니 가느니 눈치에 채이지 않게 또 하루를 보내고 돌아서는 저녁이면 저미는 가슴 빈자리로 바람이 가득가득 몰려옵니다. 뜨거우면서도 그렇게 여린 데가 많던 당신의 마음도 이런 저녁이면 바람을 몰고 가끔씩 이 땅을 다녀갑니까? 저무는 하늘 낮달처럼 내게 와 머물다 소리 없이 돌아가는 사랑하는 사람이여.

네, 그대에게 평화를 일요일 코너죠.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오늘은 도종환 시인의 5월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문소리가 부르는 노래로 쓰는 편지였어요. 5월 또 이효지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시도 함께하니까 정말 계절로는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또 아름답고도 아픈 계절인 것 같습니다. 마르코 알콩달콩님이 찬미예수님 코로나19 감염으로 오랜 기간 힘들었고 예전처럼 걷기 위해 오늘도 엄마와 재활에 열심인 우리 아들 미카엘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이 노래 꼭 들려드려야겠네요. 재활도 하시는 미카엘 저도 함께 응원하고요. 노코아빠 승유님은 포항의 서정만 신부님 축일 축하드립니다. 이시 노르셨군요. 금요일 축일이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내년이면 환갑을 맞이하는 나이가 됐지만요. 어려서는 매해 5월이 되면 이성가를 들으면서 함께 따라 부르기도 하며 자랐던 때가 기억나요. 5월 성모성월에 성모님 떠올리며 가톨릭 성가 거룩한 어머니 듣고 싶습니다 하셔서요. 네, 두 곡 준비해 봤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바다의 목소리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듀엣 베베가 부르는 거룩한 어머니까지 이어드릴게요.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바다가 부르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듀엣베베의 목소리 거룩한 어머니였습니다. 자, 오늘 성인 중에는 파스칼 바일론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양떼를 돌보며 성소를 키웠는데요. 24살에 입회해서 평생 평수사로 살면서 문지기, 부엌일 등 자신의 소임을 충실히 행하면서 깊은 성체 신심을 보여준 성인입니다. 그래서 성체대회와 그 준비위원회의 수호성인이고요. 또 요리사와 제빵사의 수호성인이기도 합니다. 파스칼 바일론 세례명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 밖에도 오늘 또 축일 맞은 성인이 성녀 바실라, 성녀 유니아 등 11분인데요. 축일 맞은 분들이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그대평화 가족들과 함께 축하 인사 전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 기다리고요. 노래 이어드리겠습니다. 팍스의 성체 듣고요. 이어서 17이다. 처음과 같이 끝에서도.

팡스의 성체에 이어서 17이나 처음과 같이 끝에서도 띄워드렸습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인 오늘은 사도들을 파견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에 대해 듣죠. 승천을 앞두고도 살뜰히 모든 것을 챙기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 일상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살피고 계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의 강론이 아니고 또 공동의 집이 이어지죠. 그래서 잠시 후에 저랑 다시 만나실 수 있고요. 노비스가 부르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세 띄워드리면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0: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0: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풀립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월 18일 부활 제7주간 월요일 오늘 미사는 미리네 천주성삼성직 수도회 최도헌 요한 요셉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성부 오른편에 중계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1: 아멘.
0: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의 힘을 저희에게 주시어 주님의 뜻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거룩한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3: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아폴로가 코린토에 있는 동안 바오로는 여러 내륙 지방을 거쳐 에베소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제자 몇 사람을 만나 여러분이 믿게 되었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오로가 다시 그러면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오로가 말하였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님을 믿으라고 백성에게 일렀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오로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시어 그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예언을 하였다. 그들은 모두 열두 사람쯤 되었다. 바오로는 석달 동안 회당에 드나들며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토론하고 설득하면서 담대히 설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세상의 나라들아,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2: 세상의 나라들아, 하느님께

0: 흩어지고 원수들은 그 앞에서 도망치네. 연기가 흩날리듯 그들은 흩어지고 불길에 밀초가 녹아내리듯 악인들은 하느님 앞에서 사라져 가네.
1: 세상의 나라들아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0: 의인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리라.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너희는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주님이시다.
1: 세상의 나라들아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0: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외로운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사로잡힌 이들을 행복으로 이끄시네.
1: 세상의 나라들아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0: 주구하여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하느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알렐루야.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1: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우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참이합니다.
1: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 모든 것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서 하느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자기들 마음속에서 느끼는 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또 흔들릴 때가 올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때 당신 말씀을 기억해서 잘 참아 견디도록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기서 이기는 것은 육신의 승리를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유혹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많이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명예에 대한 유혹도 있고 물질에 대한 유혹도 있고 쾌락에 대한 유혹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를 맞을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에 그대로 따라가기가 일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려 하실 때 40일 동안 엄제를 하셨는데 그때 마귀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 예수님을 흔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유혹에도 따라가지 않으셨고 다만 천주 성부께서 원하시는 대로 맡기신 일을 완수했을 따름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지만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나를 버려두고 다 도망가겠지만 나는 외롭지 않다.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살지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지 하느님을 등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살 수는 없고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지만 영원한 천국을 외면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남에게 칭찬을 들어도 그만이고 욕을 들어도 그만입니다. 단지 일이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남에게 칭찬을 들을 때나 비난을 들을 때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나 세상 어떤 물질에 마음이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차지하면 세상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이 될 것이고 하느님을 잃어버리면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배척을 당하셨고 당신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옛날 모세시대 구리뱀이 장대에 달리듯이 사람의 아들은 그렇게 높이 달릴 것이고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잡아당겨 내게로 오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을 다 차지해도 하느님을 잃어버린다면 보잘것이 없고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네, 그러나 이 세상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또 하느님을 차지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세상은 결국 우리를 다시 찾아올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즉 뒤를 돌아보시지 않고 당신의 사명이 십자가만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면 이 세상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아까워할 게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예수님의 뒤를 충실히 따라가도록 합시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드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오늘의 주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

0: 주님, 이 흠없는 제사로 저희 죄를 씻어주시고 저희 마음에 천상 생명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더 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이제 죄와 죽음은 사라지고 타락하였던 만물이 새로워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1: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주옵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예수 그리스도여,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오.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1: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0: 묵주 기도 환희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0: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0: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0: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2번.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당신은 어떤 때 소설을 읽으시나요? 보통 여가 시간을 재밌게 보내려고 소설책을 읽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요, 이 소설을 읽는 것에는 생각지 못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감수성이 자라나고 또 사회적 지능도 높아진다는데요. 등장인물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우리 독자들의 마음도 성장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또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이 소설을 앞으로 더 즐겁게 읽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5월 18일 월요일 시작했습니다. 다시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장원진의 옥탑방 멜로디 첫 곡으로 띄워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소설 많이 읽으시나요? 저는 옛날에는 소설을 잘안 읽었거든요. 제가 요즘 유행하는 그 MBTI로 따지면 성향이 T, 조금 감성보다는 이성적인 것에 가까운 성격이어가지고 소설이 막 그렇게 공감이 잘안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조금 세상 경험도 많아지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소설 너무 재밌더라고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어떤 것을 가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소설을 많이 사서 읽기 시작했는데 고전을 좀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브람스를 좋아하시나요? 이런 소설도 최근에 재미있게 읽은 책이고요. 뭔가 현실이 그렇지 못한데 소설을 통해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뭔가 그 음악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 시간들 오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 시간 쭉 함께 해주시고요. 그대에게 평화를 참여하시는 방법 샵1053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물정 1053 유료 100원이고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있으신 분들은 빵톡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로 이어갈게요. 한국 천주교 살레시오의 음반에서 젊은이여 일어나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나빔의 Come Out 듣고 올게요.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비가람 출판사에서 펴낸 민명자 작가의 책 새벽 한 조각에서 그러니와 그러나 함께 하겠습니다. 어느 잡지에 수필 한 편을 실은 적이 있다. 그런데 책을 받아보니 접속사 하나가 원고와 다르게 나와 있었다. 그러니가 그러나로 바뀐 것이다. 순접으로 이어져야 할 문장이 역접으로 이어졌으니 문맥이 통하질 않는다. 예컨대 걱정하던 일이 잘 해결되었다. 그러니 안심해라 할 것을 걱정하던 일이 잘 해결되었다. 그러나 안심해라 한 셈이다. 오타쯤으로 이해할 독자도 있겠지만 내 마음은 별로 개운치 않았다. 그러다가 문득 비록 그래서만이 아니고 세상살이에서도 이처럼 그러니가 낄 자리에 원치 않는 그러나가 끼는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살아온 날들만 봐도 그렇다. 내 삶을 한 권의 책에 비유한다면 그동안 살아온 시간과 이야기는 책의 행간과 문장에 비유될 수 있으리라. 모년 모월 모일 민 아무개 태어나다로부터 시작되는 내 삶의 첫 페이지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이상과 꿈의 언어들로 출발했다. 돌이켜보면 그 무한하게 열린 여백의 장으로부터 적어도 15살 이전까지는 내 삶의 행간과 문장들은 행복의 연장선 위에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러니와 접속되었던 시기였다. 그때는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었다. 세상에 거칠 것이 없었고 두려운 것도 없었다. 나는 마치 토질 좋은 땅에 뿌리를 내려 적당한 수분과 햇빛을 받으며 여문 꿈을 키우는 나무와도 같았다. 그 시기의 이야기들을 묶어본다면 아주 행복한 주제로 이루어진 몇 개의 단락으로 구성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기부터 나의 삶은 그때까지의 그러니와는 다른 방향으로 반전되어 갔다. 중학교 3학년 수업 도중 학교로 찾아온 이모가 울먹울먹 전해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그 시작이었다. 그날 아침 아버지는 웃는 얼굴로 일터로 나가셨다. 학생들이 모두 수업 중인 교정에서의 까마득한 적막감, 그 쨍한 햇빛, 교실에서 까르르 들려오는 학생들의 웃음소리를 등 뒤로 환청처럼 들으면서 교문을 나설 때까지도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나서야 비로소 아, 나에게는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신 거구나 하는 절망감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승객들의 시선도 아랑곳 없이 흘렀던 그때의 눈물은 바로 나의 삶이 의도하지 않은 것과 접속되는 순간을 확인해주는 증표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충격으로 어머니도 돌아가셨다. 그 후에 대학 입학과 중퇴는 또 어떠했던가. 당시 감당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도 대학은 내가 유일하게 붙들고 가야 할 희망이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끈을 놓아야 했다.
대학 중퇴는 곧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에 대한 포기와 좌절을 의미했다. 이렇게 예기치 못했던 삶의 전환점들은 내 삶의 문맥을 어긋나게 하는 그러나로의 접속이었다. 그리고 결혼. 하나의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는 이 지점에서부터 나의 문장들은 수많은 느낌표와 물음표를 달기 시작했다. 남편과의 만남과 아이들 출산. 아, 그건 분명 느낌표였다. 그러나 그런 순간들보다 더 오랫동안 나는 물음표나 갈등의 언어들과 화해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러니와 그러나는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자리를 바꾸며 지금까지 긴 페이지를 이어오고 있다. 아마도 그런 일을 내가 목표로 했던 관역의 명중한 화살이라고 한다면 그러나는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의도대로 명중하는 화살을 몇 번이나 쏠 수 있을까? 유년의 꿈은 아름답고 원대하지만 성장한다는 일은 곧 그러나를 배워가는 일이다. 그러기에 하나의 문장과 문장의 마디를 이어가듯 써가는 삶의 문장들은 아무래도 순접보다는 역접으로 접속될 때가 더 많은 듯하다.

그대에게 평화를 월요일 코너죠.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이어서 김기은 베로니카의 항상 언제나 들었습니다. 오늘 또 코너를 소개해드리면서 너무 깊은 공감을 하고 저도 감동을 받은 내용이긴 해요. 특히 이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결혼, 하나의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는 이 지점에서부터 나의 문장들은 수많은 느낌표와 물음표를 달기 시작했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지 않나요? 어떤 느낌표들.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들도 느껴보고 또 대체 왜 이럴까?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아이들은 왜 이럴까? 하는 물음표를 달기 시작한 그런 순간. 그래서 결혼을 해야 정말 어른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기도 한것 같습니다. 정말 소설가들은, 작가들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생각하는지 존경스럽고 또 이런 표현을 알게 돼서 감사한 마음도 큽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6687님이 저는 최양업 신부님 두 번째 희망의 순례를 시작합니다. 시복을 위한 한 걸음 다가가는 순례가 되도록 응원해 주세요. 30군데지만 아, 이렇게 많나요? 험난한 순례의 발걸음에 응원 보내주세요 하시면서 최현용 스텔라의 샬롬 신청하셨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다니신다는 걸까요? 30군데나 돼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조금 걱정이 되지만 시원하게 이렇게 챙겨가고 옷도 시원하게 입으시고 천천히 건강에 유의해서 기쁜 순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5687님이 신청하신 최은영 스텔라의 샬롬 듣고요. 이어서 이매 노래 연구회 음반에서 사랑되어 내게 오신 분까지 듣고 올게요.

5687님의 신청곡 최은영 스텔라의 샬롬 이어서 이메노르의 연구회 음반에서 사랑되어 내게 오신 분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이 축일인 성인은요, 교황이었던 성 요한 1세, 그리고 카푸친 작은 형제회 소속 수사였던 성 펠릭스, 그리고 동정 순교자 성녀 클라우디아 등 22분이나 됩니다. 오늘의 성인들을 찾아보니까 디오스코로, 그리고 마트로나, 베난시오. 우리 김태순 베난시오 신부님도 축일이실까요? 축하드립니다. 빌리암, 세라피온, 알렉산드라, 에리크, 에우프라시아, 엘지바, 율리타, 카밀리아 젠틀리, 테오도토, 테쿠사, 파이나, 페레다리오, 포타몬 등 22분이나 됩니다. 오늘 축일을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주위에 축일 맞으신 분 있으면 축일 축하한다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또 좋아하시겠죠. 함께 축일 축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꽃동네 시도자 찬미단의 축복합니다. 듣고요. 이어서 가등 중창단 그리스도 향기 가득한 날이면까지 이어드립니다.

꽃동네 수도자 찬미단 축복합니다. 이어서 갓등 중창단 그리스도 향기 가득한 날이면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길 거라는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이겼다 하는 과거형의 문장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시죠. 세상을 살다 보면 용기가 필요한 순간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 낼 각오를 하면서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드윈 킴이 부르는 용기를 내어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어디 찾아가지 않고도 신앙을 키울 수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때 그 특강 참 좋았는데 녹음이라도 해둘 걸 아쉬우셨나요? 그럴 땐 유튜브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검색해보세요. 이상재 가스트 신부의 보듯게살, 사제의 수도자들의 신앙특강, 가비가 전하는 사람 사는 풍경들, 그리고 대구 CPBC의 라디오 방송 현장까지 다 골라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눈으로 보고 다시 들을 수 있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지금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524번 성마리아는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부활 제7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영천성당 보좌 김재우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충분히 불안해할 만한 주제였죠.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 나선 순간부터 제자들은 단한 번도 스승의 곁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먹고 자는 것은 물론이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제자들이 함께였죠. 마치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던 이들입니다. 그랬던 자신들에게 오늘 스승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버려두고 사방으로 흩어질 만한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긴다고 하는 불안이 제자들 마음속에서 조금씩 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이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만약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어떠셨겠습니까? 선뜻, 아, 그렇구나 하셨겠습니까? 아마도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란 생각부터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도 더할 나위 없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더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아쉽게도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느님은 다르십니다. 인간의 틀을 아득히 초월해 계시기에 더 멀리 내다보시고 우리를 위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을 이기신 그분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저마다 용기를 냅시다. 아멘.

부활제 7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영천성당 보좌 김재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재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순례 성모상이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신암성당을 방문합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오후 4시 환영미사, 저녁 7시 30분 미사와 성시간, 그리고 철야조배가 있습니다. 5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3차례 미사가 봉헌되고 6일 오전 6시 30분에는 환송미사 겸 첫 토요일 신심미사가 거행됩니다. 또 6일 오전 11시에는

0: 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특별미사가 봉헌될 예정입니다. 시남성당에 오실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티마 성모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회사에서는 20살이 되면 어른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먹는 나이. 그런데 우리는 나이를 먹는 속도만큼 마음까지 그렇게 잘 자라고 있는 걸까요?

내 감정을 함부로 쏟아내지 않는 사람. 서툰 하루를 보낸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 몫의 책임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어른에 조금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성년의 날. 오늘의 주인공들이 조금 더 괜찮은 어른이 되어가는 그 시작의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 역시 오늘 하루쯤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죠? 나는 지금 어떤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가?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뽁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데이식스 멤버 중 원필, 이 원필님의 어른이 되어버렸다라는 곡으로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성년의 날, 주인공들이 2007년생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나, 심지어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심지어 몇 년이 지난 후에 태어난 사람들. 이런 이야기 하는 건 부터가 꼰대라고 하던데, 어떤 어른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예전에 성년 어른은 생년의 날에는 장미, 향수 같은 선물을 주고받기도 했죠. 근데 요즘은요, 시계, 지갑 같은 조금 더 실용적인 선물을 선호한다고 해요. 뭐야, 더 비싸진 거잖아. 그 중에서도 시계는 흘러가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라 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좋다. 아무쪼록 오늘 성년의 날 성인이 되는 2007년생 분들 축하드립니다. 혹시 듣고 계신 우리 보기들 중에서도 오늘 성년의 날 축하받아야 되는 분들이 계실라나? 어떤 기분일라나? 와, 2007년생. 아, 그러면은 2026학번이겠네요. 그쵸? 저는 대학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어른 되고 싶었어요? 저는 막 어른이 될 준비도 못한 채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른이 되어서 크게 달라진 건 자유인 것 같은데, 내가 이 자유를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커가지고, 특히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되게 저 나름대로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준비도 못하고 어른이 되어서 갑자기 주어진 이 자유를 내가 어떻게 대처하지?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내가 주어진 일만 하면 되고 그냥 크게 안 봐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대학생 되고 나서 보니까 대학교 수업도 너무 자유로워.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돼.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꽤나 다 그때 당시에 사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거 분명히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실 말인데 저는 그 군대 들어가는 친구들이 되게 부러울 정도였어요. 그냥 또 다시 들어가서 누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자유가 다시 없는 삶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 자유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하고 욕을 더럽게 많이 먹었죠. 자, 동우님, 북디님 반갑습니다. 감정을 잘 참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해주는 어른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성년의 날 축하드립니다. 8856님도 성년의 날 아득한 옛날 일이네요. 그래서 그 옛날에 장미꽃과 향수를 받으셨나요? 김정배님, 어른이라면 존경받아 마땅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존경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하는데 남의 잘못은 잘 지적하면서 제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한 저를 깊이 반성하게 되네요. 언제나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어른이고 싶지 않아요. 어른이면 안 좋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류하느님, 좋은 아침입니다. 만 19살 청소년들 성년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좋은 어른으로 잘 성장하길 바라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활기차게 시작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문자 하셨네요. 자, 오늘 코너 소개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까지 함께하고요. 이어서 나의 결심, 다짐을 복이들과 같이 외치는 다 힘내볼지니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나의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또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현미 문화평론가와 문화예보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여러분들의 소통 창구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은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0: 吃金鱼呀，我奶奶吃金鱼妹，我奶奶吃哎呀种。
1: 네날씨정보를불러오는중입니다날씨정보를불러오는중입니다5월18일월요일오늘의날씨를전해드립니다오늘도때이른더위한여름같은더위가이어지겠습니다아직까지아침공기는선선하지만맑은하늘에볕이강하게내리쬐면서한낮의기온이빠르게오르겠는데요먼저현재기온입니다서울 16.8 도광주 17.1 도대구 18.5 도를보이고있습니다한낮에는서울30 도춘천과광주32 도까지오르겠고영남지역은33 도안팎까지치솟겠습니다특히대구는34 도로대부분지역평년기온을2 도에서8 도정도웃돌겠습니다오늘전국대부분지역대체로맑겠지만자외선이매우강하겠고덩달아오존농도도짙어지겠습니다내일도평년보다더운날씨가이어지다가수요일에비가내리면서고온현상이누그러지겠습니다수요일오전전남서부와제주도를시작으로오후에전국에비가내리겠습니다비는목요일오후에대부분그치겠습니다이상 CPBC 날씨캐스터수진이었습니다일교차큰전형적인봄날씨라고하기에는한낮에너무뜨겁습니다때이른더위가찾아왔는데요한낮에30 도를웃도는곳이많겠습니다여기에자외선도강하고덩달아오존농도도짙어지는등한전형적인여름날씨가한여름날씨가이어지니까요여러분들날씨잘참고를하셔야겠습니다자그러면오늘날씨에어울리는노래두곡듣고오겠습니다이무진의잠깐시간될까다비치의팡파레

빡빡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줌. 밥을 한 끼 대접한다는 거, 생각보다 훨씬 깊은 마음이 담긴 일인지도 모릅니다. 잘 챙겨 먹고 지내나 싶은 걱정, 오늘 하루도 버텨내길 바라는 응원, 그리고 말로 다하지 못한 고마움까지 우리는 참 많은 마음을 밥 한 끼에 담아 건네곤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누군가가 밥을 산다는 거 정말 이상한 일이지 않나요? 휴가를 나온 군인 몇 명이 저녁을 먹기 위해 한 식당에 들어가 단체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 옆 자리에 앉습니다. 잠시 후 먼저 식사를 마친 단체 손님들이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그중 한 분이 가방을 한참 뒤적이더니 식당 직원을 조용히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5만 원짜리 한 장을 건네며 귓속말로 군인들 식사값에 보태주세요 하신 거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군인들은 망설일 틈도 없이 식당 밖으로 뛰어나갔고 멀어지는 손님에게 연신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어쩌면 그날 군인들이 받은 건 단순한 밥값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청춘을 따뜻한 저녁 한 끼로 응원하고 싶었던 진짜 어른의 뜨거운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보기들은 오늘 어떤 사람에게 밥을 한 끼 대접하고 싶으신가요?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응원의 마음까지 담아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은 누군가. 그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듣는 분들이 밥 한 끼 얻어먹는 것처럼 든든해질지도 몰라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윤현상, 윤보미의 밥 한 끼 해요 듣고 오셨습니다. 군인들에게 밥을 사주는 어른 너무 멋있지 않나요? 크, 우리 훈련받느라 힘든 우리 군인들에게 식사값 대신 좀 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탁 5만 원짜리를 내놓는 어른 너무 멋있습니다.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이 특히나 더 마음이 쓰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 내 아들 같고 짠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 받은 군인들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오잉? 밥을 다 사주시네? 아싸! 맛있게 먹자. 우리 남은 돈으로 뭐 커피 먹자. 막 케이크 먹자. 막 이게 아니라 바로 뛰어나가서 너무 정말 군인스럽게, 군인답게 바로 뛰어나가서 감사하다고 허리를 몇 번이나 숙여서 인사를 하는 예의를 갖추는 그 모습이 뭐 제가 낳은 아들도 아닌데 너무 기특해 보이고 대견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밥을 한 끼 대접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SNS에도 쓴 적이 있었는데 집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밥 한 끼 해주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물론 굉장히 품도 많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재료 사고 막 오히려 바깥에서 먹는 것보다 돈 더 많이 들고 시간까지 들고 에너지도 쓰이고 가끔 주변에서 아, 뭘 그렇게까지 해 괜찮아 그냥 우리 뭐 시켜 먹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뭔가 그 식구라는 말에서 온 것처럼 밥을 같이 먹으면 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긴 하잖아요. 밥 한 끼 하자. 오죽했으면 인사가 밥 한 끼 하자. 뭐 이런 인사겠어요. 밥 같이 먹으면 우리나라는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친구를 생각하면서 뭐 이것저것 뭘 할까, 뭘 만들까, 뭐 오늘은 어떤 음식이 더 잘 어울릴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좀 더 그 친구에 대한 애정이 샘솟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잘 먹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엄마 마음이 이런 건가 봐. 엄마가 되어본 적은 없지만 엄마들 마음이 이런 건가 봐. 이 내가 해준 밥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막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은 얼른 만들어줘야지, 맛있게 만들어줘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밥을 한 끼 대접하고 싶으신지 만나보겠습니다. 7409님, 오늘 성년의 날을 생각하니까 학교 선배들에게 밥을 얻어먹었던 적이 있는 것 같고 군대 시절 선임이 되면서 각별했던 후임한테 음료수를 자주 사준 적이 있네요. 오늘 밥 한 끼는 밥을 사줬던 선배 겸 형님 누나들에게 사드리며 한잔 하고 싶어요. 대학교 갔을 때 이게 되게 이 문화가 되게 신기했어요. 선배들 만나면 지갑 꺼낼 생각하지 마. 맨날 친구들이랑 놀다가 친구들이랑 놀면서 맨날 더치페이 하고 뭐 특별한 날에는 친구가 사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더치페이 하잖아요. 근데 대학 갔는데 뭐 이런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위계질서 있는 뭔가 군기 잡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건 되게 좋았어요. 선배들이랑 밥 먹을 때 절대 지갑 꺼내는 거 아니라고 막. 회사 와서도 선배들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예 내가 사야지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렇게 사시고 하는 거 보면은 너무 멋지고 막 와 우리 선배 너무 멋있다 싶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7741님 예전에는 선생님을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선생님이 되고 보니까 그때 그 시절의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선생님께 밥 한 끼 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네.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제 나이 때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았다 싶은데 이 선생님들도 얼마나 무서웠을까? 내 한마디 한마디가 친구들에게 큰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고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막 몇백 명을 계속 거쳐가게 되잖아요. 무섭지 않았을까? 선생님을 무서워하기도 했지만 선생님도 학생들이 너무 무섭지 않았을까? 김정배님, 밥은 후배들 자주 사주고 있어서 아내에게 지적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도 이리저리 밀었던 후배와 점심 오늘 할까 합니다만 서랍에 있는 이번 달치 식권은 휴지가 될 거라 고민입니다. 그렇죠. 나가서 먹게 되죠. 식권보다는. 누구 사줄 때 그 구내식당에서 먹지 않잖아요. 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돈도 조금 많이 쓰고. 4472님, 운동하느라 식단하는 친구에게 밥 한 끼 사주고 싶어요. 살 좀 그만 빼라. 너무 많이 뺐나? 부럽다. 자, 스페비스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미도와 파라솔, 언젠가 눈부시게 빛날 테니.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고기들은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나요?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니가 되어 오늘 하루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를 외치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7731님, 내일에도 훈련소 수료식인데 저도 군인 아들들 보면 그냥 못 지나갈 것 같아요. 다 내 아들 같은 맘입니다. 아들 힘내! 아우, 아들 군대 보내고 마음 많이 졸이시죠? 아유, 이제 든든한 아들, 기특한 아들, 듬직한 아들로 또 태어나서 우리 엄마 아빠 지켜주지 않을까요? 자, 아들 힘내. 7731님도 힘내세요. 자, 5563님, 그냥 오늘도 난 달려요 회사로, 힘냅시다요 하셨는데 표정은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왠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월요일이네. 아, 또 월요일이 왔어. 힘냅시다요. 5564님, 오늘도 정말 정말 힘내세요. 힘! 얍! 7710님, 월요일이 오는 게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오늘 오후에 졸지 않게 제 자신 힘! 정말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 읽은 건가? 설렜다고요? 월요일이요? 오, 되게 긍정적이시네요. 오늘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7710님, 자신 힘! 자, 노래 두 곡 듣고 오는 동안 보기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오늘도 오늘의 지니 뽑아봅니다.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터보의 나 어릴 적 꿈.

편한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 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필리뽀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묵주와 팔찌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띠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A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드립니다.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서로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다 힘내볼 지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0381님, 저도 아침 눈 뜨자마자 설렜어요. 어젯밤부터 먹고 싶던 라면을 끓이고 있거든요. 너무 맛있겠다. 자, 야식의 유혹을 뿌리치고 아침에 먹을 생각에 어제 일찍 잠들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 뚝딱 하고 행복한 월요일을 시작으로 화이팅 해봅니다. 와, 0381님 너무 의지가 대단하시네. 야식을 먹지 않겠다. 야식의 유혹을 어떻게 뿌리치시지? 너무 대단하시다, 진짜. 0381님, 야식의 유혹 뿌리치고 드시는 아침 라면 너무 맛있겠는데 맛있게 드시고 화이팅! 6516님, 주말부터 무지 더웠잖아요. 내일까지 덥다던데. 이 더위에 절대 지지 않겠다. 여름아, 와라 와라. 제대로 즐겨주마. 그치, 여름아, 와봐라. 내가 너한테 지나. 화이팅, 화이팅. 자, 여름. 그치, 또 그리고 말씀드렸죠. 비 온다고. 비 오면은 또 주춤할 거예요. 오늘도 건강 잃지 않도록 야외 활동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고 여름 더위 그냥 지셔도 됩니다. 그냥 피해 다니세요. 이길 생각하지 마시고 피해 다니세요. 아셨죠? 4451님, 성년 맞은 모든 청년들 축하합니다. 신성이, 레지나, 늦둥이, 넷째를 축하합니다. 늘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길 빕니다. 라고 외쳐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정배님, 어려운 일보다 쉬운 일만 읽기를. 복잡한 건 너무 머리 아파요. 지금 처리하다 오늘 하루 에너지를 조금 전에 다 쓴 것 같아요. 나머지 일은 이지 한 걸로다가 들어오기를. 아니다, 동료들 힘든 일 내가 오늘 하루 다 하자, 아싸! 라고. 크, 너무 멋있다, 듬직하시는. 크, 이런 동료들만 있으면 회사 생활이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자, 7650님, 매일 남편과의 일상으로 행복을 여는 아침 방송을 듣는 것이 조금 어려운데 오늘은 남편이 고맙게 일찍 출타해서 방송 듣고 있어 행복하네요. 남편한테 꼬셔주세요. 라디오 같이 듣자고.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의 지니 뽑아봅니다. 오늘의 지니는요, 자, 우리 모두 이 더위에 지치지 말자고 다짐을 합시다. 6516님께 드리고요. 드디어 오늘 자유시간 맞으신 자유부인 7650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오늘의 다짐, 외침 외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세븐틴의 청춘 찬가.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6516님 행복한 한 주 보낼게요. 저도 내일 아침에 라면을 아침에 라면 꿀맛이죠. 꿀맛. 그리고 좀 양심의 가책도 덜 느끼는 것 같아요. 저녁에 먹으면 이거 다 살로 가겠지? 내일 뚱뚱 띵띵 붓겠지? 이런 생각하는데 아침에 라면 먹으면 하루 중에 그거 하나 소비 못하겠어요. 하지만 인스턴트 식품은 몸에 크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라면 드시라는 게 아니라 건강 생각해서 가끔 아주 가끔만 드셨으면 좋겠어요. 박양희님 복디 저도 토요일에 벚꽃 책갈피 받아왔기에 알려드려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동네방네 소문내가지고 아 우리 루카 신부님 곤란하게 한 건 아닐까 걱정이 되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사구 하나님, 안녕하세요, 복디. 저는 차를 계약해서 6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드림카라 하루하루 설렙니다. 월요일 따위 필요 없어요. 아, 진짜 어른이 된 느낌 아니에요? 첫 차 계약했을 때, 혹은 뭐 두 번째 차든 차를 계약할 때 진짜 어른이 된 느낌 아닌가요? 복디도 그랬는데. 그나저나 드림카를, 와, 성공한 인생이시네, 이사구 하나님. 이제 그 드림카에서 아침마다 출근하실 때 행복을 여는 아침 제 목소리가 더 잘 들리고 더 막 아름답게 들리는 건 아닐까? 요즘 음향 시스템 빵빵한 거 많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8666님. 보기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저는 그저께 어제 1박 2일 동안 초등학교 동기회를 다녀왔습니다. 지리산에서 했었거든요. 보기 여러분들은 어떤 휴일을 보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SNS에다가 살짝 써놓기는 했지만 저는 후지산에 다녀왔습니다. 아, 제가 캠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모처럼 주말에 혼자 있는 시간, 그러니까 막 다른 일정들이 없더라고요. 정말 몇 달 동안 계속 주말, 주일에 뭐 캠페인도 나가고 일정들 강의도 있고 이래가지고 계속 메어 있었는데 모처럼 혼자 있는 주말이길래 급! 완전 급. 원래 계획은 그냥 쉬는 거였는데 안 되겠다. 이렇게 쉬는 거는 쉬는 것이 아니다.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 캠핑 장비를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가가지고 일본에 가서 캠핑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몸은 조금 피곤해요. 주말에 제대로 쉬지 못했으니까. 근데도 뭔가 힐링하고 와서 마음의 여유는 좀 넉넉해진 것 같습니다. 언제 또 가볼 수 있을까요? 맨날 미뤄왔었거든요. 버킷리스트였는데 맨날 하루 이틀 미루다가 진짜 오랫동안 미뤄온 거였는데 이때 지금 마음 먹지 않으면 못 간다 싶어가지고 정말 급 결정해서 다녀왔습니다. 아, CP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1부 끝곡은 목니의 소년이 어른이 되었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우리 동네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지역방송에 우리 가게 광고 낼 수 있대요. TV, 라디오 제작비, 송출비, 그리고 무료 컨설팅까지 지원. 소상공인 여러분,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여러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2: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담뱃불씨가 나무로 옮겨 붙는 시간 1초. 가스버너불이 바람에 날려가는 시간 2초. 논 밭두렁을 태우던 불이 숲으로 퍼지는 시간 5초. 나무 한 그루에 붙은 불이 주변 나무로 번지는 시간 1분. 그리고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는 시간 100년. 무심코 태운 불씨 하나에 100년의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전, 논 밭두렁을 태우기 전, 버너를 켜기 전 100년의 숲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주의가 100년 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현유경님, 매일 행복방송 감사드려요. 오랜만에 빵톡 남기네요. 유승민, 사도 요한의 성인의 날 축하해주세요. 기숙사에서 지내는 성년의 날이지만 친구들과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요. 기숙사에 떠나보내고 우리 부모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유승민, 사도 요한 친구들이랑 벅짝벅짝 재미나게 보낼 거예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8867님, 복디님 기도 같이 해주셨으면 해서 사연 남겨봅니다. 우리 프란치스코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에 합류해서 오늘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우리 프란치스코 좋은 경험하고 건강하게 또 우리 대표팀 건강히 좋은 성적 내고 올 수 있도록 복디님과 행여와 가족 모두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 피스 코리아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어머나 우리 가족 중에 이렇게 또 멋진 분이 있었단 말이야? 8867님 아드님 프란치스코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에 합류를 한다고요? 미국으로 간다고요? 정말 좋은 경험이겠네요. 8867님 또 한켠에서는 막 조마조마하실 텐데 우리 CPBC 가톨릭 평화방송 들으면서 평화를 찾으시기를. 대표팀 건강하게 좋은 성적 내고 올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듣고 계신 가족분들이 모두 다 기도하실 겁니다. 와 화이팅입니다. CP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함께하고요. 한 주간의 문화예보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내드리는 박현민 문화예보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경동나비엔 하이모, 한국 MSD, 현대해상화재보험, 포스코 ENC, 국민은행 제공입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퓨.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케팍시부.
2: 균혈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케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케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케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6: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는 바로 소방차의 사랑하고 싶어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싶어 이젠 사랑하고 싶어라. 사랑을 하고 싶대요. 우리 보기들은 지금 뭘 하고 싶으신가요? 여행 가고 싶어 이젠 여행 가고 싶어라. 커피 먹고 싶어 뜨아 커피 먹고 싶어라. 자,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으신가요? 출근도 안 했는데 퇴근하고 싶어 이젠 퇴근하고 싶으신지, 여행 가고 싶으신지, 커피 먹고 싶으신지, 늦잠 자고 싶으신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지금 당장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거 어떤 게 있으신가요? 혹시 사랑하고 싶다는 로맨티스트도 있으실까요? 자, 샵 1053, 100번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자, 소방차의 사랑하고 싶어 듣고 오겠습니다.

헤이 소방차 사랑하고 싶어 듣고 오셨어요. 9177님 계속 쉬고 싶어 이젠 계속 쉬고 싶어라. 직장 다니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아 계속 쉬고 싶네요. 추억의 소방차입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로 기억내는데 태어나 처음으로 가수의 테이프를 샀던 게 소방차예요. 아빠가 노점에서 사주셨어요. 어 이거 불법 불법 테이프. 제가 또 티 모먼트. 어찌됐든 아빠가 이 음악 대중가요 듣고 싶다고 하니까 이렇게 테이프도 사주시고 너무 자상하신 아버지 아니셨나요? 계속 쉬고 싶어. 아 쉼은 계속해도 지겹지 않죠. 7295님 아아 마시고 싶어 이젠 아아 마시고 싶어라 아아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저는 장 트러블이 있어서 뜨거운 커피만 마십니다 하셨어요. 저는 올해 목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안 먹어보는 겁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쭉 여름에도 쭉 뜨거운 아메리카노. 사실 너무 차가운 음료가 몸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저 역시도 장 트러블이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너무 차가운 음식은 웬만하면 한번 건강을 위해서 피해보려고 올해 건강 목표로 아아 말고 뜨아로 마시겠다라는 걸 한번 정해봤어요. 근데 지금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또 이 무너질 수도 있죠. 이 다짐이. 모상례님 살을 빼고 싶어 살을. 저도 그래요. 아 먹으면 족족 찌니까 먹지도 못하고 맛있는 건 너무 많고. 오사하나하나님 혼주자리 앉고 싶어 혼주자리 앉고 싶어. 우리 딸 아들 빨리 결혼시키고 싶어요 하는 문자까지 읽어봤고요. 6199님께서는 우리 가족끼리 여행하고 싶어 이젠 날씨도 좋고 출근하기엔 아까운 날씨네요. 그쵸 날씨 너무 좋고 이 봄날 지금 이제 벌써 여름이 온 것 같기는 하지만 이 하루하루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비 많이 오는 막 장마철 되면 이 하루하루가 더워도 그리워지겠죠? 0756님 바꾸고 싶어라. 손녀딸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짐도 많고 집이 오래돼서 싹 다 바꾸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 이게 집인가 하다가도 포기하고 그냥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집을 바꾸는 게 진짜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집을 완전 싹 다 뒤집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식구가 늘어나고 짐이 늘어나면 점점점 더 어려워지죠. 아 완전 이해합니다. 자 오늘의 장원 무엇을 뽑아볼까요? 장원은요? 7295님 그냥 저랑 따뜻한 음료 함께 마셔요. 장 트러블 물러가라. 6199님도 여행은 언제 가도 좋죠. 가도 또 가고 싶고 가 있어도 또 가고 싶은 게 여행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분께 선물 드리면서 조용필 여행을 떠나요 이어드립니다.

0: 한 주간의 문화예보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1: 이번 주 문화 날씨는 웃음과 감동이 곳곳에 내릴 예정인데요.
0: 그럼 우산 대신 취향 하나 챙길까요?
1: 박현민의
0: 문화예보.

0: 우리 고기들의 슬기로운 문화생활 위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챙겨두면 유익한 대중문화계 소식, 볼만한 드라마 이야기를 전해주실 문화예보관 박현민 문화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박현민입니다. 아, 지난주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어서 오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네.
0: 아유, 정말 날이 너무 더워졌어요. 주말에 더워서 깜짝 놀라진 않으셨나요?
1: 아, 깜짝 놀라지 못했어요.
0: 왜요?
1: 갇혀 있었어요. 아. 일요일 날 내내 어제 하루 종일 그 네. 국무조정실에서 진행하는 청춘의 물음이라고 청년의 물음이라고 청년들이 이제 취업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멘토링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에 가서 강의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0: 어떤 내용을 멘토링하셨나요?
1: 저는 이제 다양한 멘토들이 왔었는데 이제 말하자면 뭐 메인 스테이지 멘토도 있었고 저는 이제 작은 스테이지에서 이제 하는 말하자면 락페 같은 데 가면 헤드라이너가 있고 인디 뮤지션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쵸. 저는 이제 인디 뮤지션 스테이지에서 작은 강연을 하고 이제 메인 스테이지에서는 이세돌 씨나 김금희 아나운서나 홍석천
0: 아나운서?
1: 이금희 아나운서 이세돌 씨와 뭐 이렇게 뭐 여러 명 그 홍석천 배우나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해줬고 저는 이제 이쪽에서 콘텐츠와 관련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양한 또 업을 해봤으니까 콘텐츠로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멘토를 해줬습니다.
0: 언니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교수님으로 강의들을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강의도 하시고 또 주말에는 멘토링까지 하시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네요.
1: 그래서 눈이 퀭하지 않나요? 원래 이제 주말에는 좀 쉬고 이래야 좀 에너지가 충전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좀 못하고 와서 하지만 여기서는 다시 에너지 충전하고
0: 그쵸?
1: 아까 그 일부 사연에서 월요일이 눈이 떠지면 설레었다.
0: 네.
1: 어 나의 마음인데?
0: 아오,
1: 나의 이 라디오를 기다리는 나의 마음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입을 해봤습니다.
0: 거짓말. 한 주의 시작부터 거짓말을
1: 아,
0: 하고 계시네.
1: 너무 좋네요. 아, 여기 들어오는 순간 어제 그 피로가 다 날아가는 기분?
0: 아, 정말. 아니, 그래도 청춘들에게 에너지 좀 받고 오시지.
1: 주고왔죠. 많이 주고왔죠.
0: 많이 주고왔어요? 어떤 걸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걱정이하고 가장 관심 있어 하나요?
1: 취업이죠.
0: 취업이에요?
1: 그 주제 자체가 취업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하는 거는 말하자면 이제 첫 취업은 이제 취준생들에 대한 얘기라면 지금 이번에 오신 분들은 재취업이나 아니면 이제 경력이 잠깐 쉬었다가 뭐 하는 거 그러거나 이직 뭐 전직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다들 요즘에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0: 그쵸.
1: 아무리 콘텐츠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래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데 콘텐츠 쪽으로도 뭔가 자기 이제 꿈이잖아. 꿈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0: 어떤 직종에서 활동을 하든 콘텐츠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긴 됐잖아요.
1: 맞아요. 저도 그 말 해줬어요. 그러니까 꼭 콘텐츠 업이 아니더라도
0: 그러니까.
1: 본인의 업에서도 콘텐츠를 다룬다면 굉장히 본인도 사실은 콘텐츠라고 얘기를 그쵸? 하잖아요. 개인의 브랜드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콘텐츠적으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면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들려줬습니다.
0: 네, 이제는 오늘부터는 오늘은 우리 보기들을 위한 콘텐츠로
1: 보기들.
0: 준비를 해주실 거죠?
1: 네.
0: 슬기로운 문화생활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챙겨두면 유익한 대중문화계 소식, 볼만한 드라마 이야기 전해주실 우리 문화예보관 박현민 문화평론가님. 어떤 대중문화계가 준비되어 있는지.
1: 저희에겐 시간이 없으니까
0: 네.
1: 바로 시작해볼까요? 말 끊었어요. 전 세계 영화인의 축제 칸 영화제가 시작됐습니다. 칸 영화제를 통해 첫 공개된 군체가 오는 21일 개봉합니다. IUI가 데뷔 10주년을 맞아 완전체로 컴백합니다.
0: 네, 첫 번째 소식 칸 국제 영화제 소식입니다. 왜 이렇게 쳐다봐요, 저? 왜 이렇게 당황했어 또?
1: 아니 또 소리 높이는 거 이거
0: 아, 저희가
1: 단계 높일 때마다 또 보고 있을까봐 나의 데시벨을 또 올라가나 안 들어가나 눈치 보면서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0: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자, 79회 칸 국제 영화제 우리나라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찬란한 기록으로 남을 79회 칸 국제 영화제가 열렸죠?
1: 열렸습니다.
0: 어디서 열렸죠?
1: 프랑스 칸, 남부 도시인 칸이죠. 그래서 네. 칸 영화제인데 네. 여기서 좀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0: 뭐예요?
1: 박찬욱 감독님, 다 모두가 아시고 있는 그 박찬욱 감독님이 한국인 최초로 이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에 위촉됐습니다.
0: 와, 그냥 심사위원도 아니고 장이야.
1: 머리인 것.
0: 대빵.
1: 네, 심사위원의 헤드.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찬욱 감독님이 이제 감독으로서는 이제 거기를 많이 참석했었고 심사위원으로도 참석을 했는데 이 최근에 아시아 영화 특유의 이제 미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분이기도 하고 올해 이제 한국과 일본 영화가 많이 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또 나올지 박찬욱 감독님이 심사위원장에 위촉됐으니 그 심사의 기준은 무엇이고 또 어떤 결과물 누가 최고의 영예인 그 황금 종려상을 누가 받을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0: 어, 근데 너무 멋있죠.
1: 멋있죠. 이게 말하자면 영화의 가장 어떤 3대 영화제 중에서 칸 중에서 심사위원의 가장 꼭대기에 올라간 거잖아요.
0: 그렇죠. 뭐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간 거
1: 그것도
0: 자체가
1: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지어. 높은 자리인 거니까.
0: 그것도 리더. 그 사람들의 리더로.
1: 아, 너무 그러니까 한국 영화가 정말 이렇게까지 올라왔다라는 예전 거슬러 올라가면 왜 전도연 배우가 거기서
0: 미량
1: 여우 주연상을 미량으로 받고 칸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정말 한국에서는 엄청난 화제고 경사였던 게 벌써 이제 오래전 얘기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심사위원의 장을 우리나라 감독님이 하게 됐다는 이 세월의 흐름도 느껴지고 와.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워낙 우리나라가 칸에서 상을 자꾸 받고 황금종려상 막 기생충 막 봉준호 감독님 막 나 이름 불리고 이런 걸 봤으니까
0: K컬처가 막 위상을 떨치고 네. 있는 때에 태어나가지고
1: 항상 그랬나?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여기까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지난한 세월들이 그쵸. 있겠어요. 그래서 그쵸. 저희는 되게 설레고 좀 뭐 가슴 벅찬 시간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은 이제 심사위원장에는 박찬욱 감독님이 올라가셨고 그 후보들,
1: 네, 가장 중요한, 후보들. 네, 가장 중요한 이제 황금종려상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제 이런 게 이제 경쟁 부문이냐 아니냐인데
0: 네.
1: 경쟁 부문에 우리나라 한 작품이 올라갔습니다. 그게 나홍진 감독의 신작인 호프예요.
0: 호프.
1: 네, 나홍진 감독님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추격자와 또 그다음에 곡성
0: 그쵸,
1: 그런
0: 무서운
1: 작품들로
0: 거.
1: 네네네 그 약간 섬뜩한 걸 많이 만들었는데 이번 호프는 SF예요.
0: 오.
1: SF고 사실 공개된 데는 공개된 상황이니까 외계인이 나오는 SF 굉장히
0: 정말요?
1: 독특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자본과 그런 것들이 총망라된 작품입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어요.
0: 너무 궁금해.
1: 곡성을 기억하신 분들이 언제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벌써 10년이 지난 거예요.
0: 벌써요?
1: 곡성으로도 사실 칸에 갔었는데
0: 네.
1: 이 SF대전 이 호프가 무슨 내용이냐면 고립된 항구마을 호포항 외곽에 정체불명의 존재가 찾아오며 벌어지는 사투. 처음에는 그냥 약간 스릴러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0: 네.
1: 그 기존 감독님의 작품들이
0: 곡성.
1: 네, 곡성이랑 뭐 추격자 이러다 보니까 스릴러 혹은 뭐 어떤 다른 뭔가 그 오컬트 같은 건가 했는데 이번에 또 SF 너무 놀랍죠. 그 주인공은 황정민 배우
0: 곡성
1: 맞아요. 조인성 황정민 배우가 곡성에서는 이제 일광이라는 무당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조인성 배우 처음으로 나홍진 감독님과 호흡을 맞춰봐요.
0: 네.
1: 그리고 정호연 배우
0: 오징어 게임으로
1: 오징어 게임에는 이제 글로벌 스타로 거듭난 정호연 배우가 출연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화제가 된
0: 네.
1: 이런 작품인데 여기에는 또 그냥이 아니고 마이클 패스벤더와 알리샤 비칸데르 할리우드 배우들까지 출연을.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한국 영화의 위치가 위상이
0: 그쵸.
1: 정말 남다르게 올라갔다. 할리우드 배우가 한국 와서 촬영하고
0: 너무 멋있어.
1: 아예 그 어떤 작품 어떤 캐릭터로 나오는지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0: 네.
1: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게 어떤 상을 받을지 첫 번째 이 호프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경쟁 부분에도 이제 비경쟁 부분이란 게 있는데 여기에 연상호 감독님의 군체가 올라갔어요.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분이라고 지난 15일 날
0: 네.
1: 전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됐었습니다.
0: 오, 이번에는 또 어떤 작품이죠?
1: 이번에도 그 이전에 계속 연상호 감독이 여기 갔을 때마다 좀비물이
0: 그쵸,
1: 있었잖아요. 부산행도
0: 거.
1: 그랬고
0: 네,
1: 반도도
0: 맞아요.
1: 갔었고 근데 이번에도 좀비라는 단어를 쓰진 않지만 감염체 하지만 누가 봐도 영상을 보면 좀비예요. 왜 안 쓴지 나도 모르겠어. 그 영화에 뭐가 있겠죠? 뭔가 있겠죠? 그쵸? 감염체라는 표현을 썼는데.
0: 좀비와 다른 거야.
1: 좀비란 단어 안 써. 어쨌든 우리 약속했어. 얘는 좀비가 아닌 아니다. 거야. 어떤 감염체가 나오고 거기에서 벌어진 사투인데 요 이야기는 저희가 사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이어갈 얘기라서 살짝 감춰둘게요.
0: 좋습니다. 네. 그럼 또 한 작품이 있죠?
1: 네. 하나는 이제 감독 주간에 이름 올린 배우 감독님이 있는데 정주리 감독님이 도라라는 작품으로 약간 이제 그 작품주의 막 상처 입은 인물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작가주의적 시선을 보여주는 작품이고 여기서 주연 배우 김도연 배우가 굉장한 연기 변신을 보여준다. 라고 들었습니다.
0: 김도연 배우가 아이오아이의 그 멤버 김도연 아닌
1: 그런 것 같아요. 김도연 배우가 저번에 그 호러물 약간 독립물 영화 네. 거기서도 굉장히 활약을 했었거든요. 네. 굉장히 독특한 연기를 펼치더라고요. 저도 이 작품을 아직 못 봐봤는데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여기까지 갔으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이 두 번째 소식은 칸 이어서 또 영화 소식이죠?
1: 네. 저 사실 호프랑 같이 올해 개봉할 작품 중에 가장 기대됐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 요게 심지어 이제 이번 주에 개봉을 해요. 오. 한국에서도. 칸에서는 이제 15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공개가 처음으로 됐다면 한국에서는 목요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 국내에서 이제 개봉을 합니다.
0: 군체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군체. 아까 말했던 좀비 아니에요. 정체불명의 감염 사태로 봉쇄된 이 건물 안에서 네. 고립된 생존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진화하는 감염자들에 맞서는 이야기. 저는 뭐가 있을 거라 봐요. 왜 좀비를 굳이 우리는 좀비라고 쓰지 않는지가 있겠죠. 감염자네. 한 번도 안 쓰더라고요. 감염자라고 쓰더라고요.
0: 아니 캐스팅이 어마어마해요.
1: 저도 이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지현 배우와 구교환 배우와 지창욱 배우, 신현빈 배우, 김신록 배우, 고수 요렇게까지 정말 캐스팅 라인업만 들어도 와 그냥 재밌겠다.
0: 싹 다 주연인데요?
1: 싹 다 주연이죠. 그리고 여기다 구교환은 빌런으로 나옵니다. 지금 또 우리가 모자무사를 많이 보시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0: 그렇죠. 모두가 거기서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1: 제목에 여기 재미들릴 것 같으신가?
0: 아니 모자무사 하면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1: 친절한 복대예요. 감사합니다. 모자무사에서 그 지질한 모습을 계속 매주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시청자들이. 근데 여기서는 빌런의 모습을 나와요.
0: 정말.
1: 동시기에 이런 캐릭터를 보는 게 재밌잖아요.
0: 그렇죠.
1: 사실 저는 그 생각이 나거든요. 예전에 손석구 배우가 한참 이제 나의 방일지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범죄도시에서 갑자기 큰 칼을 들고 나와서 너무 무서운 모습 나와서 아 한 시기에 이렇게 하는 배우가 정말 있구나라는 생각인데 이번에는 구교환 배우가 그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0: 네, 지창욱 배우는 뭐 연기도 잘해. 네. 얼굴도 잘 열일하지.
1: 열일하죠. 얼굴이 열일하죠.
0: 그렇죠. 그리고 김신록 배우는 최근에 연극과 관련된 상을 받았잖아요.
1: 맞아요. 백상예술대상에서 연극으로 상을 받기도 했고 연상호 감독님하고는 김신록 배우가 지옥이란 작품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옥에서 크지 않은 역할이었거든요.
0: 엄마.
1: 근데 어마어마한 연기력을 갑자기 보여줘서
0: 너무 무서웠어.
1: 김신록 배우가 지옥 이후에 거의 주연급 배우로 완전히 급부상한 계기가 됐던 게 연상 감독님 작품.
0: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서워.
1: 그래서 거의 페르소나처럼 이번에도 아마 걷지 못하는 어떤 장애를 가진 인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스틸이나 영상을 봤을 때 계속 업고 다니더라고요. 휠체어체로. 그런 비상사태에서 네. 그런 거 보니까 그런 캐릭터인 것 같고 신현빈 배우도 거의 연상호 감독님의 페르소나. 또 얼굴이란 작품에서도 얼굴이 나오지 않는 주연 배우로 나왔었고 그 전에 다양한 작품들에서 신현빈 배우가 괴이라는 작품이 하나 연상호 감독님의 그 극본작이 있었는데 거기에 구교환 배우와 네. 신현빈 배우가 주연으로 활약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오컬트 작품이었는데 그것도 있었고 뭐 다양한 한 3, 4개 정도에 함께 출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0: 특히 연상호 감독님이 군체를 통해서 이 네 번째 칸에 들어가신 거라고요?
1: 정말 네 번째예요. 네 번째인데 아까 말했던 감독 주간에 한번 돼지의 왕이라는 애니메이션으로 처음으로 2012년에 갔었고 이후에는 이제 아실만한 작품인 2016년 부산에 2020년 반도 그리고 이번 군체까지 돼지의 왕을 제외하면은 좀비와 감염체 뭔가 유사한 어떤 그런 느낌의 내용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0: 정말 칸이 사랑하는 감독이에요.
1: 칸이 사랑하는 감독입니다. 박찬욱 감독님이 뭐 인터뷰한 게 이제 떴는데 연상호님이 네. 되게 자랑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심사위원은 이제 장이다 보니까 현재 나가 있는 기자들도 있다 보고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멘트를 하셨더라고요.
0: 군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개봉한다고요?
1: 목요일인 21일 날 개봉을 하는데 네. 그 다음 날 이제 대만과 말레이시아 그 다음 주에 프랑스와 싱가포르 필리핀 그 다음 달에 10일에 호주나 뉴질랜드 그 다음에 북미에서도 관객을 차례로 이렇게 만날 예정이.
0: 진짜. 네. 전 세계 관객, 전 세계 관객을 만나게 되는 네. 군체 기대가 되고요. 자, IOI 완전체 컴백 소식도 전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소식이죠?
1: 네, IOI가 이번 세 번째 미니 앨범으로 돌아와요. 사실 굉장히 오래, 데뷔 10주년이에요, 벌써. 우리가 항상 이제 뭐 말만 하면 10년, 20년 이러면서 아 진짜 시간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세 번째 미니 앨범 IOI 루프라는 제목으로 정말 끝날 줄 알았던 이야기가 다시 연결되고 순환된 재회된다 이런 얘기를 담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IOI가 2017년에 네. 공식 종료를 끝내고 9년 만에 완전체 컴백을 하는 겁니다.
0: 갑자기 왜 모였대요?
1: 뭐 이런 때 뭐 팬들의 워낙 요구가 많았었고 계속 모였으면 좋겠다 모였으면 좋겠다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모이게 된 거죠. IOI는 뭐 어쨌건 네. 모두가 기다렸던 분들이 많잖아요.
0: 그렇죠. 많은 멤버들이 진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1: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배우로 아까 배우 얘기도 했지만 배우로 활동하는 분들도 많고 네. 최근에 이제 기리고라는 배우의 그 출연했던 강민아 배우도 있고 그 워낙 이제 김세정 배우는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고 김도연 배우는 그런 영화 같은 작품에 꽤 많이 출연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0: 가수로서는 르세라핌도 있고 네. 사쿠라 씨도 있고 네. 또 전소미 씨도 단독으로 혼자 맞아요, 싱글로 맞아요. 엄청 활약을 하고 있고 오, 이 콘서트 소식도 있더라고요.
1: 네, 이번에는 이제 단독 콘서트가 시작됐는데 요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잠실 실내체육관을 시작으로 이 서울 이후에 아시아 투어도 나선다고 방콕이나 홍콩 이렇게 해외 팬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한번 모인 김에 아주 재밌게 활동을 펼치는 거죠.
0: 그러면 이참에 IOI의 너무너무너무 듣고 올게요.

0: S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박현민 문화평론가님과 함께 문화예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드라마 얘기를 할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드라마 준비해 주셨죠?
1: 네, 오늘은 좀 밝고 유쾌한 작품에 가까운 초능력 코믹 어드벤처 원더풀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0: 원더풀스?
1: 네. 땡플릭스 새로운 시리즈로 지난주 금요일 날 15일 날 공개가 된 작품이고 땡플릭스 보니까 한꺼번에 다 공개가 됐어요. 8개로 기억합니다. 네, 8개가 공개됐어요.
0: 오,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1: 네. 시기적인 시간은 그러니까 1999년이니까 세기 말이에요. 요즘 세기 말을 다룬 작품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쵸. 왜냐면 레트로한 감성이 재밌으니까.
2: 맞아요.
1: 또 그때 진짜 세기 말을 겪어본 세대는 알겠지만.
0: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잖아요.
1: 뭔가 이제 끝났다. 지구는 끝났다.
0: 막 뭐 컴퓨터가 어쩌네 저쩌네 막 이러면서.
1: 맞아요. 다 끝나고 뭐 미사일 날아가고.
0: 네, 막 그런다.
1: 어떻게 할 거냐? 라는데 저는 고3을 올라와서거든요. 세상이 끝나면 이제 공부는 하지 않아도 되나? 나는 이제 더 이상 공부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싸.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0: 저도 무서워. 무슨 일 일어날까봐 네. 그 TV에서 카운트다운 하는 거 보면서 막 조마조마했다니까.
1: 막 전산이 다 엉망이 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0: 네.
1: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제 드라마나 영화로만 그걸 접하는 세대는 너무 웃길 거예요.
0: 그쵸.
1: 저 뭐야 바보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 시기에 이제 여기 우연히 초능력을 얻게 된 평범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또 세상을 위협하는 악당에 맞서는 초능력 코믹 어드벤처예요. 되게 일단 설정 자체가 되게 웃기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되게 평범한 어떤 동네 사실은 좀 더 평범을 내려가서 동네 바보들 같은 친구들이 갑자기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초능력을. 그걸 가지고 빌런에 맞서 싸운다라는 게 기본 골조입니다. 그래서 원더풀스예요. 풀스가 뭐 원더풀의 그 영화 원더풀도 있지만 풀이 이제 바보라는 풀도 있잖아요.
0: 아, 그런 후.
1: 네. 아, 오, 역시 영화 발음.
0: 예,
1: 노래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풀의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데 요걸 누가 만들었냐?
0: 네.
1: 사실

0: 신인 배우 하면 여전히 제일 가장 떠오르는 게 어떤 거예요?
1: 우영우.
0: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만들었던 그 유인식 감독님이 박은빈 배우와 다시 만났어요. 그때 정말 신생 거의 가까웠던 케이블 채널 하나를 17.5%라는 시청률로 막 기록하면서 채널도 알게 되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모두가 말하게 되는 그런 신드롬적인 화제가 됐던 작품이잖아요. 네. 그 분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이 1990년 세기말을 배경으로 한 초능력 어드벤처 장르에 도전을 했다라는 게 시작 전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던 작품이에요. 여기에서는 이제 결함,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 좀 모자란 듯한, 약간 결함이 있는 듯한, 완벽하지 않은 주인공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1: 누구누구 나오죠? 주연 배우가 누구죠?
0: 네, 박은빈 배우와 그리고 차은우 배우와 그리고 최대웅 배우, 임성재 배우, 그리고 김혜숙 배우, 손현주 배우 이렇게 막 나옵니다.
1: 여기도 캐스팅이 장난 아니네요. 네.
0: 그러다 보니까 박은빈이 사실은 그 진지한 역할도 많이 하고 우영우에서는 또 그런 역할도 하고 다양한 역할을 했지만 여기서는 약간 코믹한 연기를 정말 파격적으로 데뷔 이래 가장 코믹한 연기를 선보인다. 이게 이제 요 이제 히든 포인트였어요.
1: 파격적으로? 네. 파격적인 만큼 코믹한 캐릭터?
0: 이게 장르물이 아무래도 코믹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가장 가까웠던 캐릭터를 떠올려 봤을 때 무인도의 디바라는 작품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면서 오랜 지난 어린 마음을 간질간질 세상에 나온 그 모습이 가장 그나마 지금까지 연기했던 캐릭터 중에 지금이 원더풀스의 캐릭터에 근접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보다는 이제 대놓고 코믹이니까 거기는 혼자 이제 갇혀있다가 나왔으니까 좀 뭔가 다른 순수함을 보일 수 있다면 여기서는 그냥 뭔가 약간은 그런 느낌이 드러납니다.
1: 남자 배우는 완벽하지 않은 캐릭터랑 안 어울려요. 완벽하거든요.
0: 약간 이제 그 딱딱한 뭔가 공무원 캐릭터, 민원실 공무원 캐릭터예요. 그
1: 차은우 씨.
0: 네, 차은우가 뭔가 유두리가 없는 뭔가 유연성이 없는 그런 꽉 막힌 캐릭터로 나오지만 알고 보니 이제 능력자였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또 한번 이제 고개를 돌려서 그 기존에 차은우 배우가 했던 캐릭터 중에 뭐가 제일 닮았나라고 떠올려 봤을 때 좀 진직해였던 아일랜드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여기는 약간 좀 이제 이 작품에 원더풀스에는 약간 허당이지만 그 딱딱하고 좀 유두리가 없는 그런 모습은 아일랜드에서 거기서 사제로 나오고 구마 사제로 나왔거든요.
1: 그쵸?
0: 네. 거기에서 약간 모습이 가장 캐릭터상으로는 닮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최대웅 캐릭터랑 임성재 캐릭터가 이제 대놓고 코믹 캐릭터들로 나오는데 네. 능력 자체도 되게 하찮아요. 근데 끈끈이 능력.
1: 스파이더맨처럼.
0: 아니 그냥 손만 보면 그냥 되게 작은 끈끈이 능력 같은 게 최대훈 배우고 이제 괴력을 지닌 좀 약간 근데 허술한 임성재 배우가 나오는데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요. 네. 우영우 배우의 우영우 작품에 최대훈 배우랑 임성재 배우가 나왔었습니다.
1: 그런가?
0: 최대훈 배우는 그 선배 변호사 역할, 그 거꾸리로 매달려서 이렇게 있었던 역할 장면이 되게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폭삭에서 네. 학시 아저씨로 이제 확 네. 떴잖아요. 네네. 그 최대현 배우가 나오고 임성재 배우는 이건 진짜 사람들이 못 찾는데 우영우에서 그 바에 가면 그 동그리가 같이 가는 바에서 털보 아저씨가 있거든요. 그 셰프 털보 아저씨.
1: 모르겠다.
0: 모를 수 있어요. 그 뒤로 임성재 배우가 이걸로 뜬 다음에 장르물에 다양하게 출연을 했었고 얼굴 보면 이제 모두가 알만한 그런 캐릭터를 계속 연기했었는데 이번엔 진짜 좀 웃긴 캐릭터로 돌아왔습니다.
1: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보실 거예요?
0: 나 저는 봤습니다. 저는 봤었고
1: 이미 네. 다 보고 오셨구나.
0: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못했고 다 말하면 제가 스포일러를 할 것 같아서 네. 보다가 중간까지 봤는데 네.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한국의 히어로물에 어떤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왜 우리가 이제 히어로물 하면은 뭘 떠올리나요? 할리우드에 이제 어벤져스나 되게 멋있게
1: 맞아.
0: 막 아이언맨 막 나오고 맞아. 스파이더맨 나오고 아까
1: 아메리카
0: 끈끈이
1: 나오고.
0: 하면 막 스파이더맨 이런 거 생각하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좀 약간 이 초능력도 되게 좀 약간 허술한
1: 최근에 하이파이브였나?
0: 아 맞아 맞아. 거기서도 잘 거기서는 그래도 좀 나왔잖아. 아 여기서는 그 박은빈 배우는 순간이동 능력자거든요. 근데 뭐 어쨌건 그 이제까지 생각했던 막 어마어마한 지구를 구할 정도의 능력들은 아닌 거잖아요. 차은우는 이제 염력이 있어서 그건 좀 다른데 근데 잘 떠올려보면 한국의 히어로물 중에 가장 잘 된 게 뭘까요?
1: 히어로물 중에 가장 잘 된 거? 맞추고 싶다.
0: 맞춰보세요. 할 수 있어요.
1: 한국의 히어로물 중에 가장 잘 된 거?
0: 말하면 알 거예요. 안 봤더라도 알 거예요.
1: 뭘까요?
0: 무빙.
1: 완전 최근이었잖아.
0: 무빙을 아 왜요? 책망하더니
1: 아니 저를 책망했어요.
0: 왜냐면 무빙이 정말로 글로벌하게 정말 잘 만들어진 작품이고 그쵸. 화제가 됐던 작품이에요.
1: 너무 재밌었죠.
0: 네. 근데 무빙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헐리우드의 어벤져스 막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뭔가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 자식을 보호하기에는 이제 아빠와 엄마의 모습이라든지 2세들을 보호하기에는 이제 생활의 생업의 길들 돈가스집 하면서 막 이렇게 숨어 있고. 아니 미국에서는 뭔가 헐리우드 가면은 되게 부자잖아요. 네네. 일단은 그런 능력을 가지면 뭐 부자가 되거나 뭐 굉장한 영향들을 펼치는데 여기서는 막 숨어 있거나 되게 인간적인 휴머니즘, 휴머니즘이 녹아든 히어로물이거든요. 네네. 딱 요게 그런 느낌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일단 결함투성인 히어로라는 것 자체가 헐리우드 문법에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약간 한국적인 이제 히어로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땡플릭스에서 지난해에 나왔던 히어로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준호 배우가 나왔던. 저희가 소개 잠깐 했었는데
1: 머니
0: 캐셔로 네. 돈이 있어야 돈을 태워서 에너지를 내는 네. 그래서 그거 영념하면 공무원인데 공무원 월급이 적은데 공무원 월급을 전세도 들어가고 집도 구해야 되는 결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총력을 쓸까 말까를 고민한 히어로였거든요.
1: 그쵸.
0: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1: 나라를 구할까 말까 고민을 해야지.
0: 내가 지금 결혼해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저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느라고 내 돈을 써야 되나 라는 고민하는 인간적인 히어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서 역시도 굉장히 아니 내 삶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집에서 자꾸 비가 새고 나 어디 여행 한번 가본 적 없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구한다. 마을을 구한다. 빌런과 맞선다. 이게 좀 이제 한국적인 히어로물의 문법에 가장 근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이 원더풀스 어떤 매력들을 참고해서 좀 보면 좋을까요?
0: 아무래도 이제 1999년이 배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레트로한 느낌. 우리는 아까 그 세기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가워했잖아요. 네. 근데 이 시계를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그 시대에 정말 이제 요즘은 뉴트럴한 표현으로 하는데 그 주인공의 방을 채운 CD 플레이어 그리고 뭐 라디오 도시 골목에 새겨진 그 그래피티 벽화 예전에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 게 그런 것들 미술가 뭐 CG라는 게 이런 걸로 미장센들로 우리에게는 향수 중장년층에게는 향수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한 시각적 재미도 부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보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인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설레는 월요일 모두 다 시작하고 있을 건데요. 행복한 월요일 행복한 한 주 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1: 네 이번 한 주 문화생활도 덕분에 풍요로울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박현미 문화평론가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0: 다음에 뵙겠습니다.
1: 박은빈 민트 듣고 올게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박은빈 민트 들으셨습니다. 자, 저도 이제 이만 인사를 드릴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내일은 김리훈 대표님과의 이리훈 서재 함께하는 날인데요. 어떤 책으로 우리 마음의 양식을 채워주실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민태님이 건네주신 인사 오늘도 복된 날 되세요. 1967님도 화끈한 하루라고 외쳐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 이 마음 담아서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달빛의 Another Day 띄워드리면서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뚜근뚜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4: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힐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5: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6: 5월이면 묵주기도 소리를 더 자주 들을 수 있지요. 공동체와 함께한 미사 전에도 성모의 밤에도 또 이른 새벽 어머니들은 홀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온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성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맡기고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던 성모님의 마음이 돼 우리도 기도하는 성모성화를 보냈으면 합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